아니 가고 없네.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이라 망정 자로 베게 하여라. 여창가곡 우조 평거 꿈에 왔든 님이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입니다.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가고 없네.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바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이라 망정 자로 되게 하여라. 중장의 탐탐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바리고 어디 간고 바로 애틋하다는 말입니다. 애틋하게 사랑하던 님 나를 버려두고 어디에 갔나 이런 뜻이고요. 종장에서 꿈속이 허사이라 망정 자로 되게 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로라는 말은 자주란 뜻이죠. 꿈속 일이 헛될 망정 자주 보이게 하여라. 이런 내용의 시조시를 우조평거선율에 얹어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왔던 님이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창가곡의 우조에서 이수대엽과 중거평거 이 세 곡을 잘 부르면 여창가곡 우조는 아주 잘한다 이런 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난향 말리, 난향이 말리를 간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향이 워낙 좋아서 멀리까지 풍겨나간다는 건데요. 물론 실제 향이 말리거리까지 풍겨나갈 수는 없겠죠. 사람의 고결한 품격이 다른 이들에게 은은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리를 가는 건 문제가 없겠죠. 예로부터 나는 사군자의 하나로 칭송을 받았는데요. 여러 시인들이 난을 노래한 작품이 많습니다. 시인 황산곡은 난에는 군자의 자세가 있으며 사대부의 기계가 있다라고 난을 군자와 사대부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행실이 올바르고 인격이 높고 학덕이 뛰어난 이를 말하죠. 난은 자주 피지 않고요. 아주 오랜만에 귀한 꽃을 피워냅니다. 이 난을 보면 기품 있고 곧은 사람을 보는 듯해서 보기만 해도 마음 정갈해지는데요. 오늘 산책길은 그윽한 난향을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8월 19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태평지곡 준비했습니다. 평조회상을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압축해서 짧게 연주한 음악입니다. 이건회의 피리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평조회상 아명으로 취태평지곡의 여러 곡을 압축해서 연주한 음악이었죠. 이건회의 피리,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에 있었던 이건회 피리 독주회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시조 한 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시조는 우리 국민 시조라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모든 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조일 듯 합니다. 16세기 인물로서 문장과 서예에 능했던 인물 양사원이 지은 시조신데요.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산이라서 꾸준히 오르면 오를 수 있지만 사람이 오르지도 않고서 산이 너무 높다 한다 하는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면 못할 일이 없겠죠. 이런 시조십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묘만 높다 하더라. 평시조 태산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왜만 높다 하더라. 평시조 태산이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했던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처용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처용무는 신라 헌강왕 때부터 전래되는 처용설화에서 유래된 작품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사람들이 처용이를 즐겼다 하는 기록이 보이는데요. 당시 민간에서도 역신을 쫓는 벽사의 의미를 지닌 처용가가 불렸습니다. 이것이 무용으로 만들어져서 궁중정제가 됐고요. 이런 전통이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1인 춤이었지만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오방처용이 추는 춤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처용무 반주음악에는 여러 곡들이 연주되는데요. 우선 수제천을 첫 곡으로 들을 수 있고요. 창사로서 신라성대 소성대사, 그리고 향당교주,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사면도들이, 그리고 반년불, 후대창사로서 산하천리국사, 끝곡 웃도들이까지 연주됩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이동규의 창사,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이흥구의 장구, 이거희의 박, 고명진의 좌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처영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동규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검고산조의 양대산맥의 하나인 신쾌동류 검고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쾌동류 검고산조는 스승 백낙준의 산조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자신의 가락을 얹어 완성했습니다. 한갑등류에 비할 때 신쾌동 명인 자신의 가락이 더 많이 포함된 음악이고요. 스승의 가락에 없는 휘모리를 더했습니다. 이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모리는 검고풍류의 양청도드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이어지는 신쾌동류 검고 짧은 산조를 오경자의 검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이어진 신쾌동류 검고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오경자의 검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김세종제 춘향가 중에 이별갑니다. 이 둘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깊은 정이 들었죠. 이도령이 부친이 내직으로 서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마지못해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이별 장면입니다. 김세종제의 이별가는 여타 이별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나간 걸로 돼 있지만 김세종제에서는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나가지 않고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육방관속이 그곳에 모두 있는데 체면이 있는 춘향이가 오리정에서 퍼버리고 울 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상 우에 자리를 펴고 술상 차려 내어놓으며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왕에 가실 테면 술이나 한잔 잡수시오 하고 진양조로 노래를 하고 정표도 교환하는데요. 이도령은 대모석경 즉 거울을 줬고요. 춘향이는 옥지환을 줍니다. 김세종제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 듣겠습니다. 장서윤의 소리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고 어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양시의 육방 관속이 오리정에가 늘어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오리정 삼로 내거리길에 퍼버리고 앉아 울 리가 있겠느냐. 꼼짝 달싹도 못하고 담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와상

젖 올리면서 엿소 도련님 치환 봐도 여자 명심 불망 치환 빛과 같은지라 수배

오다고는 모양 사람 부르는 누구 볼 수가.

하시며 도련님 찻잡기로 먼저 떠나셨다. 아래 웃고 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랑 하는 것은 다 자리 거라 다 잘 간다.

하는 말이 아, 아.

김세종째 춘향가 중에 이별가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소리,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천 명인의 구음을 들을 수 있는 음악 오랜만에 골랐는데요. 장구 없이 구음으로 듣는 무장고 풀이입니다. 박병천의 구음 다스름이란 음반에 수록된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박병천의 구음과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집 새서방 재간이 좋아서 개딱지 타고서 낚시질 간다네. 이런 노랫말이 나왔는데요. 우리 민요의 세계가 이 정도입니다. 해학이 넘치는 노랫말이죠. 새서방에 대한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 만났습니다. 서도민요 연평도 난봉가 들으셨는데요. 신정의 오봉녀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비나리 골랐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있다. 장인 삼촌 복채살 동네방네 불안살 이웃지간에 회살살이오 도정난이나 식물살 흙을 달아 토살이오 돌 달아서 석살인데 산당 목재살 죽은 나무는 동토살 산에 오르니 산

쌀이오 안방 상칸 접었더니 이벽 저벽에 벽파살 내외지간 공방살 애기는 내는 삼신살 화대 밑에 동아살 일책사로 휘몰었다 금일 정성대를 받아

간절하게 기원하는 그 마음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이었죠.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평시조 태산이를 들으면서 묵묵히 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꾸준하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하는 이치, 잘 알고 있지만 우린 태산이 너무 높아 오르기 힘들다 하고 미리 포기하기도 합니다. 양사원은 이 시조시를 통해서 그 묵묵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산책길에서도 꾸준히 앞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새겨봅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0: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나만의 수학적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두고 모두의 수학에 기여하는 삶을 다짐할 때 허공을 떠돌던 단자는 작은 세상의 일부가 됩니다. 수학에 관한 글을 쓰는 일, 수학을 공부하겠다는 친구를 응원하는 일에도 작지만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최정담 작가의 수학이 가르쳐준 세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타인을 앞지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정미라의 노래로 꽃 듣고 왔습니다. 차분하게 8월 19일 수요일 문화시대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학자가 난제를 풀어내고 꼭 노벨상을 목표로 둘 필요는 없죠. 대중적인 언어로 수학을 전하고 수학에 관한 글을 쓰는 것도 수학자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각자의 방식대로 세상에 기여하고 서로를 응원해 줄 때 세상은 더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선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복합 장르 음악극 The Sound of Macbeth 관람권인데요. 한국 실험연극을 대표하는 김아라 연출가님의 신작입니다. 어제 우리 문화시대 초대석에서 작품 이야기 나눠 주셨죠. 자,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소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공연은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입과 손 스튜디오와 무토의 연주입니다. 두 개의 눈.

0: 입과선 스튜디오와 무토의 두 개의 눈 함께 듣고 왔습니다. 9299번 쓰시는 분께서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입니다. 엄마 말로는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아침에 부침개를 먹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오늘은 밀가루 음식을 먹나요? 저도 갑자기 배가 고파지려고 밀가루 음식을 메뉴로 정해봐야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비평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시간이 또 어느새 3주가 훌쩍 지나있어요.
1: 네. 이번에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0: 네. 아, 네. 그 사이 약간 가을을 먼저 맞으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1: 아, 맞아요. 오랜만에 이제 긴팔 긴바지를 입고 네. 나왔는데 네. 네. 이제 좀 계절이 바뀐 느낌이 들어서 조금
0: 확실히 그렇죠?
1: 네. 네. 템포가 조금 느려졌어요.
0: 네. 그 지난 3주에는 뭐 특별히 공연이나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1: 네, 이것저것 공연도 많이 보긴 했는데 네. 최근에는 영화 이야기로 뭔가 세간이 되게
0: 맞아요.
1: 들썩들썩 하잖아요.
0: 특히 오디세이.
1: 네, 네. 그래서 저도 막 호프도 보고 오디세이 보고 온 분들한테 오디세이가 왜 그렇게 훌륭한지 이야기를 한참 듣고 네.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0: 듣고 아직 보지 않으시고.
1: 네.
0: 저랑 아니, 똑같군요.
1: 좋은 화면에서 봐야 됐다 그러길래 네. 막 네. 기다리곤 있는데 쉽지 않네요.
0: 아, 아마 저와 우리 신예슬 비평가님 같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자, 영화는 또 영화지만 우리는 또 음악 얘기로 오늘 풍성하게 나누어 볼 텐데 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음악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불쑥 튀어나와서 내 귀에 들릴 때
1: 네.
0: 그때로 뭐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가서 추억이 막 너무 세세하게 떠오를 때도 있고
1: 맞아요.
0: 아니면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새롭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혹시 그런 음악이 있어요?
1: 네, 있죠. 저도.
0: 어떤 걸까요?
1: 제가 이상하게 20대 때 친구들이랑 같이 장필순의 노래를 엄청 들었어요.
0: 정말 좋죠.
1: 네, 근데 네. 20대 초반에 어느새라는 노래를 어느새. 너무 좋아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지금 요즘 장필순 노래를 갑자기 좀 듣게 됐어요. 네. 최근 이제 페스티벌 무대에도 나오시고 해서 들었는데 내가 20살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 노랫말을 들었던 건가 네.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들으니까 너무 더더욱 좋은 노래더라고요.
0: 제목 그대로 어느새.
1: 어느새.
0: 어느새 네. 지금이 와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 그렇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크 시대의 황금기를 보냈던 두 악기, 리코더와 챔발로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음반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몇백 년 전 음악을 좀 듣고 있었으니까 요즘 음악들을 좀 들어봐야지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클래식 음악을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굉장히 생생한 오늘날의 음악처럼 듣고

0: 있고 있는데
1: 그렇죠.
0: 그것이 좀 새롭게 재맥락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또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옛날 것을 오늘의 방식으로 조금 다시 바꾸어서 조금 듣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곡들이 있는데
1: 네.
0: 과거의 유산을 자신의 방식으로 좀 바꾸어서 받아들이는 음악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1: 영화도 그러네요. 최근에
0: 네.
1: 오디세이의 그 흐름도 그런
0: 그렇죠.
1: 것처럼.
0: 맞아요.
1: 아,
0: 딱 그런 정말 고전의
1: 네.
0: 재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특별한 개성을 담은 그런 음반들이 있어서 그
1: 네.
0: 두 가지 사례를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1: 네.
0: 네, 둘다 피아니스트의 음반이에요. 그래서 비킹 그룹 올라프손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의 바흐 리웍스, 바흐 제작업이라는 뜻의
1: 네.
0: 음반 하나랑 그리고 스미노 하야토라는 이름 이제 일본인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이제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꽤 유명해지고 있는 굉장히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이분이 만든 쇼팽 오르빗, 그래서 쇼팽의 궤도를 도는 듯한 그런 음반을 만들었는데 요두 음반이 아주 듣기에도 좋고 재미난 이야기거리들도 많아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현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두 피아니스트가 과거 바흐와 쇼팽의 음악을 재해석하고 재맥락 안에서 풀어낸 그런 음반이겠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클래식 음악 공연을 즐기거나 갈때 이제 과거의 그 원작자, 작곡가가 남긴 악보를 이제 그 시대의 연주자들이 최대한 잘 재현하고 혹은 자신의 색깔에 맞게 가장 비슷하게 충실히 연주하는 음악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0: 네.
1: 원곡을 조금 비틀거나 새롭게 만드는 일이 지금에 와서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흔했던 일이라면서요.
0: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막 그런 리뷰들을 온라인에서 막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예컨대 임윤찬이 뭐 베토벤의 뭘 연주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베토벤을 해석하는 방식과 너무 다르다. 생경하다. 혹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는 식으로 이 음악을 잘 보여주기 위한 방법들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석해서 이렇게 딱 재현하는 그런 것들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그 고전 이전의 시대까지만 넘어가도 뭐 연주자가 음악을 조금씩 바꾸어서 연주하는 것도 너무나 일상적인
1: 아,
0: 일이었고
1: 그래요?
0: 그 이전의 작곡가들이 작품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완전히 나로부터 이렇게 다 나온 완전한 창작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가 선율들을 그냥 뭐 다른 것들이랑 섞어가지고 짬뽕시켜서
1: 그랬겠죠.
0: 음악을
1: 예.
0: 만들거나 혹은 뭐
1: 아.
0: 100년 전에 유행하던 선율들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새로운 뭐 변주곡으로 만들어 보거나 하는 식으로 이미 있는 것들을 해석하고 뭐 뭔가 재맥락화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재창조 이것이
1: 네.
0: 굉장히 중요한 작법이었고 사실 그게 작곡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래요. 예.
0: 바꾸어 부르고 바꾸어 연주하고 새로 조합해서 만들고 다시 또 해체하고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놀았던 거죠, 음악가들이.
1: 그러면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주자라고 한다면, 현대 재즈 연주자들이 아마 과거의 원곡들을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장르로 해석했다?
0: 네.
1: 이렇게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맞아요. 사실 재즈 뮤지션들도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스탠다드 넘버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어텀 리브즈, 뭐 고엽이거나 뭐 미스티 이런 유명한 곡들을 계속해서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이 재즈 뮤지션 특유의 그 열린 마음,
1: 네.
0: 즉흥성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좀 재밌게 바꿔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사실 오늘날의 클래식 음악에도 굉장히 좋은
1: 영향을
0: 아이디어들을 네,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조금 찾아보면은 듀크 엘링턴이라고 하는 재즈 뮤지션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시대를 한 사람, 그 정말 큰 역사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차이콥스키의 호두깎이 인형을 제작업을 한 앨범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호두깎이 인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되게 반짝반짝한 인형들이
1: 귀엽고,
0: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같이 볼수 있는 동화적인 느낌, 그다음에 겨울에 그런 찬란한 느낌, 조명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듀크 엘링턴이 이 제작업한 것을 보면은 아, 누군가 도시의 이제 뒷골목에 있는 바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 그런 끈적한 느낌으로 이게 싹
1: 어른의 음악으로
0: 바뀌어요.
1: 바꿔버렸군요.

0: 완전히
1: 오,
0: 어른
1: 네.
0: 음악이에요. 그래서
1: 오.
0: 이런 식으로 분위기나 이제 그런 뉘앙스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음악들도 있고, 어떤 피아니스트들은 또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음악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방식으로 클래식을 그냥 너무 멋지게 또 재즈화하는 게 있는데, 빌 에반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재즈 뮤지션도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분도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곡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제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뭐랄까 되게 쿨하고 모던한 그 재즈풍으로 이렇게 싹 바뀌는데, 그
1: 네.
0: 원곡의 그 뭔가 분위기는 또 너무 매력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그래서 이 재즈 뮤지션들이 클래식을 정말 멋지게 막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20세기 중후반에 뭐 많은 음악 청중들이 같이 듣게 되었을 텐데, 우리가 클래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엄격할 것 같은 인상 같은 것을 재즈 뮤지션들이 막 스윙 리듬으로 바꿔버리고, 막쿨 재즈의 문법으로 이렇게 싹 섞어버리고
1: 네.
0: 이러니까 그 장르 자체의 경계가 이렇게 조금 유연해지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20세기의 음악가들이 천천히 이렇게 해왔었던 역사가 또 있죠.
1: 그러네요. 이게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일단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재해석된 어떤 클래식의 음악들을 들었을 때더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미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한두 번쯤은 그렇게 재해석된 곡들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원곡이 있지만 전혀 다른 장르에서 다른 분위기로 해석하는 이런 장르가 혹시 있을까요?
0: 예전에는 크로스오버 혹은 그냥 조금 다른 장르로 편곡했다
1: 네.
0: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사실 한국 음악에서도 한국 음악, 한국 전통 음악과 다른 장르의 음악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만났을 때 이것을
1: 그렇죠.
0: 크로스오버로 이제 막 많이 분류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게 조금 너무 이렇게 넘나들기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융합의 결과로만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 클래식계에서 출발한 어떤 제작업들을 부르는 용어가 최근에 조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최근 10여 년 사이에 뭐 막스 리히터라는 작곡가, 영화 음악과 드라마 음악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올라프 아르날즈 같은 음악가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네오 클래시컬 음악이다 이렇게 좀 분류가 되기도 해요.
1: 네.
0: 클래식은 클래식인데 그냥 새로운 클래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네. 네오 클래시컬이다.
0: 어떠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0: 네. 음반 산업 안에서
1: 네.
0: 이렇게 서서히 이 음반들을 어느 장르에 분류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뭐 애플 뮤직이든지 뭐 그런
1: 네.
0: 스포티파이나 그런 음악을 듣는 사이트 이런 데서 서서히 좀 생겨난 분류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네오 클래식이라고 했을 때또 생각해 볼 만한 재미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1: 어떤 거요?
0: 클래식의 역사는
1: 예.
0: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새로워지는가? 누가 이 전통의 계승자냐? 이런
1: 네.
0: 질문을 또 조금 해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을 이끌어 간 것은 결국 그뭐 베토벤, 모차르트, 말러 이런 작곡가들이니까 이 작곡가들의 계보를 잇는 현대 음악가들이 클래식의 계승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언제 한번 영화 음악 이야기를 또 한바탕 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를 너무 잘 다루는 영화 음악이 사실상 클래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네오 클래식은 네오 클래식에서 이제 따르고 있는 그런 음악 언어들, 그런 분위기, 이런 게 결국 클래식을 계승하고 있다.
1: 네.
0: 이러면서 여러 분파로 이렇게 또막 갈라지고 있는 거죠.
1: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까?
0: 해결 안 났습니다.
1: 누가 계승자이고 적통자인가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까?
0: 해결이 안날것
1: 굳이
0: 같아요.
1: 안 내도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두 명의 피아니스트. 아티스트인 비킹그루 올라프 손과 스미노 하야토라는 피아노 연주자인데, 먼저 그러면 비킹그루 올라프 손의 음악부터 또 이분이 어떤 연주자인지 소개해 주세요.
0: 이분은 일단 이름에서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이슬란드의 음악가예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아이슬란드의 음악 클래식에서 더 널리 알려진 건 사실 대중음악 쪽인 것 같아요. 그 앰비언트 사운드를 너무 멋지게 다루고 뭐 기아

0: 악곡을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조율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펠트 천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먹먹한 소리를 내는 그런 음향을 잘 다루는 음악가들이 아이슬란드에 많은데, 이 피아니스트도 기본적으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클래식계 피아니스트이지만 그런 아이슬란드의 그런 대중음악의 전통이랄까? 그런 분위기를 살짝 가지고 오는 음악가예요. 그리고 나이는 1984년생이고 클래식계에서 가장 정통성 있다고 여겨지는 도이치 그라모폰이라고 하는 음반사가 있어요. 실루엣 노란 딱지라고.
1: 맞아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0: 네, 그 부르는 거기에 간판 스타. 로 이제 몇년 전부터 이렇게 딱 등장을 했는데, 앨범 표지부들부터 참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깨끗한 음색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말끔한 그리고 너무나 되게 완벽해 보이는 듯한 느낌의 연주 스타일이 또막 있거든요. 막 해석이 막 과하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분의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거울 이미지 같은 거에 이제 비춘 모습들.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좀잘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공감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은 색이 떠오르는. 그래서 뭐 도라는 음을 들으면 뭐 파랑색, 뭐
1: 그런 거는 어떻게
0: 레는
1: 생기는 건가요?
0: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고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늘 그냥 정보로만 알고 이게 어떤 감각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공감각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실 때이 비킹그루 올라프 손이라는 피아노 연주자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어떤 이미지의 연주를 이제 주로 많이 한다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앨범에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근데 실제로 이 연주자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이제 많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려면 소위 엄친아 같은 느낌인데 저는 딱 보자마자 이것은 IT 업계에서 일하시게 생긴 분인데
0: 맞아요.
1: 굉장히 뭐랄까요? 스마트한 그 인상에 일대구 가르마에 정갈하게 뿔테 안경을 쓰고,
0: 맞아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을
1: 한치의
0: 것 같은.
1: 어긋남도 한 놀도 나오지 않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 모든 어떤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을 향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울려 있구나. 그런 인상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실 문화시대에서도 가끔 이 연주자의 음악을 좀 들었던 적이 있어서 반갑기도 한데, 그 중에서 이번에 소개해 주실 음반은 바흐 리웍스라는 음반이잖아요. 이게
0: 네.
1: 엄청 또큰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깨끗하고 영롱한 느낌, 그리고 어긋남 없어 보이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을 부각할 수 있는 음악들로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았었어요. 예컨대 뭐 필립 글래스의 미니멀리즘 음악. 이 앨범이 아주 이제 세계적으로 확이 사람의 존재를 각인시켜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낸게 바흐의 골드베르크 음반이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바로 한 1, 2년 뒤쯤인가 이 바흐 리웍스라는 음반을 냈는데, 저에게는 그 앞선 뭐 미니멀리즘 바흐 원본을 이제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재해석하는 음반들이 엄청 이 사람의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쇼킹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는 이 앨범이다 싶은 정도인데, 어떤 방식으로 곡이 구성되어 있냐면은, 본인이 이제 사랑해왔었던 바흐의 음악들을 이제 기본 중심에 둬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어떤 굉장히 적극적인 편집을 하고 편곡을 하고 혹은 다른 작곡가들하고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음악을 완전히 다른 사운드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을 이 정말 트랙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트랙 하나 넘길 때마다 사실 이게 한 피아니스트의 음악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음악가가 만든 이제 합동 앨범처럼 느껴질 정도로 곡마다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앞선 앨범들에서는 깨끗하고 영롱한 피아노 음색만 들려줬다면 이 바흐 리웍스 작업에서는 엄청 드넓은 공간에 이렇게 피아노가 한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거나, 낡은 피아노의 음색 혹은 전자음향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바흔지 전자음악인지 막좀 모르게 만드는 그런 묘한 이질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1: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처음에 올랍손에 대한 소개

0: 주실 때그 아이슬란드의 대중음악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는
1: 네.
0: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광활한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이 느껴지는 텅빈 공간에 피아노 하나 있을 것 같은
1: 네.
0: 그러면서도 뭔가 낡은 피아노 소리와 전자음악이 섞인
1: 맞아요.
0: 그런 영향도 있나 보네요.
1: 완전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아, 이걸 보고 진짜 이 사람 정말 아이슬란드 음악을 듣고 자란 그 세대의 음악가들과 같이 살아온 사람이 맞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0: 네.
1: 그리고 우리에게 유명한 류이치 사카모토도
0: 오, 그치.
1: 같이 작업을 한 트랙도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음악이 되게 궁금해져서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 음악은 이 바흐 리웍스 중에 어떤 곡을 들을까요?
1: 두곡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0: 네.
1: 이렇게 한 가지 곡은 이제 바흐의 프렐류드에 이제 기반한 곡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곡인데, 이게 뭐 여러 사람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트랙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목이 좀 특이해요.
0: 네.
1: 그래서 어쨌든 그 음향 엔지니어이자 이제 프로듀서,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는 음악가랑 비킹글루 올라프 손이 같이 작업한 트랙인데, 하나는 바흐 미쯔무퉁엔이라고 부르는,
0: 네.
1: 이제 저도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열렬히 찾아봤는데, 제가 대충 이해하기로는 뭐 만만치 않은 바흐 정도로
0: 네.
1: 번역을 해보면
0: 만만치 않겠죠,
1: 어떨까요?
0: 당연히.
1: 네, 그래서 바흐가
0: 아,
1: 있지만
0: 네.
1: 이것을 이제 다르게 이렇게 바꿔서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새로운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바흐랄까요?
0: 네.
1: 그래서 이 어떤 말 자체로 이게 와닿지는 않지만 사실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아, 이 바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0: 네.
1: 딱 뭔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곡 하나랑
0: 예.
1: 이제 또 And at the Hour of Death라고 하는 곡인데 이 곡은 딱 들으시면 뭔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아, 이곡 하고 바로
0: 아,
1: 떠오르실 만한 곡이에요.
0: 익숙한 곡인가 보군요.
1: 네.
0: 자, 그럼 두 곡을 듣겠습니다. 바흐 미트 추무 둥헨 그리고 And at the Hour of Death 이렇게 두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비킹그루 올라프 소운의 바흐 리웍스 앨범 가운데 두 곡을 연달아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곡은 정말 익숙한 곡이죠. 예. And at the hour of death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바흐 미트 추무퉁엔. 만만치 않은 바흐라는 정도의 해석으로 네, 설명될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두 곡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확실히 역시 아이슬란드 풍의 느낌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곡이었다면 두 번째 곡은 정말 그 영롱함이란 무엇이

0: 좀 장르가 다른 느낌인데요. 약간 SF적인 거는 앞쪽이고요. 좀 평화로움이 필요할 때는 두 번째 곡으로.
1: 네.
0: 어떤 게 좋으셨어요?
1: 저도 이렇게 뭔가 저의 감각을 이렇게 확 자극하는 곡은 1번이고,
0: 그쵸?
1: 2번 곡은 뭔가 내 기억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 같은 음악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0: 네.
1: 그냥 막 한없이 포근해지는
0: 그쵸,
1: 마음.
0: 그쵸.
1: 네.
0: 마치 오르골 틀어놓고,
1: 맞아요.
0: 옛날 추억 잠기고 싶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1: 네.
0: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재해석한 두 개의 음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 올라프손의 바흐 연주는 악보로 옮길 수 있는 작품일까요? 차임벨과 바람 소리가 몽환적이네요.
1: 너무 멋진 평인데요.
0: 그러네요.
1: 네, 앞으로 반쯤은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9299번 쓰시는 분은 올라프 아르날즈나 뭐 막슬레이터는 가끔 찾아서 듣는데 오늘 소개해 준 음악가들은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히 좋으시다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하시겠다고. 네. 저도 이렇게 문화시대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곡들 잘 적어놓고 꼭 들어보거든요. 네. 우리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그려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비킹그룹 올라프손의 음악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스미노 하야토?
1: 네.
0: 어떤 연주자인가요?
1: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은 올라프손이 정말 북유럽의 감성을 가득 담아서 때로는 스산하게, 때로는 이렇게 아늑하게 바흐를 다룬 사람이라면, 스미노 하야토는 조금 더 열정적인 젊은 에너지가 이렇게 좀 팡팡 튀는 게 느껴지는 피아니스트예요.
0: 네.
1: 그래서 일본인 피아니스트고 95년생의 이제 젊은 이제 막 커리어를 재밌게 쌓아가고 있는 아티스트고,
0: 네.
1: 특이한 점은 이 사람도 우리 조성진, 임윤찬처럼
0: 네.
1: 아주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을 찾는 그런 콩쿠르에 입상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쇼팽 콩쿠르 에 세미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랐었던
0: 네.
1: 이제 완전 그 클래식 피아노계의 정점까지 이렇게 갔었던 사람인데, 동시에 본인 유튜브 채널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운영하면서
0: 유튜버예요?
1: 유튜버예요. 158만 이상. 네.
0: 158만이요?
1: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튜브 세상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0: 예.
1: 이런 양 끝점이 있어요. 이렇게 쇼팽 콩쿠르의 세계와 유튜브의 세계, 그리고 그
0: 네.
1: 사이를 모두 다 종횡무진 오가는 엄청 유연한 태도를 지닌 피아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게 피아노 연주자이니까 당연히 유튜버로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먹방을 보여주진 않고요. 피아노 연주를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인기가 많아서 158만이 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되게 히트쳤던 그런 영상 몇개 있지 않습니까?
1: 네, 히트쳤던 거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0: 예.
1: 우리에게도 익숙한 반짝반짝 작은 별
0: 네.
1: 테마를 레벨 0에서 시작해서
0: 네.
1: 레벨 7까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막 셀프 변주를 해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0: 네.
1: 당연히 이제 1000만 넘는 막 그런
0: 와,
1: 영상인데,
0: 예.
1: 그 난이도를 높여가는 게 그냥 손가락만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는 베토벤 풍이고 어디는 막 드뷔시 풍이고 어디는 완전 재즈고
0: 네.
1: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음악 언어들을 막 화려하게 뽐내는 그런
0: 네.
1: 영상이라고, 그것도 너무 재미가 있고, 또 하나 제가 그냥 너무 이 사람 너무 아이디어가 귀엽고 웃기다 생각했던 거는,
0: 네.
1: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시각각 달라지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유로화랑
0: 예.
1: 엔화랑 환율이 매번 달라지는 걸 켜놓고
0: 예.
1: 그것을 메트로놈 박자로 삼아가지고 환율 속도에 맞춰서
0: 연주를
1: 타르멘
0: 해요?
1: 변주곡을 치는 그 영상이 또 있어요. 근데
0: 되게
1: 그
0: 발랄함이
1: 컨셉이
0: 있네요.
1: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환율을 자기 속도로 삼는다고? 그래서
0: 아,
1: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요즘 MZ 관객 그리고 이제 음악을 사랑하시는 클래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1: 네.
0: 네. 그런
1: 너무너무.
0: 끼를 가진 네, 그런 피아니스트네요. 보니까 아까 95년생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전공이 도쿄대 공학부 졸업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거 너무 독특한데 또 거기서 또 마무리가 아니라 동대학 대학원에서 이제 이공학계 연구과를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그렇게 본다면 음악 전공을 하지를 않은 거네요.
1: 네, 음대에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대에 가지 않아.

0: 했고,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 콩쿠르에도 계속 막 나가고 음악가로 활동을 하기는 했었대요.
1: 네.
0: 근데 어머니가 이제 또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뭐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뭐 아코디언, 기타, 카혼이라는 타악기, 뭐 온갖 악기들을 다 다뤄오면서 살았는데, 뭔가 10대 때 고민이 어떻게 이렇게 딱 풀렸는지 음악은 전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음악을 그냥 이미 잘 하니까 대학까지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거
1: 그렇지.
0: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공학자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면서도 대학에서도 이제 막 밴드 동아리도 하고, 근데 피아노도 계속 치고,
1: 네.
0: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이제 그냥 음악가의 길을 걸어야겠다 하고 음악을 베이스로 삼는데, 그런 공학적 지식들을 이제는 그것을 좀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1: 활용을 하는
0: 삼아서 네
1: 거군요.
0: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1: 아, 그러니까 더 음악이 궁금해지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스미노 하야토의 음반은 어떤 음악일까요, 그럼?
0: 네,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올라프 손이 이제 바흐를 중심으로 계속 재해석하는 것들을 들려드렸다면, 이제 스미노 하야토는 뭐 쇼팽 콩쿠르에도 나가기도 했고,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라고 하면 역시 쇼팽일 텐데요.
1: 네.
0: 그래서 그 쇼팽의 음악을 재작업하는 사례들을 이제 싹 모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쇼팽 오르빗이라고 하는 음반이 올해 1월에 딱 발매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쇼팽의 곡 원곡도 있고, 마찬가지로 스미노 하야토가 편곡한 곡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쇼팽의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 다른 작곡가의 음악들도 이렇게 막다 섞여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것도 이제 쇼팽의 궤도를 함께 돌았었던 수많은 음악들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딱 큐레이션을 해서 만들어 놓은
1: 네.
0: 그런 일종의 컬렉션, 선집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요 음반도
1: 비교해서 들어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러면,
0: 네,
1: 네.
0: 이것도 트랙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완전히 좀 다른 세상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아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 어떤 곡을 들어보게 되는 거죠?
0: 오늘 이제 바로 듣지는 않겠지만 제가
1: 네.
0: 소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 쇼팽의 전주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별명이 있는 전주곡이 이렇게 좀 제일 유명한 거가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하는
1: 네.
0: 곡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중심 선율을 가져와서 스미노 하야토가 또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편곡을 했어요.
1: 네.
0: 그치만 이게 빗방울 전주곡이 원형이라는 사실은 또알수 있는데, 그래서 스미노 하야토가 이름 붙이기를 빗방울 후주곡이라고, 전주가 아니라 후주로
1: 네.
0: 이렇게 바꾼 음악이에요.
1: 아.
0: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아, 이 원곡의 매력도 살리면서 본인의 음악적 기량도 보여주고, 동시에 이 원곡이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을 이렇게 확 펼쳐주는 입체적인 음악이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곡으로는 요것을 하나 꼽아보려고
1: 네.
0: 하고 있었습니다.
1: 그거는 끝곡으로 그럼 함께 들어보기로 하고, 스미노 하야토는 뭐 쇼팽 이외에도 클래식 명곡을 꽤 많이 재해석해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업들이 있을까요?
0: 뭐이 오늘 제가 가져온 음반 이전에 이제 휴먼 유니버스라고 하는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명반을 냈던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뭐 바흐, 드뷔시, 뭐 가브리엘 포레, 뭐 이런 오래전에 클래식 시대의 어떤 작곡가들을 다루면서도, 제가 조금 흥미롭게 보는 거는 류이치 사카모토라고 하는 이제
1: 네.
0: 일본 음악가의 어떤 일종의 앞세대에 이제 자기가 따를 수 있는 선배 음악가인 거죠. 그래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뿐만 아니라 뭐 한스 짐머의 음악 같은 것도 이제 편곡을 해서 이 서양 음악사의 고전들과 자신의 음악사를 이루는 어떤 고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묶는 작업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라벨의 볼레로처럼 뭐 오케스트라 곡으로 했을 때 매력적이었던 곡들을 이제 피아노 한 대로 편곡하는 일, 이런 것도 하는 식으로 이거 이제 편곡의 대상으로 삼는 음악, 그리고 편곡의 방식 이런
1: 네.
0: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쇼팽을 제일 잘한다. 쇼팽을 다 가지각색으로 바꾼 곡들이 한두 곡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음악을 찾아듣는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1: 자. 클래식도 이렇게 현대와 호흡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정말 실감이 좀 나는데, 그 국악도 지금은 뭐 고전, 클래식 이렇게 불리지만,

0: 만 과거에는 그 당대에는 현재를 가장 잘 반영한 음악이었을 거 아니에요. 클래식도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는 것보다 연주자의 색채가 들어간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1: 저는 한 3, 400년 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른 음악처럼 들리게
0: 그렇죠.
1: 하는 것. 그리고 세대가 변하면서 이것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제 새로운 또 전통이 만들어지는 흐름. 이런 것들이 악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몸으로 건너갈 때 이게 훨씬 매력적으로 빛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뭐, 클래식에서는 그런 게좀 유독 악보를 이제 경전처럼 정말 성서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굳어져서 이렇게 전해진 경향이 훨씬 더큰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들면서 말씀하신 대로 악보를 재현하는 방식의 클래식 연주가 마치 클래식의 기준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뭐 어떤 계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1: 뭐 계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악보 산업 같은 게 이제 막 많이 펼쳐지면서 뭔가 이렇게 악보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이제 뭐 판본에 따라 달라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적혀져 있는 기호를 내가 다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좀더 어려운 과제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아마 그 악보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커졌을 것 같고 그리고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악보 보면
0: 그럼요.
1: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할 여지가 생기려면 충분히 익숙해지고 그것에 능통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 단계를 이렇게 바로 넘어서는 것이
0: 그렇게
1: 많은
0: 쉽지는 않았을
1: 이들에게
0: 것이다.
1: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1: 어려워서.
0: 만만치 않아서.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연주가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재해석, 재맥락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원형으로 돌아가는 시도? 오히려 역으로 또 이렇게도 볼수 있을까요?
1: 저는 그렇게 말해버리고 싶어요, 막.
0: 말해버리고 싶어요.
1: 네, 원래 이제 음악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이 음악가의 결정으로 이 사람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연주자들을 볼때 연주자들이 어떤 중압감에 이렇게 시달려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을 보거든요. 아, 내가 틀렸다.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뭐 음악 조금 바꿔서 연주하면 어때?
0: 그렇죠.
1: 내 손에 맞게 뭐내 손이 작아. 그럼 뭐 작은 화음으로 바꾸면 어때? 하는 식의 연주하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장면들을 저는 좀늘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중심을 다시 좀 작품이 아니라 악보가 아니라 연주자에게로 되돌려 놓는 일 이런 일들이 이런 올라프손이나 스미노 하야토의 일들에서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음악이 좀 인디처럼 보이면 좋겠어요. 인디 음악처럼.
0: 지금은 약간 인디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지만 또몇년 후에는 이것이
1: 중심이.
0: 클래식의 중심이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뭐 실험 혹은 재해석, 즉흥 이런 단어들과는 굉장히 먼 장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사실 소개를 듣고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보 중심의 클래식에서 그것을 연주하는 그 연주자 중심의 클래식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그 표현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클래식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클래식의 전통적 계승이 아니라 창조적 계승? 이게 좀 화두가 되긴 하겠네요.
1: 최근에 그런 흐름이 훨씬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의 시대는 어쨌든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 초까지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20세기에는 또 대중음악의 역사와 온갖 장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클래식, 우리가 좋아하던 클래식을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의 문제가 결국 단순히 이것을 역사를 반복하거나 재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일이 되다 보니까, 연주자가 자연스럽게 중심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그냥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0: 만들어가는 것.
1: 네.
0: 이것을 연주자들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취하는 어떤 기획의 방향, 이제 만들어가는 그 자기 자신의 캐릭터
1: 네.
0: 이런 것이 그냥 나는 뭐 베토벤 전곡 연주를 할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베토벤을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맥락으로 바꾸어내는지 자기를 되게 창조적인 해석자,
1: 네.
0: 계승자로 만드는 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1: 우리에게 유명한 손여름 피아니스트도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완전 그렇죠. 그렇죠. 예. 재즈도 많이 치시고.
1: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이미 들어본 두 곡과 또 앞으로 들어볼 곡들이 이제 마음에 또 들어서 본인의 플레이리스트에 올릴 청취자분들에게 비슷한 음악이나 혹은 앨범이나 연주자 혹시 더 추천을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0: 오, 말씀해주신 그 손여름 씨의 유튜브도 사실 너무 재밌어요.
1: 네.
0: 거기서도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들을 새롭게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
1: 네.
0: 가끔 피아니스트 분들 중에 한국 분들이신데 이제 즉흥 연주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박종혜라는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1: 네.
0: 그래서 그런 피아니스트들의 행보에 조금 더 이렇게 눈을 밝히고 찾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이제 앞서 소개해 주셨던 스미노 하야토의 쇼팽 빗방울 후주곡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감상 포인트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0: 내가 아는 선율이 분명히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선율들이 불현듯 조금씩 이렇게 하나 둘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작은 음악이 훨씬 더 커져나가는 그런 감각 함께 느껴보시면서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김혜정 님이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편곡해서 빗방울 후주라고 제목도 다르게 붙였다니 멋지다라고 표현해 주셨고 가을소리님은 베란다 문을 열어놨더니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문화시대도 들리고 소리가 잘 어울려서 화음을 만드니 기분이 얼쑤 해져요. 네, 이 곡을 들으시면 더 그러실 겁니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두 음반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바흐 리웍스 그리고 스미노 하야토의 쇼팽 오르빗 살펴봤습니다. 3주 뒤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독창적인 시도를 하고 싶었던 마음, 제 길을 개척하고 싶었던 태도가 많은 분께 흥미롭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스미노 하야토의 인터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소개해드렸던 스미노 하야토의 Raindrop Postlude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음력 7월 7일 오늘은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 1년에 단 한 번 만난다는 칠석입니다. 칠석하면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대어 만든 오작교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 오작교 설화가 실은 아주 오랫동안 별을 바라본 옛사람들의 세심한 관찰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여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빛나는 두 별, 견우성인 알타이르와 직녀성인 베가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까마득히 떨어져 있던 이 두 별이 칠성 무렵이 되면 밤하늘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마치 은하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옛사람들은 밤하늘의 이 변화를 놓치지 않고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예요. 참 낭만적이죠? 옛사람들의 별빛 감성을 가득히 느껴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국악 앙상블 현의 노래와 연주로 널 만나러 가는 길 첫 곡으로 듣고 올게요.

국악 앙상블 현의 노래와 연주로 널 만나러 가는 길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얼마나 설레고 즐거울까요? 오늘 7월 7석에 담긴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견우성과 직녀성 사이의 거리가 약 16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꼬박 16년이 걸리는 진짜 까마득한 거리인데요. 아, 그런데 옛사람들은 그 멀고 아득한 공간을 까치와 까마귀가 이어주는 다리라는 지혜로 채웠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담았던 거 아닐까요? 지나온 계절 동안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로 고단한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리 멀고 험난해 보이는 길이라도 서로 뜻을 모아서 마주 걸어가다 보면요. 언젠가 오작교처럼 단단한 다리가 연결되듯이 희망의 길도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까마득한 거리 너머로 매년 잊지 않고 빛을 내어주는 두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백찬 작곡, 이성관 작사, 견우직녀 만나는 날 준비했는데요. 김경원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최종혁 작곡, 김경란 작사의 7월 7석까지

세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김경원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견우직녀 만나는 날 그리고 7월 7석 들으셨고 방금 전에 들으신 곡 가야금 앙상블 사계의 연주로 별 숲이었습니다. 정말 저 멀리 별의 숲에서 은하수 오작교 건너서 만나는 견우와 직녀처럼 전국 곳곳에 계시는 여러분과 음악마루도 국악방송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만나고 있죠. 김인설님께서 7월 7석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고 12시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만나고 하시면서 출석합니다.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여러분과 음악마루도 매일매일 또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서로를 애정하는 마음으로 항상 또 걱정하고 이렇게 신경 쓰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부에서는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김동우 작가의 몽우리 돌의 들녘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무명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헌신과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잠시 후에 그 글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판소리, 그 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만나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자, 판소리 한 대목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 감상해보는 코너죠.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천자뒤풀이 대목을 은희진 명창의 소리 김청만 명고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남기고 싶으시다면 이 번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골라서 청취하시면 되는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 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사연 쓰기 란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18님께서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딱 한 번 만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칠성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슬프게 비가 엄청 퍼붓네요. 지나가는 소나기겠지만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 슬프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비 내리는 지역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견우와 직녀의 그 만남을 축하해 주기도 하고 또 금방 헤어져야 하는 그 아쉬움을 눈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만 이게 얼마나 행복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어서 약속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선지혜 피처링 베르다마루의 연주입니다.

그리고 한옥 찾지. 역사는 인문학의 기초입니다. 기단석 없는 건물은 존재할 수 없죠. 일찍이 신채호 선생님은 민족을 버리고는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고는 한 민족의 자기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못할 것이라며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강을 넘은 이주와 그곳에서 독립운동의 삶을 바친 이들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과거 없는 지금은 성립될 수 없고 지금 없는 미래는 도래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래서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다른 시간대는 모두 같은 선상에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야 온전히 한 편의 서사를 완성시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공유되어야 힘을 갖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왜 위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체포 군단이 아무리 값싸게 무기를 넘긴다 해도 군대 무장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자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굳은 살점 같던 가락지를, 누군가는 쪽머리에서 빛바랜 비녀를, 누군가는 집안 어딘가에 꼭꼭 숨겨놓았던 폐물을 들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질그릇이라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인들의 반지, 은비녀, 논요강 등이 과거 체코 벼룩시장에 쏟아져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미뤄 짐작하건대 이것들은 무명 독립운동가들이 내놓은 알토란 같은 또 다른 독립 자금이었을 겁니다. 동원된 인원은 최대 9천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 운반에는 상황에 따라 우마차를 활용하기도 했고 언 땅을 만나면 썰매를 이용했습니다. 행군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한 명이 소총 4정을 양 어깨에 나눠 메고 눈을 피해 험한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운반대 대부분은 농민들이었습니다. 구매 협상이 지연되기라도 하면 운반에 나선 북간도 농민들은 손을 놓고 온 농사일로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운이 없으면 마적대에게 구입한 무기를 모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인근 한인 마을의 도움은 필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전한 길을 안내하고 쉴 곳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기 운반을 돕기도 했습니다. 어렵사리 무기 운반대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독립군들은 벅차오르는 마음에 갈상거리는 눈을 하고 그들을 맞아주었을 겁니다. 봉오동, 청산리에서의 승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의 합인 셈입니다.

아젠컴퍼니 아로세김의 연주로 아리랑 탱고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동우의 몽우리 돌의 들력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어요. 김동우 작가는 전 세계에 흩어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또 무명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을 해오고 있어요. 2017년부터 인도, 멕시코,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1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잊혀져가는 우리 독립운동 역사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몽우리 돌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몽우리 돌이란 동글동글하게 생긴 큰 돌을 뜻하는데요. 과거에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일제 고문을 당할 때 일본 순사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주가

전답의 몽우리돌을 골라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러자 김구 선생님이 나는 죽어도 몽우리돌 정신을 품고 죽겠고 살아도 몽우리돌의 책무를 다하겠다. 아, 그러면서 당

양 어깨에 소총 네 정을 메고 언 땅을 내달리던 이름 없는 농민들. 유명한 독립군 장수 뒤에는요, 이렇게 스스로 몽우리 돌이 돼서 피와 땀을 바친 수많은 민초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단단한 몽우리 돌들이 흘린 눈물, 헌신 위에 세워졌을 오늘의 이 안녕. 그래서 더 눈물겹게 다가옵니다. 쉼 그리고

こんばんは。私は大日本軽乗夫本町一丁目に住んでいる神原由美です。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私たちは今も植民地に生き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今宵も星が風に吹きさらされる。

오늘 식민지에 살다라는 곡 전해드렸어요. 송소희의 노래, 이찬영 칸바라 유미의 낭독, 이승욱의 아쟁, 유태환의 키보드 연주였는데요. 만약 지금도 식민지에 살고 있다면 언어도 우리 문화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일상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몰랑의 연주로 이혼 듣고 오셨어요. 6642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언제나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한옥찻집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1부 마지막 곡은요. 이유나의 노래로 독립군 애국가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그림의 연주로 화려동풍 이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어요. 춘향의 모습을 꽃과 버들 그리고 봄바람에 빗대어서 그린 연주곡이었습니다. 음악이로는 마루 수요일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함께 할 텐데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요.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천자 뒤풀이 대목을 은희진 명창의 소리, 김청만 명고의 북장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니까요. 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 듣고 싶은 음악도 이 번호 통해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72님께서 오랜만에 애정하는 치즈 폭탄 돈가스 쫀득 달달 마루와 함께 먹으니 부러운 게 없네요. 그 치즈가 들어간 게 이렇게 쭉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쫀득쫀득하면서 소스에는 또 달달하면서 그 맛. 아유 맛있게 점심 드셨겠는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한 3년쯤 전에 이틀 꼬박 꽉 채워서 단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6끼를 안 먹은 거죠. 근데 그때 알았어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저는 사실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먹으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았어요. 3272님 맛있게 드셨기를 바랍니다. 6642님께서 선곡해주신 우리 음악 한 곡도 허투루 할 수 없는 우리 음악마루 선곡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음악 선물뿐인지라 한 곡 한 곡 정말 저희 담당 PD님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선곡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마음에 드신다니까 저희가 또 기분이 좋네요. 자, 이 곡은 어떠실까요? 사랑의 설렘과 기다림을 노래한 곡인데요. 이 밤이 가기 전에 전해드립니다. 소울지기의 노래예요.

소울지기의 노래였어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바로 창과 문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바깥 풍경을 담아내는 창이 때로는요.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되기도 하고요. 거꾸로 문을 들어 올리면 온 방 안으로 바람을 들여오는 넓은 창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창문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자연스럽게 불러왔어요. 근데 알고 보면

언어에는 없는, 오직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죠. 사람이 드나들만 하면 문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창이 되는 곳. 딱딱한 형식이나 격식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쓰임이나 형편에 따라서 나름의 의미와 이름을 각각 붙일 줄 알았던 우리 옛 선조들의 삶의 여유와 유연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이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요. 이런 창문 같은 여유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정해놓은 빽빽한 틀과 기준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은 느슨하고 또 유연하게 그렇게 마음의 창과 문을 내어주는 거죠. 이 선조들의 지혜로운 여유로 마음을 한결 가볍고 좀 풍성하게 채워보시면 좋겠어요. 가야금 랩 오드리의 연주로 대문놀이 듣고 올게요.

가야금 랩 오드리의 연주로 대문놀이 전해드렸습니다. 좀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죠. 1104님께서 새싹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오늘같이 비오는 오후에 너무나 어울리는 곡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아, 조금 전에 그 소울지기의 노래로 이 밤이 가기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이 곡 들으시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아, 좀 문자 보고 나서 아, 지금 비가 내리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그 창밖으로 많은 분들이 우산 쓰고 지나다니시는 모습 보이네요. 또 비가 내리는 오후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분위기 느껴보셔도 좋겠어요. 김인설님께서도 음악이 흐르는 마루 선곡 다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막 흥이 나는데요. 신이 나고요. 자, 이번에는 짝드름이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꽹과리. 상쇠와 부쇠가 주고받으면서 번갈아 연주하는 가락입니다. 둘이 짝을 이루어서 짝드름, 짝쇠라고도 하는데요. 노름마치의 연주로 짝드름 감상해 보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천자뒤풀이 대목인데요. 단오날 광활루에서 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한 이몽룡이 집으로 돌아와서 춘향이 생각에 상사병을 앓다가 마음을 달래려고 글을 읽는 대목 준비했습니다. 은희진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감상해 볼 텐데요. 소리를 들어보기 전에 이몽룡이 왜 그토록 애가 탔는지 이야기를 먼저 따라가 볼까요? 광활루에서 그네 타는 춘향이의 어여쁜 맵시에 넋을 잃어버린 이도령. 방자를 시켜 춘향이를 불러오라 했더니 양반 가문의 춘향이가 체면도 없이 양반이 함부로 부른다고 가겠냐며 단칼에 거절을 하죠. 아쉬움 가득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온 이도령은 눈에 선한 춘향이 생각에 그만 깊은 상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동헌에 인사를 가도 점심상을 받아도 김치국에 목이 메고 술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아찔아찔 가슴은 두근두근 식은땀만 흘리며 하품을 해대는데요. 견디다 못한 이도령 방자에게 방자 형님 사람 좀 살려주게 하고 자존심도 다 버린 채 싹싹 빌며 편지를 전해달라 부탁합니다. 방자가 정성이라도 들어가야 그리 잘 되지 않겠냐 하자 도련님이 무릎을 단정히 꿇고 정성스레 편지를 써보내죠. 편지를 보낸 뒤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안달이 나고 타들어가는 속을 어쩌겠습니까? 괜히 책장에 꽂힌 만 권의 서책을 꺼내어 이것저것 함부로 훌쩍훌쩍 건너뛰며 읽기 시작합니다. 중용, 대학, 시경을 정신없이 읽어대자 옆에 있던 방자가
1: 양반들은 더 높은 글을 읽는다는데 우리 도련님은 어째 삼경, 사서 읽다가 이제는 제일 기초인 하늘천따지 천자문을 읽으십니까? 하고 놀려대죠. 그러자 이도령이 기가 차서 한마디 합니다. 무식한 네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문 뒤풀이를 제대로 들어보면 아주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0: 그렇게 시작되는 이도령의 천자 뒤풀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자기 마음과 춘향이를 엮어서 능청스럽고 유쾌하게 풀어나가는데요.
1: 남원 와서 처음 보았네. 광활루라는 찰한. 베개가 높거든 내 팔을 베고 오너라. 올래. 언제 만날 기약 없어. 춘향 혼자만 갈 왕.
0: 심지어 법칙 려자를 풀 때는
1: 좋은 방에 춘향이와 나 둘이 마주 앉아서 입을 대고 정담을 나누면 입구자 두 개가 붙은 법칙 려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며 앙큼하고 실없는 소리까지 뻔뻔하게 해댑니다.
0: 글을 읽는 건지 춘향이 타령을 하는 건지 모를 이도령의 귀여운 수작.

0: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천자 뒤풀이 대목 은희지 명창의 은희진 명창의 소리와 김청만 명고의 북장단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10분여의 호흡입니다.
1: 도련님이 원체 춘향을 잘 봐놓은 것이 춘향 집도 잘 보셨겠다. 예, 그 하고 사는 것도 헌다는 사대부 때 같구나. 내 다리 아파서 더 못 놀겠다. 그만 책실로 돌아가자. 도련님, 글쎄부터 고객도 뜻이 갖고 그리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른 듯이 섭섭이 돌아와 동원에 잠깐 다녀 내 하에 배워온 호와 점심을 먹자 해도 기침국에 목이 메이고 문산을 바라

매기고 웃고 두 다리에 힘이 없어지마 얘는 식은땀이요 입으로는 선아픔이라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못다 벗어들고 진금에 빗겨 눈이 오면 광활루

죽으나 못 살겠다. 방자야, 너와 나와 우리 결의 형제여자. 아이고 방자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아이, 도련님 대관절을 어쩌란 말씀이오. 여보게 방자 형님 편지 한 장 전해주게. 존귀하신 도련님이 형님이라고까지 허여놓으니 방자놈이 조가 살짝 났던 것이었다. 도련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어디 편지 한 장 써줘보시오. 일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연분이었고 말 듣고 안 듣기는 춘향의 마음이오. 편지 전하고 안 전하기는 소인놈 생각이오니 편지 한 장 써줘보시오. 도련님이 두 무릎을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던 것이었다. 방자 가만히 보더니 여보시오, 도련님 그 편안히 앉아 편지 좀 쓰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비성이면 불성이란 옛 문자가 있나니라. 정성 없이 써서야 일이 되겠느냐? 편지 써서 주시니 방자 받아들고 춘장 세번 건너가면 뱀가 생각을

나를 무엇과 두면 무슨 말로 대답하리. 내가 만일에 아니 간다면 버려온 이미 못 살겠고

향단이 마침맞게 나온 오늘 향단이 너 마침맞게 잘 나왔다. 변진이 향단 주고 책실로 돌아와. 도련님 편지 전했습니다. 답장도 안 해주더냐? 이제 답장 곧 올 것이니 마음 놓으셔. 도련님이 답장을 기다리는데 발광증이 나서 마음 잡기 위하여 만권 서책을 들여놓고 이걸 읽다 저걸 읽다 함부로 펄쩍펄쩍 뛰어 있더니만은

참 양반님, 내가 다른 양반들은 다 치댄다는데 우리 도련님은 점점 내려드시느라고 삼경 있다, 사서 있다, 사략 있다, 이번에는 천자 읽으셔? 무식한 네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하는 것이 질서의 조상이라. 천자 뒤풀이하는 것을 뜻을 알고 들으면은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네, 이렇게 들어와라. 자, 시!

바론 봉군 신서백가을 저간 영상의 촬영 세상 만사

사람 별기가 높거든 내 팔을 메고 이만큼 모으느라 몰래 삼복성령 후술땀에 수선해서 더울서 온게만 날 기약 없이 춘향 혼자만 가.

자부가 되면 소년 풍도를 가득할 수 남모한 천찬바람 백설강산을 가볼까

이리저리 논일 아프지 세월은 해세 종강기 차를 막 땜말수 대전통

0: 보고 보고 치고.
1: 이도령이 춘향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도 풋풋한지 듣는 내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대목이죠. 방자에게 놀림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춘향이 생각을 정당화해보려고 하늘, 천, 따지 기초적인 한자 하나하나에 춘향이에 대한 연정을 절묘하게 갖다 붙이는 모습이 참 귀엽고도 해학적이네요. 특히 그 입구자 두 개가 위아래로 포개진 법칙 려자를 두고 둘이 마주 앉아서 입을 대고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라고 풀이하는 대목은요. 조선시대 양반 도령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 그리고 우리 판소리 특유의 기발한 재치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천자 뒤풀이를 신나게 한바탕 읊어놓고도 결국 눈앞에 춘향이가 아지랑이처럼 아른아른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 춘향 보고지고 하면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춘향을 부르짖는 대목까지 참 일품이었죠. 상사병에 걸려서 안절부절 못하는 도령의 타는 속과 다르게 듣는 사람은 그냥 스며시 웃음을 짓게 되는 판소리 춘향가의 매력을 가득 담은 대목이었어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천자 뒤풀이 대목을 은희진 명창의 소리 김청만 명고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휘몰이 잡가 한잔 부어라를 바탕으로 구성한 곡 만나보시죠. 음악공장 자몽의 노래와 연주로 한잔

0: 어라 가득 수북이 철철 벌어라.
1: 듣고 있으니까 괜히 어깨가 들썩해졌네요. 음악공장 자몽의 노래와 연주로 한 잔 부어라 듣고 오셨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리딩톤의 연주 준비했어요. 굿타임 끝곡으로 감상하시죠.

더위가 가고 찬바람이 오고 여름 휴가가 지나면 풍성한 추석이 찾아오고요. 월드컵이 지나가면 곧 또 아시안게임이 찾아옵니다. 사람도 떠나가고 나면 언젠가 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듯이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고 또 새로운 계절과 일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죠. 우리 삶이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오고 가는 수많은 계절과 시간들 속에서 조금씩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마냥 아쉬워하기보다는 이 모든 순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구나. 그렇게 오늘 하루를 넉넉한 품으로 맞이하셔도 좋겠어요. 오고 가는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와 음악도 기억 한 조각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바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0: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국악인들의 새로운 상상력과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의 대표 창작지원 사업 2016 젊은 국악 단장이 최종 선정된 두 팀의 본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공모와 창작 컨설팅, 워크숍, 쇼케이스를 거쳐 무용가 김성과 창작 아티스트 오늘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먼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엔 무용가 김성의 창작 무용극 자람의 기술 리 그로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삶에 빗대어 성장과 회복 그리고 자립의 과정을 춤과 소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한국 무용과 연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고민과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전통 예술을 동시대적인 언어로 확장한 작품입니다. 이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가 공연됩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통 성음과 현대적인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전통 예술의 오늘과 내일, 2016 젊은 국악 단장에서 국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2일 전통연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꼭두각시 노름과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이 각각 서울과 밀양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열리는 안대미로 68년 덜미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공연되는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남사당 놀이의 남기문 명인이 선보이는 특별한 공연인데요. 공연 제목인 덜미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을 뜻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남사당 놀이 여섯 마당 가운데 마지막을 대표하는 대표 연희이기도 한데요. 해악과 풍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전통 인형극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초청공연 왔구나 연희야입니다. 역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이 이번엔 밀양을 직접 찾아가 영남지역 전통 연희의 신명을 선사합니다. 사회는 특유의 입담과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김산옥이 맡아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인데요. 전통 인형극이 전하는 해악과 풍자 그리고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까지 8월 22일 서울과 밀양에서 펼쳐지는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 연희의 살아있는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악 명인들의 예술을 이어받은 국악 2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온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는요. 명인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와 즉흥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연입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로 명인 대신 대를 이어 국악을 계승하고 있는 개비, 즉 국악 명인 2세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먼저 대금 명인 원장연의 아들인 원완철이 원장연유 대금 산조에 맥을 잇는 동시에 자신만의 섬세한 음악 세계를 들려주고요. 고 강준섭, 김혜선 명인의 아들인 강민수는 국가무형유산 진도 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서 장례의식 속에 담긴 해악과 공동체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냅니다. 또 2024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이자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 전승교육사 송순담 명인의 아들인 조성재는 깊고 묵직한 울림의 아쟁 연주로 무대에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0: 하트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목동 견우와 길쌈의 장인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칠성날입니다.
1: 견우도 그렇고 직녀도 그렇고 둘 다 사실은 하늘나라에서는 달인이었죠.
0: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하는 그 일, 성실했던 달인들이 사랑에 빠져서 일을 안 하니까 옥황상제가 노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볼 수 있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죠.
1: 너무 잔인하네요 진짜.
0: 네.
1: 자, 일도 사랑도 휴식까지 우리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워라벨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건데 견우 직녀가 그거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칠서구가 내린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덕분에 습도가 좀 높아요. 섭지근합니다.
1: 자, 조금 순한 맛으로 늦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을이 올 때까지 즐거운 오후 2시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와 함께하세요. 아하!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파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이 참 신납니다 하신 카프카님도 들어오셨는데요. 킹스턴 루디스카의 노래로 참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날씨가 아직 좀 30도 언저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무더울 때
0: 네.
1: 그때에 비하면은 많이 누그러지긴 했어요.
0: 이 정도면 뭐 그냥 시원한 편이죠.
1: 추워 추워.
0: 느리긴 해도 가을이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자, 때가 되면 이렇게 가을도 성큼 우리 앞에 올 겁니다.
0: 네.
1: 네. 자, 오늘이 칠석이네요.
0: 네.
1: 견우와 직녀가 이제 만나는 그런 날이지요.
0: 네.
1: 두 캐릭터가 그 하늘나라에서는 달인이었죠.
0: 달인이죠.
1: 네.
0: 네.
1: 소치는 달인 견우, 길삼, 배짜는 달인 직녀. 이 각자만의 자기의 그런 뭐랄까요? 특기, 장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0: 그렇죠.
1: 그거를 잘 찾아서 이제 그게 직업까지 연결되면 행복하게 이제 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겠죠.
0: 맞습니다. 뭐 자기 취향에 안 맞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 일에 종사하다 보면
1: 네.
0: 자연스럽게 기술력이 늘면서
1: 또 달인이 되죠.
0: 달인이 되기도 하고요.
1: 그렇습니다.
0: 달인으로 갑니까?
1: 오늘 달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나는 사실 이것의 달인이다.
1: 16년 동안.
0: 네.
1: 하다 보니 달인이 됐다도 좋고
0: 예.
1: 나는 이게 그냥 되던데? 라는 것도 좋고
0: 너무 거창한 게 아니어도 뭐 우리 딸 머리 묶어주는 거 달인이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앉아있는 거 달인입니다.
1: 아니 그런 실험설 하지 마시고.
0: 왜요? 엉덩이가 묵직해야 뭘 만들어내잖아요.
1: 예.
0: 와.
1: 좋은 정보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누워있기 달인이거든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가자고요.
1: 네.
0: 뭘 막 대단하고 거창한 것만 보내지 마시고
1: 네.
0: 소소하게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달인인지
1: 네.
0: 소소한 기술력들
1: 좋습니다.
0: 뭐 라면 끓이기 달인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1: 그래요. 가볍게 가볍게.
0: 네.
1: 좋습니다.
0: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의 달인인지 자유롭게 문자로 남겨주세요.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의 달인인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1: 내가 꼭 달인이다. 뭐 이거 외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인들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끄끄끄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해.

예, 휴전을 하지만 다 모두 다 허사를 하구나. 송으그와 고당부며 조작은 딱신부는 그만.

며 화룡선생 양보음은 삼장사의 탄식이요 정열선생 귀걸했사 저사의 한견이며 이천

문사 이교의 분음행이 나스러 허망한 사실을 참아의 듣겠

본손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슬치레 그지 자가 특음이고 그지 자가 너름새라 너름새라 흔는 것은 귀성 끼고 뺏쇠 있어 경가고 천태 만상 위선 위기에 전면 만화 좌상에 이풍요 호거리며 구경하는 남녀노소 웃게 하고 울게 하니 어찌하니 어려우며 특의미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0: 나게 색색이 금상첨화 질보도 안장 미부인이 평풍주에서 나온 헌듯 사모야 밝은 달은 구름 밖과 낯선 듯 새 눈을 뜨고서 웃게 허기가 대단히 그렸구나.
1: 박동진 소리로 단가 광대가

0: 듣고 왔고요.
1: 네.
0: 야, 박동진 선생님은 이렇게 소리를 하시다가
1: 네.
0: 또 자유롭게 음정을 울려 버리시기도 하고요.
1: 자유로우시잖아요.
0: 그러니까 살아 있는 소리.
1: 그럼요.
0: 네. 야,
1: 좋다는 거죠?
0: 너무 좋다는 거죠.
1: 감동 받았습니다, 지금.
0: 저희 같았으면 청 한번 잡았으면 그 청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1: 네.
0: 는 어떤 툴에 박혔을 텐데. 선생님은 낮아? 뭐 올려.
1: 높아? 그럼
0: 내려. 이면만 잘 살리면
1: 맞아,
0: 돼.
1: 맞아.
0: 이게 바로 소리꾼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네. 달인인지 보겠습니다. 4963님.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아, 계란 후라이 달인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좋아해서 자주 해먹다 보니까요. 완숙부터 반숙까지 원하는 대로 구워드립니다.
1: 오.
0: 우리 집에선 제가 계란 후라이 제일 잘합니다 하셨어요.
1: 맞아. 저것도 은근히 또 잘하는 것과 아닌 게 또 차이가 나요. 나중에 퀄리티에서.
0: 그럼요. 네. 노른자를 터뜨리느냐 네. 안 터뜨리느냐. 요 차이도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딱 계란 후라이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밖에 안 뒤집어요.
1: 어.
0: 뒤집었다 뒤집었다 또 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대로 뒀다가 만지려고 아니 더 아직 아니야. 그랬다가 한 번에 딱 뒤집고
1: 예.
0: 잔열로 닦은 다음에 잔열로
1: 아이고.
0: 딱 익혀가지고 예. 딱 꺼내죠.
1: 9247님께서 청소하는 건 좀 귀찮지만 정리 정도는 잘합니다. 현관에 신발들 정리하기, 빨래하고 옷 정리 같은 거, 주방의 그릇들 정리하는 걸 잘하는 편이에요 하시는데 정리 정돈 자격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0: 네.
1: 이런 정도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보면은 견적이 바로 딱 나시는 것 같아.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저거는 저렇게 이런 식으로
0: 그리고 뭔가 그 깔끔하게 정돈됐었을 때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1: 네.
0: 처음에는 뭔가 어지럽혀져 있던 공간이
1: 맞아요.
0: 나중에는 깔끔해지는 그 여정 그 자체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1: 5821님께서 저는 깜빡깜빡 달인이에요.
0: 저도요.
1: 뭐를 맨날 잘 까먹어서요. 요즘에는 메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 이제 메모 달인인 거죠. 그렇죠. 오.
0: 저도 휴대전화는 사실상 저에겐 메모지거든요.
1: 계속
0: 메모지.
1: 이제 잊어버리기 때문에.
0: 네, 기록하고 맞아요. 체크해놓고.
1: 에이.
0: 근데 깜빡깜빡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나쁜 일도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1: 잊어버리니까.
0: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
0: 막 마음에 담아놓고 막 누굴 원망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에이, 지나갔어? 잊어버려.
1: 오케이.
0: 에이.
1: 좋았어.
0: 좋은 점이 또 있으니까.
1: 네.
0: 보조 배터리 5821님께 드립니다.
1: 에이. 누구 돈 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봉영 씨한테.
0: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빌려줘요.
1: 봉영 씨 같은 사람한테 돈을 좀 빌리면은 너무 예. 행복할 것 같아.
0: 그리고 제가 빌려드리려면은 이제 저희 와이프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1: 그래서 빌려 아유 못 받아? 에이 잊어버려. 나쁜 거 잊어버려.
0: 6917님. 아, 우리 엄마는요. 고등어를 기똥차게 잘 구우십니다.
1: 와.
0: 밀가루, 카레가루 살짝 뿌려가지고 고등어를 구워주시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하셨어요.
1: 아 그래요? 카레가루도 뿌리는구나.
0: 간이
1: 몰랐습니다.
0: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1: 몰랐습니다 진짜.
0: 고등어 잘 굽는 것도 쉽지 않죠?
1: 아 그럼요. 이 겉바속촉으로 약간 그렇게 맞아요. 하는 게 전 좋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도 생선 구울 때 거의 약불에 합니다. 약불에.
0: 약불에 오랫동안.
1: 네.
0: 네.
1: 이렇게 뚜껑 닫고.
0: 네.
1: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있고 한 번 딱 뒤집고
0: 네
1: 예, 그런 식으로 했더니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0: 좋죠. 7010님 퍼즐 맞추기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도전 중입니다.
1: 오.
0: 폰으로 600피스까지 하다가 반고우에 밤의 카페 그 테라스 1000피스 사가지고 도전 중이에요.
1: 와
0: 고전 중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요. 와 지금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1: 1000피스면은 허리 엄청 아프실 것 같은데.
0: 이게 지금 사이즈가 한 테이블 하나만 한 것 같습니다.
1: 이야 저거 하려면 이제 끝 테두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0: 아 그런 건가요?
1: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왠지.
0: 예.
1: 이렇게 끝부분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돼 있으니까
0: 네.
1: 얘네부터 먼저 기준
0: 잡아주고.
1: 잡고 이제 차곡차곡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와 대단하시네.
0: 하면서도 굉장히 몰입하고 즐거우실 네. 것 같고 하고 나서도 집에 액자로 네. 반고우 작품을 딱 걸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천피스

0: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1: 너무 멋지시네요.
0: 만피스 한번 가야죠. 만피스.
1: 고생의 지옥문으로 만피스가 있기는 있습니까?
0: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피스보다 더 위에 예. 단계는 있을 것 같아요. 7416님, 저는 포장의 달인이에요. 집밥 음식 나눔할 때 그릇에 담아 예쁜 보자기로 매듭을 묶어서 쌉니다. 지금 1박 2일로 호캉스 짐을 싸고 있는데요. 보드게임 상자를 꺼내 먼지만 쓱 닦아둔 남편이 있다면 저는 사면에 테이핑을 해서 보드 재료가 쏟아지지 않게 고정해 놓아요. 포장의 달인이거든요. 오래전에 리본 코디네이터 패스해서 일상생활에서 잘 써먹어요.
1: 꼼꼼하시네.
0: 리본 코디네이터라는 것도 있군요.
1: 리본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예쁘게 묶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이신 것 같은데.
0: 세상에.
1: 다르시네 확실히 디테일이.
0: 그러니까
1: 우리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죠.
0: 1706님, 우리 아빠는 주차의 달인이에요.
1: 어허.
0: 가족이 장보러 가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맨날 엄마랑 제가 먼저 내리는데 아빠는 어디에 주차를 하는지 그냥 뚝딱 주차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하시면서.
1: 그런 분들 계시죠.
0: 능력이시네.
1: 주차 자리를 기가 막히게 찾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상화 씨도 그렇잖아요.
0: 저도 좀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1: 주차를 너무너무 잘해요.
0: 좀 그런 게 있고
1: 기가 막히게 장소를 물색해서 잘 돼요.
0: 이제 이게 어디 공연장 갔을 때 하는 그거였죠 우리가.
1: 네네네.
0: 네. 애들아 너네 어디다 주차했어?
1: 이제 저쪽 유료 주차장이요.
0: 아, 그랬구나. 내일부터는 요 뒤쪽 여기 이렇게 거기 가면 될 수 있어.
1: 거기 가면 정말 쾌적하고 좋습니다.
0: 그게 어디예요? 그래? 잠깐 따라올래 그럼 이제.
1: 진짜 가죠. 쾌적해요.
0: 네, 걸어가죠.
1: 그것도 그냥 주차를 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 이쪽으로도 길이 있었네. 이렇게 가까운데. 그러니까 상화 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빠른 칼퇴를
0: 맞아요. 저는 퇴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가야 될까?
1: 네.
0: 남과 다른 곳을 찾자.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을 걷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남보다 일찍 와서
1: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데서 있는 거군요.
0: 한 시간 정도 일찍 와서 그 넓은 곳을 다 이렇게 한번
1: 물색을 해요.
0: 걸어보고
1: 네.
0: 여기 뭐지? 여기 합법이네.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죠.
1: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형님 어디다 대셨어요?
0: 너무 알려주기 싫은데.
1: 아 예예. 예.
0: 안 알려주면 속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1: 이행하면 돼요.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진짜 이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1: 주차의 그렇지. 달인 아버지 멋지십니다.
0: 네.
1: 유산균 선물 2706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3901님께서 제 친구는 졸다가도 내려야 할 정류장 일보 직전에 눈뜨기 달인입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요. 흐흐흐흐.
1: 안돼 있어요.
0: 진짜 이런 분이
1: 이런 분들 계세요.
0: 와.
1: 이제 버스는 그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정류장 전 정류장부터 알람이 와요. 내릴 준비하라고. 근데 지하철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다 보면은 역을 지나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계세요.
0: 야.
1: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딱 눈 떠가지고 내려야지 하고 바로
0: 진짜?
1: 내리고 이런 능력자 분들이 계십니다.
0: 신기하다.
1: 정말 부럽습니다.
0: 와 대단하시네.
1: 지하철역은 왜 알람 이게 아직 없을까요? GPS 기반이라 지하라서 그런가?
0: 그럴 수도 있고요.
1: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소도소리 소무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유지숙의 소리로 소도소리 호무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사실 나는 이것의 달인이다. 한스맘님, 오랜만에 감정 기복의 달인이 왔습니다.
0: 감정 기복의
1: 갱년기가 더위 만나서 힘 못 쓰고 골골골 몸살이며 있어요 하셨는데.
0: 아이고야.
1: 감정 기복의 달인이다. 감정이 널뛰게 하신다라는 얘기시죠?
0: 야! 네. 오, 너무 예뻐. 아, 짜증나. 네, 이런 거 아니에요?
1: 기쁨과 짜증은 한 끝이죠.
0: 네네. 네. 아우, 인간적인 모습.
1: 그러니까요.
0: 네.
1: 저는 달인은 아니고요. 뜨개질을 좋아합니다. 5205님. 어이구.
0: 이야, 능력자시네.
1: 사진이 있는데요. 캐릭터들을 뜨개질로 이거 만드셨어요.
0: 거의 이건 판매하셔도 될 것 같은데.
1: 살 것 같은데.
0: 실력이신데?
1: 그러게요.
0: 달인인 것 같아요.
1: 와.
0: 대박.
1: 강아지 너무 마음에 드네요.
0: 진짜 이쁘네요.
1: 노란 강아지.
0: 가족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1: 그리고 펭귄도 너무 귀엽네요.
0: 와.
1: 허허허. 아, 능력자이시다. 이런 건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0: 진짜
1: 보고 따라할 수 있는.
0: 그냥 하면 아니면, 저렇게 안 나올 텐데.
1: 아니면 진짜 그냥 하시는 건가?
0: 야.
1: 뭐가 됐든지 간에 대단하십니다.
0: 네.
1: 달인 인정해드립니다.
0: 8288님. 친구가 저한테 앉아서 자기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저는 조는 건데. 잘 때가 요즘 제일 좋아요. 또 목소리 변조의 달인이에요. 동료들도 인정합니다.
1: 어? 목소리 변조?
0: 진짜요?
1: 어떻게 변조?
0: 다음 주 청국장 한번 신청해보시면 안 돼요?
1: 그러니까요.
0: 목소리 변조 너무 기대되는
1: 거예요. 국악 안 하셔도 되고요.
0: 아, 하셨어.
1: 아.
0: 이미 하셨구나.
1: 아.
0: 아, 그때 하셨을 때 목소리 변조도 그러니까 들었어야 되는데. 아.
1: 아.
0: 또 하던...
1: 아, 다음 주에 청국장을 이미 신청을 하셨대요.
0: 아. 아. 오케이, 오케이.
1: 만날 수 있는 거군요.
0: 오케이.
1: 8288님.
0: 그걸 좀 배워야겠네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도 좀
1: 저희에게 필요한 능력인데.
0: 배워야 돼요.
1: 저희는 몇 개 안 돼 가지고 변조가 잘 안 되거든요.
0: 능력치가

0: 안 되죠.
1: 예. 아, 또 한 주간 8288님 엄청 연습하시겠다.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0: 예.
1: 아, 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달인들 친구들도 많았었어요. 제 친구들도.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에. 어떻게 저 자세로 저렇게 오랫동안 잠을 자지? 저리지도 않나 할 정도로 자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0: 네. 네. 4790님 우리 남편은 간제비입니다. 어찌나 간을 잘 보시는지 짜다 달다 싱겁다 맵다 그럽니다.
1: 아, 간제비와 잔소리꾼은 한 끗 차죠.
0: 까다롭군요.
1: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간을 잘 보는 능력은 분명 있으신 거예요.
0: 근데 저 간은 누가 맞추죠?
1: 이제 사람의 간은 못 맞추고
0: 이 세상 사람들 다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왠지.
1: 근데 굉장히 그 미각의 감각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0: 네. 일단 투덜투덜하는 게 기본 값인 것 같아. 한번 맛보 일단 투덜하고 그다음에 맛을 다시 보시는 거.
1: 근데 이렇게 간을 잘 보시는 분들이 요리 배우면 기가 막히게 잘.
0: 아, 그래요.
1: 예. 네. 한번 남편분께 요리를 한번 배워봐라.
0: 그래요.
1: 라는 권고.
0: 예. 네.
1: 그리고 요리 학원들 같은데 있거든요. 네. 그렇게 비싸지 않은 데들도 잘 찾아보면
0: 좋다,
1: 있어요.
0: 좋다.
1: 거기에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와. 네. 딱 끊어주세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간제비가 요리사로 변모한다? 그때부터 행복 시작입니다.
0: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죠. 아, 이거
1: 짜다.
0: 어? 여보, 이거 왜 이렇게 달어? 싱겁네.
1: 막 마음속에서 우라가 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죠.
0: 꽈배기님. 저는 길을 잘 찾는 달인들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길치라서 어디 모르는 동네에 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지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하시면서. 그렇죠. 이제 초행길에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1: 저도 그렇습니다.
0: 저도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1: 네. 네.
0: 좀 물어물어 좀 간다든지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
1: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뭐 진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막 이런 걸 다 지도 보고 알아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죠.
0: 그죠.
1: 예전에는 그 어른들이 어떻게 그 지도만 보고도 길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셨는데.
0: 그렇습니다.
1: 내비게이션 없으면 안 됩니다.
0: 네.
1: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9216님, 우리 아들은 자전거 손 놓고 타기 달인입니다.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0: 외발 자전거 한번 사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이에게. 아들에게.
1: 외발이요? 왜요?
0: 그 손 놓고 타는 걸 이제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더 능력을 한번 키워보라고. 외발 자전거 한번.
1: 위험하지 않을까요?
0: 아니 이제 안전한 공원 같은 데서 일단 연습해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1: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이제 학교 타고 다니거나 뭐 학원 타고 다니거나 이럴 텐데. 그 외발 자전거 타고 학교 엄마 갔다 올게 외발 자전거를 막 타고 가라고요? 근데,
0: 아, 좀 위험하긴 해요.
1: 이거 위험하죠.
0: 위험해요.
1: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이 손 놓고 타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요.
0: 아야.
1: 기가 막히게 잘 타긴 하더라고.
0: 잘 지내죠 다.
1: 네?
0: 다 잘 지내죠.
1: 다 잘 지내긴 하는데. 한 번씩 이제 까지고 다치고. 그러니까 했죠.
0: 부모 마음에는 걱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이 손 놓고 탈 때 옆에서 막 주변에서 우와 이래 주면
0: 안 돼.
1: 이게 아 나의 능력 중에 하나구나.
0: 에이,
1: 그쪽으로 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끔하게 못하게 만드시는 그렇습니다. 게 필요합니다.
0: 4207님, 우리 딸은 문자 보내기 달인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친구랑 대화할 때 보면 손가락이 안 보입니다.
1: 맞아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0: 맞아요. 오타도 없고.
1: 대단해요.
0: 뭐 띄어쓰기도 다 하는데.
1: 네.
0: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대단해. 네. 대단해 진짜.
1: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인데 옛날에 키패드 있는 핸드폰 썼을 때.
0: 네네네.
1: 저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폴더였었는데 열자마자 문자를 쓰면은
0: 맞아 이런 소리가 나요.
1: 게다가 여자친구였었는데 손톱이 길잖아요. 소리가 막 이게 울려 퍼지는데.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대단한 거 같습니다.
1: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0: 5497님, 우리 엄마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일어설 사람들 엄청 잘 알아보십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딱 그 근처에 서 있다가 자리가 생기면 스르륵 앉으십니다.
1: 그 레이더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대단하시네.
1: 어떻게 알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0: 저도 그것까지는 안 보이던데.
1: 아무리 이렇게 둘러보고 왠지 이분이 가방을 만지작거리니까 일어나겠지 하고 그 앞에 가 있어요. 저 갈 때까지 안 내리시고.
0: 그럼
1: 그런 분들 허다한데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요?
0: 다 포커페이스가 대단하시던데.
1: 요건.

0: 좀 전승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1: 그렇습니다.
0: 생각합니다.
1: 레슨 받으러 한번 가야겠습니다. 5497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0: 상화님은 리액션의 달인입니다. 상호 씨 리액션의 달인이요.
1: 그래요?
0: 저는 방송 듣기의 달인입니다.
1: 와우.
0: 국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난감한에 신청합니다. 2628님. 오, 상호 씨가 리액션의 달인이다.
1: 리액션은 봉영 씨가 훨씬 좋은데? 곱절로 좋은데? 막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그래요, 그래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저는 아하. 약간 저는 이런 스타일이고 봉영 씨는 우와 진짜 잘하신다. 역대급이에요. 뭐 역시 우리 가족.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훨씬
0: 상화 씨가 제 덕을 그럼 보는 거네요. 제가 리액션 할 때마다 어머 상화 씨 리액션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2628님은
1: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갑시다.
0: 뭐든 좋습니다.
1: 네.
0: 아 오늘 2부에서 진짜
1: 네.
0: 우와 대박이다 하실 분이 나오십니다. 자 바투의 상사디아 수요일 2부 국악 신임 발굴 쇼 끼룩끼룩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서 펼쳐졌던 제42회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대금 일반부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4학년 최은서 씨가 오늘 함께 하거든요. 아까 리허설 할 때 제가 그 리액션을 계속 했었습니다.
1: 네.
0: 우와 너무 잘하신다.
1: 네네 맞아요.
0: 이 리액션을 리허설 때도 쉬지 않았었는데 네. 2부에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1: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설립 이후에 동아국악콩쿨 금상은 처음이래요.
0: 이야 학교에 잔치가 났겠네요.
1: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 그러게요.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담당 교수는 또 누군지도 궁금하고요.
1: 네.
0: 2부에서 은서 씨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기가 막힌 라이브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1: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드리고 있는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국립극장에서 세계음악극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202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 축제가 열립니다. 그 중에서 9월 12일과 1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하는 상하이 경극원의 지단왕자의 복수 이 공연에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초대 공연 날짜는요.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공연이고요. 1인 2매씩 티켓 선물 드리니까요. 우물전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2628님의 신청곡 바로 준비했습니다. 조엘라 프로젝트 락의 난감한에 듣고 오겠습니다.
2: 남해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알려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우뚝 기는 쪼끗 입은 방끝, 아 저놈이 바로 도끼란다. 이에 별주부 말이

0: 커플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1: 이놈저놈
0: 묻지마
1: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아.
5: 형님.
4: 이야.
5: 형님 형님. 흥보 무난 인사드립니다 형님.
6: 이거 저석 더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인자 조금 살만하니까 마시러 온 것이냐?
5: 우리 형님 동생 흥보가 보고 잡으셨으라.
6: 이놈 참.
5: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형님을 위해서 요즘 최고로 인기가 좋은 말차를 조금 가져왔어요.
6: 말차? 말차라면 뭐 그 시기 그 녹차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5: 아이 그러죠. 녹차를 가루로 빻아서 그걸 차로도 마시고 요리에도 넣고 우유를 넣어서 라떼도 만들어 마시면은 녹차잎을 통째로 다 섭취할 수가 있어서 아주 아주 좋다고 해서 우리 형님 갖다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6: 그러냐? 녹차가 항산화 성분이 많다던디 요놈 말차도 그럼 그런 것이냐?
5: 아유 형님 그러죠.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말차가 유행하더니 아예 건강차로 자리 잡아가지고요 식음료 시장에 이 새로운 K음료로 떴대요.
6: 그래? 아 그러면 저스가 그렇게 가만 앉아갖고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어서 그 가가지고 말차 라떼라도 한잔 타보거라 유수가.
5: 우유에 타든 물에 타든 이 말차는 가루라서 요렇게 소량의 물에 말차 가루를 넣고 충분히 다 풀어준 다음에 따신 물이나 우유를 넣어서 마셔주면 되는 것이어요.
6: 그게 이제 입은 그만 나불거리고 가서 타오란 게 무두고. 아이고 됐다 너 말이다요. 말차통 거기 두고 너는 네 볼일 보러 가보거라. 여보 임자.
7: 예.
6: 이리 좀 와보시오.
7: 왜요?
6: 흥보가 무슨 차를 가져왔는디?
7: 에? 아니 무슨 차를 가져왔다고 그러셔?
6: 이것이 녹차로 만든 이게 뭐라 그랬더라? 잠깐만 이것이 우롱차, 엽차, 풍차, 야차, 화차 이게 뭐더라 이거?
7: 아차차 아니에요? 아차차?
6: 아차차인가? 아이고, 기차?
5: 아니 아니 형님
6: 열차?
5: 아니 형님 이거는
6: 자동차?
5: 형님
6: 어?
5: 이렇게 기억하셔요. 말차예요.
6: 왜매 조랑말차구만. 아따 좋다.

0: 김유리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박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요즘 제주도 서귀포에서는요 녹차 수확이 한창이어가지고요 녹차를 가루로 만든 말차가 작년에 이어 올해는 K푸드의 새로운 주자로 부상 중이라고 하네요.
0: 네. 말차 맛있죠. 라떼로 드셔도 참 맛있습니다. 자, 건강한 거 많이 잘 챙겨 드시고요. 이제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0: 뚜루룩 똑똑똑똑
1: 똑똑하기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8월 21일 금요일부터 29일까지 힙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힙한 페스티벌은

0: 전통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형 유산을 현대의 감각으로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페스티벌인데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한국의 전통 이것을 새로운 밴드 음악으로 확장해 온 추다의 차지스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굿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 사설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오, 굿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요?
0: 네.
1: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정가, 2번 무가, 3번 축가.
0: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 굿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 사설을 가리키는 거.
0: 네. 네. 그 노래를 뭐라고 하느냐. 네. 무당이 부르는 노래. 야, 이건 뭐.
1: 1번 정가, 2번 무가, 3번 축가.
0: 네. 이미 가는 이제 뭐 다 들어가는 거고.
1: 그렇죠. 그렇죠.
0: 땡이 뭐냐, 땡가, 땡이
1: 그렇습니다.
0: 뭐냐.
1: 그렇습니다.
0: 네. 무당이 부르는 노래.
1: 아.
0: 하이, 오늘 힌트 쉬겠습니다.
1: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가, 무가, 축가 중에.
0: 네.
1: 이래도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0: 그러게요. 그래도 뭐 있으세요?
1: 아니, 뭐 억지로 짜려면 있죠, 있기는.
0: 그러니까 게다가 또
1: 깍두기 소재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국립 무형 유산원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1: 그렇죠.
0: 뭐 예를 들어 경복궁이라든지 종묘라든지 이런 건 이제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 유산
1: 그쵸.
0: 으로 들어가고 판소리나 이런 노래들 우리 네. 전통 노래들 뭐 민속음악 이런 것들은 이제 땡형
1: 네.
0: 땡형이라고도 얘기할 필요 없네. 여기 이미 다 있는데 그죠
1: 시골,
0: 여러분
1: 시골에서 네. 할머니가 완전 시골에서 할머니가 네. 손자들 왔다고 손주들 왔다고 막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음식을 챙겨주시면서
0: 네.
1: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가 이거 많이 이렇게
0: 먹어.
1: 네,
0: 먹어를
1: 그렇죠.
0: 할머니 언어로
1: 그렇습니다.
0: 치킨 먹을 때도 이게 오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이거 항상 두 개 시킵니다.
1: 국물 드시는 파예요? 아닌 파예요?
0: 먹죠.
1: 아, 드시는 파요?
0: 시큼하니 맛있잖아요. 네, 저, 새콤달콤.
1: 그렇습니다.
0: 좋아합니다.
1: 이 정도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5169님께서 아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개시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야근하고 잠자야 하는데 아내를 위로하려고 콩나물 잡채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에게는 제가 갈 때까지 바투의 상사 되어 들으며 힘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방송 아내분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1: 그거 왜 얘기했어요?
0: 모르겠어요. 있으니까 읽었죠. 근데 너무 멋지십니다.
1: 그 자체가 마음이 예쁜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네. 자, 정답 발표합니다. 네. 정답은
1: 2번 무가가 정답입니다.
0: 네, 굿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 무가가
1: 네.
0: 정답이었고요. 네. 자, 떡 선물은 3117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전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 걸고 갑니다. 얼마 전 미국 LA에서는 글로벌 K컬처 페스티벌인 콘 LA 2026이 열렸는데요. 아시겠지만 K콘은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처 축제 중 하나입니다. 대세가 된 K컬처의 인기와 함께 최근 K-콘이 기업들의 홍보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화장품부터 만두, 건기식까지 다양한 K제품들이 K-콘을 보러 온 관객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K-웰니스의 대표주자인 이것도 선보여서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채식을 좋아한 조선시대 영조는 7년 동안 이것 60kg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전복, 2번 삼계탕, 3번 인삼.
0: 네.
1: 다 몸에 좋은 거긴 한데.
0: 네.
1: 자, 조선시대 영조가 7년 동안 이거 60kg를 드셨다. 채식을 좋아하는 영조가.
0: 네. 그렇죠? 채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전복
1: 이것도 뭐 다 했죠 그러면
0: 전복 삼계탕 인삼
1: 네.
0: 중에
1: 채식
0: 채식을 사랑한 조선시대 영조가 7년 동안 60kg라고 합니다.
1: 네. 네. 사람 모양처럼 생겼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저는 전남대학교에 계시는 그 판소리 교수님 조남이
1: 선생님한테 혼나요.
0: 아니 그냥 저는 선생님이 생각이 난다고요. 예. 현직이시죠 지금.
1: 그럼요.
0: 선생님이.
1: 예.
0: 그죠 그죠. 판소리 명창이시고.
1: 네.
0: 예.
1: 저의 첫 스승님.
0: 네네네. 선생님이 그 전시성을 가지셨죠.
1: 맞습니다.
0: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1: 밧전자 쓰십니다.
0: 네, 한번 붙여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전복 선생님, 전삼계탕 선생님,
1: 날라고.
0: 전인삼 선생님. 자, 어떤 선생님일까요? 이걸 맞춰 주시면. 아니, 계시니까.
1: 네.
0: 저도 좋아하는 명창 선생님이시거든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가 7년 동안 60kg을 먹었다는. 이것은
0: 네.
1: 3번 인삼이
0: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왜 자꾸 고개를 돌리시죠? 공희 씨.
1: 뭘요?
0: 왜?
1: 선긋기.
0: 아니 아니야. 뭐
1: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0: 아니 저도 선생님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1: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전화 오면 잘 받으세요?
0: 아 전화하세요?
1: 아니요. 농담이죠. 선생님 인자하십니다.
0: 그래요?
1: 네. 핸드폰을
0: 뭘 지금 바로 올리는 거 아니야? 나 전인삼이야.
1: 누가 예. 제보 좀 해주세요. 전인삼 선생님 예, 있으면. 예. 자 김치 선물의 주인공.
0: 아 김치. 0510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네. 자
1: 1부 꼭 들어야죠.
0: 전화 올려나?
1: 안 와요. 선생님 인자하세요.
0: 알죠.
1: 네.
0: 자, 1부 끝곡 해금살롱의 연주로 구름 위로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계절 근로자가 뭔지 알아?
1: 그럼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일정 기간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잖아.
0: 맞아 맞아. 경북 문경시에 이어서 최근에 강원 삼척시가 무더위에 고된 농사일에 지쳤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대요.
1: 오 좋다. 올여름이 좀 더웠냐고.
0: 그러니까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 170여 명이 한국 전통 놀이부터 페이스 페인팅, 케이팝 공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는데 참 훈훈하고 참 좋은 행사 아니냐?
1: 그러게나 말이야. 땡볕에 같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한 지역 주민들과 음식도 나눠 먹고 전통 문화도 즐기면서 바쁜 농번기 피로를 달래고 끈끈한 정까지 나눴다니까 더할 나위 없지.
0: 좋다 좋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는데 가끔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를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참 좋아 보이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19일 수요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곡은 아리수의 우리 함께 옹해야 듣고 왔습니다.
1: 네. 요즘 지역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와 함께 고용 농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해요. 1970년 1,442만 명이던 농가 인구가 계속 줄어가지고 이제 14% 수준인 2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0: 네.
1: 이 농가 고령화율도 55.8%로 6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0: 다들 이제 연로하셔서 이웃끼리 돕던 품앗이 이것도 다 옛말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시범 도입된 뒤에 2017년 1,500여 명이던 계절 근로자가 올해 보니까요 10만 명을 넘어서네요. 10만 9천여 명으로 지금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번기에 농촌 일손 부족은 여전하다고 해요.
0: 네.
1: 하지만 이제 그래도 문경시나 삼척시처럼 하루 잠깐 더위도 식히면서 주민과 함께 정도 나누고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0: 네. 근데 농촌이 사실 살아야.
1: 그럼요.
0: 예, 제 1생산자들을 우리가 잘 우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1: 나중에 뭐 종자전쟁 뭐 이러잖아요.
0: 맞아요. 예. 식량전쟁이 사실 코앞에 이미 와 있죠. 그래서 농촌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0: 자, 농촌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에 우리 전통 문화가 또 이렇게 고리 역할이 되어서 함께 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기분 좋고요.
1: 네.
0: 네. 좋은 소식 이렇게 전해드려 봤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멋진 연주 함께 감상하러 가보시죠.

0: 날 좀 보소
1: 기 좀 보소 기룩 기룩.
0: 지난 7월에 마무리된 국내 대표 국악 등용문 동화 국악 콩쿠르에서 치열한 예선, 뜨거운 본선을 거쳐 가야금, 거문고, 피리, 대금, 해금, 정가, 가, 작곡, 아쟁, 판소리 등 각 부문에서 모두 43명의 차세대 국악 스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1: 자, 오늘 국악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에서는 바로 대금 일반부 금상 수상자,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은서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금 연주자 최은서입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0: 일단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대회가 지금 한 달 전이죠?
2: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쯤 끝났어요.
0: 지금도 네, 그 어떤 그 벅참.
2: 맞죠.
0: 이게 아직도 있죠?
2: 사실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꿈을 꾸는데 네. 본선이 뭔가 하나 더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뭔가 시상식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예.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1: 본인은 실감이 안 나지만 그래도 주변의 반응들이나 여타 그런 것들은 많이 달라진 걸 느끼지 않아요?
2: 네, 그래도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부모님이 네. 정말 옛날부터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저한테 항상 동화에서 상을 좀 탔으면 좋겠다라는
0: 말씀을 하셨어요.
2: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좀 부담을 조금 가지.

0: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좋은 상을 받게 돼서 부모님께 좀 효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1: 전화 그러면 딱 끝나고 드렸을 때 부모님께 드렸을 때첫 마디가 어떤 반응이셨어요?
0: 저희가 그때 같이 올라갔었어요, 서울을. 그래서 대구를 내려오는 길에 이제 결과를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에서 확인을 하고
1: 첫 반응이?
0: 약간 부둥켜서 살짝 감동의 눈물을
2: 제가 지금은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여쭙는데 현장에서 연주를 했어요.
0: 네.
2: 본선에서.
0: 네.
2: 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0: 원래는 그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현장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2: 네, 그렇게
0: 붙이고.
2: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0: 맞아요. 근데 동아는 홈페이지에 이제 수상자가 떠요.
2: 네. 그럼 연주 끝나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떠요?
0: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떴던 것 같아요.
2: 아~
0: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끝나자마자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1: 내려가면서도
0: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막 이러면서.
2: 그러면 이제 상 받고 나서 뭐 소위 말해 친구들이나 뭐 친인척 이렇게 해서 또 인사도 다니고 좀 정신 없었을 것 같은데요?
0: 그래도 저희 뭐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1: 교수님이 누구예요?
0: 류근화 교수님입니다.
1: 저희 류근화 교수님. 예. 손아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0: 교수님 덕분에 정말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 주신 선후배분들이랑도 좀 좋은 시간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제가 잘은 몰라요. 그런데 대구 쪽에 이제 그 공연을 하러 갔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김철 교수하고 류구나 교수와 뭐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뭐 식사 자리 겸 뭐 이런 저녁 시간을 가졌었어요.
0: 네.
2: 저는 류구나 교수는 그때 처음 봤죠.
0: 아, 진짜요?
2: 예. 김철 씨랑은 이제 저랑 친구니까. 그런데 되게 열심히 우리는 가르치고 있어.
0: 맞아요.
2: 예. 친구들에게 심지어는 방학에도 그냥 이름은 캠프인데 나와.
0: 맞아요.
2: 우리가 가르쳐 줄게. 나와.
0: 정말.
2: 근데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까지만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교수들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학생들도 뭐 바빠요 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뭐 라든지 해서 안 올 수도 있을 텐데 되게 열심히 한다.
0: 맞습니다.
2: 얘기만 들었는데 이번에 경국대학교에서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일반부 금상은 처음이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가 싶은 거예요, 저한테.
0: 일단 교수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2: 그렇다면서요?
0: 정말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교수님이 없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그냥 학생들만 봐도 목표를 다들 좀 높게 잡기도 하고 시야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저희도
2: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던가요?
0: 저희가 이번 주에도 그 포항으로 합숙을 갔다 왔거든요. 대금 필입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방학 기간에도 계속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1: 방학 동안에는 원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좀 쉴
0: 맞아요.
1: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뭐
2: 소위 말해서 연구 기간 시간이죠.
1: 그런 시간을 이제 할애해서
0: 항상 방학 기간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나와 주셔서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류구나 씨는 뭐 저 학교 선배여 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학교에서부터 열심히 했었어요. 항상 대금 들고 다니고
2: 그 대회에 참가하는 거는 일반 분들은 모르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0: 과정 일단 동아 콩쿠르는 매년 6월에서 7월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예선 이번에는 대금 예선을 하신 분들이 총 22명이었고 그래서 예선에서 본선 진출자 5명을 이제 뽑아서 한 2주에서 3주간의 연습 시간을 거쳐서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2: 예선하고 또 2주를 또 줘요?
0: 2주 반 정도의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이제 5명이 올라가고
0: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2: 몇 분 정도 해요?
0: 예선에서는 정확 산조 두 개 한 통틀어서 한 5분? 5분,
2: 다 해서?
0: 네, 다 해서 5분, 6분 정도로
2: 그럼 정확한 다음에 이렇게 자 끊고 자 산조해요 이렇게?
0: 정확이랑 산조를 각각 다른 곳에서 심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막 정확은 뭐 3층에서 본다면 산조는 내려와서 지하에서 본다거나

0: 층에서 본다.
1: 그럼 심사위원이 다르네요.
0: 네, 다르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본선은 이제 창작곡. 창작곡을 한 7분? 6분에서 7분 가량 연주를 하고.
2: 아, 창작곡도 있습니까?
0: 네.
1: 그게 항목에 있어요?
0: 네, 과제곡이 따로 나오는데요. 그 동화는 항상 본선은 창작곡이랑 산조 전바탕을 보기 때문에
2: 네.
0: 이번에 창작곡 최민준 작곡가님의 해치라는 곡을 6분, 7분 정도 연주를 하고 산조는 15분 정도를 연주했습니다.
1: 토탈한 거의 한 30분이네.
0: 20몇 네, 그 정도 했었던
2: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때는 창작곡은 없었거든요.
1: 산조만 하면.
0: 네. 아, 진짜요?
1: 그렇죠, 그렇죠.
2: 아, 창작곡이 새로 생겼어요.
1: 그것도 장소가 달라요? 창작곡 하는데.
0: 아, 그거는 아닙니다.
1: 무대에서?
0: 본선, 네, 본선은 그냥 무대에서 창작곡 하고 악기 내리고 바로 그냥 산조. 이렇게 불고
1: 어디서였어요?
0: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아~ 했습니다. 매년 일단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거기 왜 나가시게요? 최종으로 계속
1: 나는
2: 대회를 물어봐요.
1: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으니까.
0: 아~ 네.
1: 예선은 그 동아일보사
0: 아~
1: 그때 7층이었나 아무튼 거기서 했었었고
2: 50 다 됐는데 일본은 나갈 수 있나?
1: 수염 50 일본은 나가 되나요?
0: 아, 당연하죠. 당연히 나가셔.
2: 근데 어쨌든 최고상이라는 금상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0: 아, 네. 아이고.
2: 뭐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에 약간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어떤 지점이 금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어떤 장점이 되겠죠.
1: 솔직히 다 잘하잖아요. 솔직히.
0: 네.
1: 다섯 명 다 다 잘하잖아요.
2: 사실은 다 한 끗 차거든요.
0: 네, 네,
1: 사실은 그래요.
2: 네.
0: 일단 가장 큰 뭔가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2: 네.
0: 게 된 거는 제가 혼자만 다른 류파를 연주를 했어요.
2: 어떤 류파죠?
0: 저는 김동진류 대금 산조를 연주를 했었는데
2: 김동진류.
0: 네. 나머지 연주자분들은 다 서영석류를 연주를 하셨어요.
1: 네 명은.
0: 네. 그래서 그 류파가 달랐던 게 조금 보너스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창작곡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깔끔하게 연주를 하는 걸 좀 좋아해서 그렇게 네.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임팩트를 조금씩 주면서 깔끔하게 연주를 하자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네. 뭔가 조금 제가 깔끔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심사위원분들이 좀 알아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1: 그러면
0: 합니다.
1: 지도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잘하지만 그래도 요거 조금 더 해줘. 뭐 이런 주문사항이 있습니까? 2주 동안에 특히 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0: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류근하 교수님께 레슨을 많이 받았었는데 창작곡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평탄하게만 불다 보니 교수님은 좀 임팩트를 더 있게 하라고
1: 너무 밋밋하다?
0: 네, 네. 밋밋하니까 조금 더 네가 확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러한 포인트들을 좀 집어주셨고
1: 음악적으로 다이나믹을
0: 네, 맞습니다.
1: 디자인을 하는 거네요?
0: 네, 디자인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전화로 계속 피드백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류근하 아~ 교수도 동아에서 받았었어요.
0: 네,
2: 제가
0: 알기로.
1: 아, 그래.
2: 네. 제 기억이 맞다면
0: 맞습니다. 그렇죠. 네, 20회 때 아마 수상하신
1: 아 그래요. 네. 이게 같은 이제 명인 라인이 됐네요.
0: 더 열심히 해야죠.
1: 류근하 교수, 아유, 이제 나는 내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 은서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 방송 분명히 보고 있을 텐데.
0: 그러니까
1: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 알겠습니다. 김동진류 대금산조. 저희도 국악인이지만 사실 쉽게 들을 수 있는 류파는
1: 맞아요.
2: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2: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약간 류파를 소개해 주신다면.
0: 일단 김동진류 대금산조는 좀 다른 산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절도 있는 가락이 좀 특징이고요.
2: 네.
0: 또 성음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원하듯이 애원성?
2: 애원성이 네, 있어요.
0: 애원성이 좀
2: 힘찬데 애원성이 있다.
0: 네. 중간중간에 또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애원성 하면 그냥 서도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메모리가 돼가지고
0: 맞죠. 근데 약간의 한 다른 산조보다 조금 더 뭔가 감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또 성음이 굉장히 좀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2: 약간
0: 할까요?
2: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애원성이다 그러면 너무 슬퍼. 이것만 애원성은 아니잖아요.
0: 맞죠. 맞습니다.
2: 너무 슬퍼. 이것도 애원성일 수 있잖아요.
1: 연기 좋은데요?
2: 이것도 애원성일 수 있잖아요.
0: 그래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산조라고 생각을 해요.
2: 네. 격분의 어떤 애원성.
0: 맞아요.
2: 아, 그쪽으로.
1: 그러면
0: 제가 해석하기.
1: 요 좀 질문 드리고 연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이 산조를 했었습니까? 원래?
0: 저는 원래 이제 곧

0: 고등학교 때 입시를 하고 대학교 와서까지도 원장 현율을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요.
1: 원래는?
0: 네, 원래는 그렇게 하다가 저희 학교 경북대학교에 이필기 선생님께서 출강을 나오시게 되면서 제가 선생님께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김동진율을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원래 하고 있던 류가 있으니까 네. 단순히 그냥 산조 하나 더 배운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뭔가
2: 끌려요.
0: 네, 원래 제가 부는 스타일이 좀 부드럽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동진료가 되게 좀 남성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거칠고.
2: 네.
0: 근데 그 속에서도 되게 다이나믹도 많고 김동진료만의 특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왜 질문하냐면 저도 연주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0: 네.
1: 이게 이제 2학년 때까지 원장률을 하다가
0: 네.
1: 바꿔서 지금 해가지고 공부해서 2년 만에 해가지고 지금 좋은 결과가 났잖아요.
0: 아, 네.
1: 이게 그렇게 이렇게 바꾼다고 쉽게 그 맛을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멜로디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맞죠?
0: 그러니까
1: 성음하고 뭐 다이나믹, 뭐 나름의 디자인 뭐 이렇게까지 딱 괜찮네 듣기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엔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동진유 같은 경우도 이제 반구멍을 쓰는 기법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습관들을 원장현율 했던 습관들을 좀 고치는 게 어렵긴 했는데 그냥 저도 김동진유를 하면서 좀 이 류의 특징을 어떻게 저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나갈지에 그치.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셨어요?
0: 하루에
1: 평균?
0: 저는 사실 좀 저녁형 인간이라서 좀 저녁 뭔가 평균 그래도 방학 때는 좀 많이 하니까 한 5-6시간은 했던 것 같고
2: 네 열심히 하셨대요.
0: 그냥 꾸준히 꾸준히 그래요, 열심히 그래요. 했습니다. 뭔가
2: 뭐 시간 재놓고 오늘은 몇 시간 했구나 이러진 않으니까
0: 네, 꾸준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진유 대금산조를 한번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동을 부탁드리겠고 저는 아까 리허설 때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1: 북으로 해요?
2: 네.
1: 장구로 안 하고?
2: 네. 은서 씨가 북을 원하시더라고요.
1: 네.
2: 근데 북이랑 딱 어울립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2: 자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최은서 씨의 대금으로 김동진유 대금산조를 중몰이, 중중몰이 이렇게 두 장단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스름 해야 돼요?
2: 네, 네,
1: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연습실이다 생각하시고. 청은 지금 촉촉해요. 청.
3: 괜찮아요.
1: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2: 에이.

0: 끝났어?
1: 네, 끝났어요.
0: 아, 자주머리 왜 안 해줘요?
2: 중중머리까지 준비했어요.
0: 응?
3: 중중머리까지
1: 아, 여기까지 준비해서. 했는데 박수 치세요.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왜 더 하라 그래요?
0: 아, 자주머리
1: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성화씨가
0: 따라 따 이거 가야지.
1: 아, 지금까지도 좋았잖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3: 다음엔 자진머리까지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1: 아니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0: 자진머리까지 있는 거죠?
3: 자진머리까지 있습니다.
1: 아 당연히 있겠죠 자진머리.
0: 아 이제 뒤에 뭐 더 있나 해서.
3: 아 자진머리까지.
1: 근데 진짜 성화 씨가 너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지금 이런
0: 말씀을
1: 하시는 거고.
0: 되게 깔끔하게 보시네.
3: 아
1: 진짜 깔끔하고. 그러려고, 네, 그리고 힘도 좋으신데. 그 이 전에 김동진류 전에 섬세한 스타일이라고 하셨잖아요.
3: 맞아요.
1: 그게 이 김동진류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디테일한
0: 그 약간 가락이 이제 판소리 같은 느낌.
1: 맞아요.
0: 좀 있었어.
1: 맞아요.
3: 판소리 가락도.
0: 그 연습을 많이 하신 그 내공이 느껴졌어요.
1: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깔끔하게.
0: 그럼 4학년이면 이제 졸업반이네요.
3: 맞아요. 이제 졸업반이라서.
0: 엄청 좋은 결실을 맺었고.
3: 네.
0: 후배들에게도 어떤 롤모델이 되셨네.
3: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쵸. 4학년이라서 뭔가 대회를 나가는 게 조금은 이제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 그래도 졸업을 하니까 이제는 상을 타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좀 있었는데
1: 네.
3: 그래도 이번에 또 좋은 상을 받아서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악기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아유, 근데 상도 상이지만 그냥 네. 대금 소리 자체가 너무 좋네요. 아,
3: 감사합니다.
1: 너무너무 멋진 연주자를 만난 것 같고 팀 활동도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3: 네, 지금 저희 팀 친구들이랑 팀을 만들어서
1: 네.
3: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공연을 대구에서 하게 됐는데요.
1: 네.
3: 저희 팀 이름은 일단 시소.
1: 시소.
3: 네, 시소라는 시소? 팀이고
1: 예.
3: 말 그대로 이제 놀이터의 시소처럼
1: 아, 네.
3: 연주자랑 관객이 서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서로 소통도 하고 호흡도 주고받으면서 아. 약간 불균형 속에 균형을 잡아간다라는 아. 의미로 저희가 지었고요.
1: 네.
3: 네, 그래서
1: 어떤 음악을 추구하세요? 시소는?
0: 그러네. 궁금해요.
3: 일단 저희는 편성이 국악기 3개, 가야금, 대금, 해금이랑 전자음악 하는 친구가 같이 이렇게
0: 어떤 전자음악
3: 그냥 컴퓨터로 하는 이제 그
0: 아, 미디
3: 비트 네 미디 쪽으로 그래서 전통과 또 전자음악 사운드를 좀 결합을 해서
1: 네.
3: 전통의 약간 본질을 지키면서도 조금 더 신선하고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21세기 준비하고 있어요.
3: 네, 아~ 맞아요. 21세기도 나가보고 오케이. 싶어요.
1: 그러면 잡힌 공연이 있으세요, 시소?

0: 저희 일단 다음 주 금요일에 8월 네. 28일에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네. 제7회 제2오케스트라 정기연주에 저희 팀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1: 제2오케스트라면 뭐 뭔가요?
0: 그게 부산대학교 이정호 교수님께서 음악감독으로 계신 오케스트라 팀인데요. 아, 네. 매년마다 이제 공연의 그 주제가 바뀌는데 이번에는 네. 또 리메이크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국악 관현악곡을 저희만의 편성과 방식으로 리메이크해서 새롭게 약간 재해석하는 그런 공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또 오디션을 서기됐어요. 보고 선정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1: 그러면 어떤 곡을 리메이크
0: 저는 하십니까? 그 이정호 교수님의 대금 협주곡인 내면으로부터라는 곡이 있는데요.
1: 네. 거기 그 지휘자님 그 곡을
0: 네,
1: 잘하셨네.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딱 찍고 가는
0: 아,
1: 거예요.
0: 맞습니다. 그 곡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2: 8월 28일.
0: 네, 맞습니다.
2: 80홀에서.
0: 80홀에서.
2: 네. 시소에 이제 무대를 또 앞두고 계시고. 네.
1: 내년에 21세기 나가세요? 아니면 내후년에 나가세요?
0: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내년에 나가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죠. 친구들이랑 열심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창작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2: 정말 어떤 점이 좀 힘들던가요?
0: 저는 그래도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막 떠오르는 멜로디나 아.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이게 실현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그게 어려워요. 그런 과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2: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익히고 공부하는 것과 또 다른 영역이죠.
0: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작곡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좀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퀄리티 있게.
1: 내년에 시소팀 만나는 거 아니야?
0: 그럴 수도 좋겠어요.
2: 있죠. 네, 여기도 경쟁률이 세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1: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2: 진짜 장난 아니에요.
0: 진짜. 너무 장난 아니에요.
1: 그리고 이거는 대회는 나 혼자 잘하면
0: 맞아요.
1: 돼.
0: 맞아요.
1: 그죠?
0: 네.
1: 근데 21세기는 다 같이 잘해야 맞아요. 되니까
2: 또 음악이 좋아야 되고
0: 맞아요. 네.
1: 사람 간의 단합 뭐 이런 거 누가 리더예요?
0: 리더 사실 리더는 이제 해금 하는 친구가 리더인데.
2: 저. 네? 방송 중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나 힘들어.
2: 지금 리더는 뭐가 됩니까?
1: 아니 안 잡았다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 사람 모르니까.
0: 그쵸.
1: 난 은서씨편만 드려야죠. 그렇습니다.
2: 은서씨는 그러면 이 운명 같은 대금을 언제 처음 잡으신 거예요?
0: 저는 일단 초등학교 때 네. 방과후로 이제 국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2: 방과후로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국악에 입문을 하게
0: 맞습니다.
2: 되는군요.
1: 어디 학교인데요?
0: 죽곡 초등학교라고 대구에 있는
2: 죽곡.
0: 학교. 죽곡.
2: 네. 어이 거기도 자. 죽자가 들어가네요.
1: 방과후가 있는데.
0: 네, 방과후가 있어서 제가 네. 원래도 평소에도 음악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 예. 부모님도 조금 권하시기도 했고 저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할 때 제가 손가락이 짧다 보니까 너무
2: 그런데?
0: 힘들더라고요. 이게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1: 애기용은 없어요, 대금.
0: 그런 건
1: 없어요. 그때도 대금이었어요?
0: 네, 그때도 대금으로.
1: 애기용은 없고.
0: 애기용은 따로 없었어요.
2: 그럼 그때는 손가락이 더 짧았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전 테이프를 막 중간중간 이게 막아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했었는데.
2: 아니, 보통 그 정도면 네. 아, 이 악기는 나랑 안 맞는다. 그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근데 이게 뭔가 그 테이프를 점점 떼가면서 제가 네. 좀 소리가 좋아지는 그 시기가 왔는데 그때 오니까 또 이게 못 놓겠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1: 초등학교는 그랬고 중학교 때도
0: 저희 대구에 청소년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1: 예. 그러니까 예술 중학교 간 건 아니고.
0: 네, 저는 이제 전공을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여서 취미로 계속 하다가 고등학생 때도 대구 학생 국악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단체에서 이제 계속 취미로 했었어요. 사실 전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다 너무 일찍 시작.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제가 이 나이에 하면 막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 물론
0: 좀,
2: 초등학교 때부터 악기는 잡았지만 네, 취미로 했었기 네, 때문에 네.
0: 그래서 좀 그런 걱정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네. 고등학생 때 그 취미로 했을 때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계셔요. 그 대구 학생 국악단에. 근데 정말 칭찬을 좀 제 입으로 말씀하기 그렇지만
2: 뭐
0: 소리가 너무 좋다. 취미생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성실하게 잘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공부를 할 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칭찬을 또 음악을 하면서 받으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로 전공까지 결심을 했고
1: 고등학교 때?
0: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고 경북예고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2: 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네, 정리.

0: 확실하게
1: 발을 들이게 됐고.
2: 딱 갔어. 경북 예고요?
0: 네, 경북 예고.
2: 딱 갔어요. 다 잘하죠.
0: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2: 또 산이 보였을 것 같은데요. 얘네들 너무 잘하네.
0: 왜냐하면 다들 사실 제가 2학년 때 들어갔다 보니까 다들 너무 친해져 있기도 했고 사실 단합도 막 너무 잘돼 보이기도 해서 좀 걱정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예고다 보니까 뭔가 기가 센 애들만 있을 거라는 그런 제 그것도 있었는데 있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적응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너무 잘 챙겨줘서 그리고 반 친구들도 너무 잘 챙겨줬고 그래서 정말 한 달 만에 적응을 완료했던 것 같습니다. 네.
1: 그럼 맨 처음에 그 대금은 원래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처음에 소리 잘 났습니까?
0: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페트병이나 이런 그 구멍으로도 막 연습을 하고 또 처음에 불면 조금만 불어도 머리가 막 아프거든요. 관악기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몇 년 뒤부터 이제 소리가 좀 잘 나기 시작하니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지금까지 대금 인생을 살면서 대금 놓고 싶다 이럴 정도로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까?
0: 크게 오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뭔가 4학년이 되니까
1: 그럼, 지금이요?
0: 아, 그 초반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그쪽에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어쨌든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진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저 말고도 사실 모든 친구들의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2: 들어갈 자리는 없고
0: 맞아요.
2: 다 진짜. 배출은
0: 맞아요.
2: 되고
0: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이 좀 많아서 딱 그 시기 때 약간 조금 살짝의 후회도 하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2: 저희 때도 그런 게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결국엔 버티고 버틴 친구들은 지금까지 하고
0: 맞아요.
2: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또 다른 길로 가고
0: 맞습니다.
2: 그런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지. 우리 윗세대 김무길 선생님 뭐 김일구 선생님 그 선생님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0: 그렇죠.
2: 나 이거 못 하겠다고.
0: 그렇죠.
2: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그 고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1: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우리가 전통을 계속 이제 공부해 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사실 전통으로 설 무대가 별로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창작을 해야 되는
0: 맞아요. 맞아요. 그러한 부분들
2: 그래서 하면 되지 뭐. 에? 하면 되지.
1: 아니, 평생을 공부한 전통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심한 얘기지만 무가치함을 느낄 수 있는
0: 맞아요,
1: 현실이
0: 맞습니다.
1: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평생 공부한 건 그럼 어디 가서 누구랑 공유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미디 공부를 또 작곡 공부를 해야 되는
0: 맞아요,
1: 상황으로 맞아요. 넘어가 버리는 거기서 오는 그 간극이 아마 지금 대학생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0: 정말 제 주변도 지금 다 그러한 고민들로
1: 근데 그래도 보면 우리 때는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뭐냐면 행사 같은 것들이 꽤 있었어요. 현금으로 주고받는 행사들.
2: 그때는 막 그 칠순잔치 그때는 국악팀 불렀어.
1: 카페 오픈하면 뭐 판소리 한대 뭐.
2: 그래서 주말마다 어디 결혼식 그 축가 부르고 연주 그런 게 있었었어요.
1: 아르바이트 겸.
2: 지금은 아예 대행사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옛날엔 개인으로 다 연락했었거든요.
1: 근데 지금은 전통을 설 무대가 없어.
0: 맞아요. 많이.
2: 근데 보면 우리 선배들도 또 그렇게 단체로 갈 사람들은 가고
0: 맞아요.
2: 프리랜서로 갈 사람 가고 레슨이어로 갈 사람 가고 그다음에 즉흥음악이랄지 현대음악이랄 나 콜라보 해볼래 해서 외국으로 그냥 유학 간 사람도 있고 다 보면 다 그냥 어찌어찌 다 살고
0: 맞아요.
2: 있더라고요.
0: 다 살고 있는
1: 근데 좀 더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자. 은서 씨는 그러면 이제 어떤 구상?
0: 네.
1: 졸업 이후에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0: 졸업 이후에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요즘에 이제 뭐 인턴이나 상인 단원보다는 인턴이 좀 많이 티오가 나오니까
1: 그쵸 고용이 다 이제 인턴으로 가죠.
0: 그래서 그렇게 인턴 시험을 많이 좀 보고 싶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제가 하는 팀 활동 또 좀 하면서 조금 저의 스펙트럼을 좀 많이 넓혀 가고 싶어요.
2: 네. 근데 보면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영리해 가지고 내가 한 음악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러스 홍보
0: 맞아요.
2: 마케팅을 하더라고. SNS
0: 맞아요, 맞아요,
2: 그다음에
0: 맞아요.
2: 너튜브 채널 만들고 계속 알리는 거.
0: 맞아요.
2: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음악 해요를 혼자서 연습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0: 맞습니다.
2: 계속 알리면 어디선가 뭐 기획자가 보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네 그래서 픽 돼가지고 그렇게 물꼬를 터가지고
0: 그쵸.
2: 가고

0: 하고 가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2: 서울 씨는 안 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맨날 보기만 하고 저는 이제 좋아요도 안 누르고
0: 아니 이렇게 열심히
2: 눈팅 막 이렇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0: 네, 저기 이제 네. 은서 씨 보면 네. 이제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2: 좋아요 좀 눌러요.
0: 열심히 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 네. 홍보 마케팅 쪽으로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 그래서 필요하죠.
1: 유튜브도 사실 제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제가 연주했던 영상 같은 거를 사실 올리고 싶은데 네.

0: 뭐죠?
1: 창작곡 대바람 소리라는 곡인데요.
0: 이게 이상규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이죠?
1: 맞아요. 이상규 선생님 곡입니다. 이게 대금 창작곡계의 시초라고 할 만큼 네. 굉장히 오래된 곡인데 제가 처음 배운 창작곡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한테 너무 어려운 곡이라서
2: 네. 아 근데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연주하기가 보통이 아니겠더라고요. 네.
1: 디테일한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네. 아직까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정학대금이요?
1: 네, 정학대금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2: 네, 이동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왜요?
0: 청성곡 듣고 싶어서.
2: 그건 나도 너무 그치? 듣고 싶긴 하다. 예.
0: 근데 대금하고 좀 친한 친구들한테 야, 청성곡 한번 해주면 안 돼? 그랬거든. 알았어.
2: 청성곡으로 손 좀 푸실래요? 자, 살짝 해주신다고요?
0: 리벌브 마이너 드릴게요.
2: 아,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0: 아, 부담되면
2: 하지 마.
0: 알랄랄랄라.
2: 예.
3: 그냥
2: 앞줄만 살짝. 아, 예, 좋습니다.
0: 떠요. 다니나.
2: 손 푼다 생각하시고.
0: 리벌브 마이너 드릴게요.

0: 조창 소리 너무 좋다. 와.
1: 조창 선생님 뵌 것 같아.
0: 오.
1: 자 이제 대바람 소리. 네.
0: 자 손 푸셨죠 이제 대바람 소리 가겠습니다.

0: 진짜 어렵다.
1: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0: 왜 이렇게 곡을 어렵게 쓰셨을까?
2: 너리러 너리러 너리러 너리러러
1: 그러니까.
2: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1: 작곡가의 의도가 있겠죠.
3: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요즘은 사실 이 곡보다 더 어려운 곡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열심히 공부를 그래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 더 막 핑거링이야 이런 곡들도 많고
0: 곡 이런 대금 곡을 네. 써보고 싶다는 생각 안 했어요?
3: 써보고 싶긴 한데 사실 뭔가 되게 단순하게는 생각이 단순하게 막 선율적으로 쓰는 건 가능할지라도 뭔가 지금 요즘 또 뜨고 있는 그런 테크닉적으로 막 이런 뛰어난 곡들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1: 대금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쩜 이렇게 잘하시지?
3: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해서.
0: 학교에 이 친구도 되게 기대가 돼요 하는 동료? 후배,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얘 뭐 좀 되겠는데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3: 저 제 친구 중에 또 해금하는 아까 그 대표 친구가
0: 네네네네.
3: 네, 서정원이란 친구인데요. 그 네. 친구랑 저랑 이제 계속 학교에서 꾸준히 연습을 오래 하는데 저 못지않게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나중에 정말. 잘들
0: 동화 나갔어요?
3: 동화 이번엔 안 나갔습니다. 이번에 또 협연을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진짜 뭐 연주도 너무 잘 들었고요.
3: 네.
1: 그리고 일단 이모 왜 이렇게 말 잘하냐는 메시지도 들어오고 있고요. 훈동어매님 아니 훈동어매님 아이들이 너무 말을 잘한다고.
3: 정말요?
1: 근데 연주도 깔끔하게 하시지만 말씀도 핵심만 깔끔하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0: 말씀을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아마 진행자들이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그게 큰 것 같습니다. 네.
1: 자 이제
0: 마무리죠.
3: 네.
0: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 맞습니다.
0: 졸업 연주회.
3: 네.
0: 준비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3: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0: 11월이에요?
3: 11월에 해서.
1: 리스트업 하셨어요, 곡?
3: 어떤 거? 네. 리스트 지금
0: 그렇죠. 지금 연습이 들어가야죠.
3: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0: 뭐 하세요?
3: 이번에 정악 저희는 정악 창작곡 산조 이렇게 하는데요.
0: 세 개.
3: 네, 그래서 정악은 이제 저희 조끼리 군악을 하기로 했고요.
1: 군악.
3: 네, 군악을 네. 하기로 했고 산조는 김동진 유로 불 것 같고 창작곡은 김대성 작곡가님의 청을 연주해 보고 싶어서 지금 일단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0: 바쁘시겠네.
3: 아닙니다.
1: 그러게요.
0: 또 뭐 또 저 팀 공연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 공연은 또 없어요?
3: 개인적으로 그냥 사실 희망하는 거는 그래도 올해나 내년 안에 저 제 독주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그런 제가 여태껏 배워왔던
0: 음악들을
3: 네 조금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 벗어?
1: 너무 좋죠.
3: 네.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0: 네.
1: 지금도 이미 너무 충분히 잘하시기 때문에 많이 그런 무대도
0: 맞아.
1: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0: 맞아, 맞아.
3: 네.
1: 오늘 일단 네. 네. 오늘 마지막 곡이 대전시립 연정국악원과 협연한 곡을
3: 맞아요.
1: 선곡을 해주셨어요.
3: 네.
0: 이건 언제 한 겁니까?
3: 작년 11월에 했던 곡인데요.
1: 네.
3: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큰 악단에서 협연을 또 한 곡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커서 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1: 이때도 떨렸을 것 같아요.
3: 이때도 너무 떨렸어요.
1: 왜냐면 협연할 때 협연자들이 공감하는 건
3: 네.
1: 이게 악기 소리가 이렇게 모니터

0: 확대지 않아서 연주하기에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1: 맞습니다.
0: 이때도 조금, 그랬어요?
1: 조금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는 산조여서 아. 뒤에 북소리 들려서 그거를 아. 좀 따라갔던 것 같아요.
0: 그러셨군요.
2: 그 협연자 앞에 모니터 아니죠?
1: 모니터가 있는데 사실 네. 뒤에도 막 네, 많이 아. 그렇게 아. 적나라하게 잘 들리진 않아서.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뭐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네. 연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1: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2: 방송 어떠셨어요?
1: 사실 정말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0: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1: 아,
2: 너무 우리가 편하게 잘.
1: 맞아요. 정말 두 분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잘하시던데, 뭐.
1: 아닙니다. 네.
2: 교수님들이 뭐 조언 안 해주시는가요?
1: 류근하 교수님도 계속 저한테 네. 잘하고 와라 이러면서 계속 응원해주셨고 저 오기 전에 김철 교수님께서 또 전화 오셔서 예. 잘하고 오라고
2: 상호 잘해줄 거라고
1: 맞습니다 잘하고
0: 저 소감 오라고. 좀 들으면 안 돼요? 상호 씨 소감을
2: 옛날에 제가 김철 교수한테 네. 가발도 빌리고 그랬었습니다
1: 아,
2: 네,
1: 그런
0: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자 이제 네. 소감을 듣겠습니다 이제 듣겠습니다 네,
1: 많은 분들이 또 나간다고 하니까 응원도 네.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조금 떨렸지만 두 분 덕분에 또 떨지 않고 열심히 잘 얘기한 것 같아서 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네. 대회도 끝났고 네. 이제 방송도 끝났고 네. 편안하게 쉬시면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내년에 봬야죠.
1: 내년에 봬야죠.
2: 21세기.
1: 맞습니다.
2: 시소.
1: 시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저희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연주를 잘하는 대금 연주자 최은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김동진유 대금산조 협주곡 부활 자진몰이 일부분을 최은서의 대금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0: 잘하네요 진짜로.
1: 박수가 진짜 나오네요 진짜. 최은서의 대금,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의 연주로 김동진유 대금산주 협주곡 부활 자진머리 부분 일부분을 듣고 왔습니다.
0: 네. 아 힘도 있고 섬세하고.
1: 그럴까요? 네. 잘하세요.
0: 멋진 최은서 양의 최은서 씨의 진짜 이런 전통 무대를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네. 있으면 좋겠다.
1: 맞습니다.
0: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1: 네. 자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가을이 오다가 조금 뒷걸음치는 느낌도 듭니다. 아 그리고 거제시 수해 지역을 생각하면 정말 빨리 좀 날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0: 네.
1: 생각이 들고 복구에도 좀 속도를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대구로 돌아가셔야죠.
1: 네.
0: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자 건강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내일 봬요.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는 걱정인형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인형에게 걱정을 이야기한 뒤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잠든 사이에 근심과 걱정을 인형이 가져가 준다고 하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기보다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도 떠오르는데요. 음악에 빠져보는 것도 걱정에 물들지 않는 방법 중 하나겠죠. 혹시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노래가 좋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란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립니다.

임정란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걱정인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태평가 보내드렸는데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태평가의 첫 노랫말이죠. 그런데 사실 짜증도 좀 내야 풀릴 때가 있고요. 걱정도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보다는 한번 꺼내놔서 이렇게 탈탈 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가 늘 가까운 사람이 될 때겠죠. 내 걱정을 덜어내려다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노래가 좋다의 노래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일주일 내내 그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권하다 보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만병통치약 그 파시는 아저씨들처럼 이 약 한번 잡숴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예

노래가 좋다는 이야기죠. 듣고 또 따라 부르다 보면 마음속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게 되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만큼은 걱정은 노래에 좀 맡겨두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탈탈 털어야 할 걱정이 있다면 노래가 좋다로 사연 보내주시면 라디오긴 하지만 여러분의 비밀은 제가 철저히 지켜드리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생방송 문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단가 병창, 가야금 병창이죠. 녹음 방초를 강정열의 가야금 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단가 병창, 녹음방초 들었습니다. 강정열의 가요금 병창이었는데요. 청풍명월로 놀아보세. 맑은 바람, 맑은 달과 함께 놀아보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 자신이 맑은 바람, 밝은 달처럼 살아보자, 놀아보자 이렇게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노랫말인데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좀 깊이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앞서서 오프닝에서 걱정 얘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걱정이 얼마나 없어야 청풍명월처럼 놀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어지는 곡은 기악 합주 남도 사면 준비했습니다. 변정섭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귀하갑주 남도삼현 들었습니다. 변정섭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성주풀이 민요 성주풀이의 그 음악이나 혹은 이제 진도시킴 구세에서 헌수라고 해서 그 음악을 할 때 그 절차를 진행할 때 듣게 되는 음악인데 본래는 이제 구세에서 나온 무속의식에서 나온 음악임을 알 수 있죠. 무속의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걱정을 이렇게 떨어내기 위한 네, 그런 의식일 텐데 걱정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아내가 아침에 안 씻고 주말에 이제 안 씻고 나왔는데 씻고 나오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뒤에 머리가 그 비어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가 눌려가지고 원래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날부터 지금 엄청난 걱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AI한테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탈모 병원을 알아봐 줄 수 있니? 라고 썼던 기록을 어젯밤에 다시 보면서 걱정이 생겼구나. 그래서 제가 아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제 모자를 이렇게 쓱 벗겨보더니 대머리 아닌데? 거기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남도 사면 하나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거기까지 가네요. 아무튼 걱정 없는 두 시간. 예, 여러분의 걱정은 탈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뭔가 그 예전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공부할 때도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이렇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의기소침해 있으면 저희 선생님께서 더 못하는 사람을 봐라 그럼 넌 잘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또 약간 자만해 있으면 더 잘하는 사람을 봐라. 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걱정도 비슷한 이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을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시죠. 배현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지난 시간부터 재담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타령으로 시작하는 병신 재담이었어요.
1: 네. 예. 이게 참 그 이게 별게 아니에요. 예. 그 예전에 이런 재담 소리라는 것이 그냥 재담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재미가 없잖아요. 재담만 하면 단조롭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노래를 하는 것인데 보통의 그 옛날에 무슨 쇼 무대나 이런 데 보면 노래 한 곡 하면 사회자가 나와서 또 다음 곡도 소개하고 뭐 또 너스레도 떨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재담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죠.
0: 네.
1: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노래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1960년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장소팔 고춘자. 민항 씨도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노래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단만 하니까 가수들이 따로 한 사람씩 나오잖아요.
0: 그래서 그런 거군요.
1: 네, 그리고 레코드도 보면 그 민요 이렇게 명창들이 민요를 부르고 또 만담 한마디 하고 또 이응관 선생 같은 분들의 그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또 만담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요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0: 예.
1: 또 민요나 이런 것들로도 이제 그렇게 엮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박춘재 명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혼자서 다 하죠. 노래도 하고 재담도 하고
0: 네.
1: 노래도 하고 재담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수입은 더 좋으실 거예요.
0: 이게 선생님 그러면 판소리와 네. 재담 소리를 만약에 이제 비교해봤을 때 뭐 그 요소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재담이라고 하는 것과 소리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1: 글쎄 이거는 판소리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기록을 보면 이 판소리를 두고 광대 소학지희라는 말이 있었죠. 광대들의 우스개 노름, 뭐 그 우스갯거리, 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스갯거리라는 것이 단순히 재단만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면 결국은 노래를 하다가 재담을 하다가 또 노래하다가 재담하다 이렇게 엮어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것이 처음에는 이런 단순한 좀 그러니까 다른 민요를 가지고 와서 부르고 재담을 엮고 민요를 가지고 부르고 재담을 엮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처음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재담 속의 세태를 풍자하니까
0: 예, 예.
1: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임금들이 그런 것을 듣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았다. 뭐 이제 그래서 광대 소학지를 궁중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스갯 소리뿐만이 아니라 웃음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예, 요소로 예. 이제 변해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예술성이 예,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할 때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19세기 초반 18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 무렵
0: 네.
1: 그 무렵에 오면 판소리가 판소리 음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0: 예.
1: 그러나 뭐 옛날에 그 모습을 우리가 실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박춘재 명창의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옛날에 그 노래와 재담이 엮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런 그 재담과 노래를 엮어가는 것은 민왕시 탈춤에서 많이 보시죠?
0: 네, 저는 뭐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 경찰 악대를 나왔거든요.
1: 네.
0: 근데 경찰 악대는 경찰 행사보다 민간 행사가 훨씬 많아요.
1: 네.
0: 휴가를 너무 나가고 싶어서 그 신봉사 황성 가는 대목을 이제 혼자 나가서 하는데 그 시민들과 이제 어떤 호응과 교류가 있으면 휴가를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뺑더거미를 이제 도망간 뺑더거미를 객석에서 찾는다는 설정으로 막 수염도 없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1: 네.
0: 근데 5분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 재단만 하니까.

0: 아, 재담으로서
1: 예.
0: 예.
1: 근데 그거를 못하는 노래라도 앞에 나와서 어이가리 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뺑덕이네가 어디를 갔다는데 우리 뺑덕이네를 불러볼까? 그럼 부르는 노래도 해야 되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뺑덕이랑 같이 나오면 같이 노는 노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휴가를 여러 번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0: 역시 힘쓰는 것보다는 깨 쓰는 게
1: 예.
0: 낫죠.
1: 이거는 시대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 경제적인 어떤 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광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갖춰야 하는 구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긴장도를 유지하는 문제잖아요.
1: 예.
0: 이 긴장도를 유지하는데 노래만 해가지고도 어려워요.
1: 예.
0: 노래라는 것은 지금 판소리가 아닌 일반 민요 같은 경우에는 그 서정적인
1: 아, 그렇죠.
0: 노래잖아요.
1: 서사는 없으니까 사실.
0: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노래만 가지고도 긴장을 무대를 계속 청중들의 시선을
1: 예.
0: 귀를 잡아두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서정적인 노래만 연결이 되니까.
1: 네.
0: 그런데 재담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담이 노래와 별 관계는 없더라도 느슨한 구조로라도 이야기가 연결이 되면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또 다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긴장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어떻게 알수 있냐 그러면 1910년대에도 이런 재담 소리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박춘재가 부르는 이 병신재담 이것이 1910년대 녹음도 있어요. 그리고 20년대에도 이거 박춘재 명창이 아주 많이 불렀고 30년대 녹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유성기 음반 시대가 녹음이 한 60년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 기간에 이 음악이 이 곡이 연행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꼭 그대로 하지를 않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애드립이
1: 그렇죠. 네,
0: 있고
1: 사실 그 재미로 또 듣는 거기도 하고요.
0: 예.
1: 네.
0: 이야기 구조는 뭐 뻔한 이야기 구조이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 타고 여행 가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로 풀어나가면서 중간 노래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면 노래 듣는 재미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노래 듣는 재미. 그다음에 또 노래 듣다 좀 지루하면 또 재담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박춘재 명창이 당대 이걸 가지고 엄청 인기를 끌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런 얘기가 전해와요.
1: 이게 기에는 치밀하고 구성은 약간 느슨해야 사람들이 또 들어갈 때가 있을 것 같고 치밀함과 느슨함이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0: 그러니까
1: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0: 끝까지
1: 드네요.
0: 긴장만 돼서 그것도 어렵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급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면서 무대를 장악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옛날에는 이게 대중들에게 얼마나 또 재미가 있었겠어요.
1: 요즘은 사실 이렇게 재담 소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듣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0: 그러니까
1: 같거든요, 선생님.
0: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분화가 됐어요.
1: 예.
0: 그러니까 개그라는 장르가 따로
1: 아,
0: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분화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음악하고 이런 재담이나 이런 코미디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공연이 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즐겁게 공연할 수 있을 텐데 전통음악에서 이런 장르들은 지금 거의 많이 공연되지를 못하고 있고.
1: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선생님 그 개그 말씀하시니까 개그맨 분들이 녹음을 해서 뭐 60분짜리 뭐 90분짜리 이렇게 해서 차에서 틀고 가면 그거 들으면서 웃으면서 갔던 기억이 있긴
0: 그렇게
1: 있네요.
0: 졸지도 않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전통음악이 사라졌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1: 그러면 박춘재 문영수 이 명창 분들 이분들이 재담 소리의 시조격이라고 볼수 있는
0: 아마 더
1: 걸까요?
0: 선배도 있었을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문영수는 박춘재 명창보다도 더
1: 한
0: 선배예요.
1: 10살
0: 예,
1: 정도였죠.
0: 상당히
1: 예.
0: 10살도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 녹음을 마치고 얼마 있다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옛날 가사지 같은 데 보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문영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녹음을 하고 나서 곧 작곡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녹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음도 보면 이제 노인의 성음이죠.
1: 그러고 보면 그위 어떤 선배들이 있었는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0: 지금 녹음이
1: 예.
0: 남아 있는 건 이정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정화도 문영수 명창하고 함께 활동했던
1: 예.
0: 서도

0: 선임 명인이었거든요. 아마 서도 날탕패의 일원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이정화의 녹음도 남아 있기 때문에 박춘재 명창보다는 더 선배들이죠. 그런 분들이 예, 불렀던 기록이 있으니까 뭐 시원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박춘재 명창보다 더 선배들이 이미 불렀던 그런 또 이런 제담의 그 모습들이죠.
1: 제담 소리라는 어떤 그 형식이 또 꼭 필요한 장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탈춤. 근데 굿 안에서의 어떤 놀이.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줄타기 제담 같은 뭐 이런 예. 것들도 다 노래랑 소리랑 같이 아 노래랑 이야기를 같이 해야 그렇죠. 되는 것들이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서 영향도 좀 받지 않았을까?
0: 그런 뭐 것들이 아마 무대화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1: 지난 시간에 병신제담 중에서 무던히 까오까지 풀이를 했었고 그 뒤부터 사설을 풀어볼 텐데요. 먼저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춘재의 매기는 소리, 문영수의 받는 소리, 장고는 지용구의 연주인데요.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중에서 노랫말 모음집이라는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면서 노래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로 병신제담 보내드립니다.

0: 조그마하니까 토막을 낸 줄아.
1: 어디 사는 양반이?
0: 어머냐 하늘에 살겠어. 땅에서.
1: 땅에 살겠지만 고향이 어디?
0: 고향이 뒤 야유리 잡수는데요.
1: 사는 본향만.
0: 본향은 광주요.
1: 경거 사람.
0: 언짢진 않소.
1: 광주가 몇니?
0: 한니요.
1: 한니라니.
0: 있을 모르니까 되는 대로 한 말이요.
1: 그럼 며칠이 왔어?
0: 가지가 성은 보행을 해서 날짜를 알지만 세면이 동그래 말동그리 새집보로 때가르르 굴러왔어.
1: 잘 굴었어.
0: 못 굴렀겠어.
1: 누자지요?
0: 오래비 대기요.
1: 누시라?
0: 내시라.
1: 성실이란 말이요?
0: 근거래 자식이요.
1: 닦아요?
0: 묻으니까.
1: 그 낭친시하여?
0: 양친시하여.
1: 어신네 친친은?
0: 우리 어신네 가을 보면 금년에 간일급이요.
1: 자친은?
0: 7살 쩍 쪼갰소.
1: 3살반이?
0: 책임질은 군팽이 아들내미로구나.
1: 너현 몇 살이?
0: 나는 금년에 87급이요.
1: 아 여보?
0: 예.
1: 그 부모가 아니고 손자뻔이요.
0: 김기네를 곧끊낸지 어서 웬쇠놈을 내가 만났네기.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 뭐든 자식이나 많이 먹은 데가 어딨든지.
1: 그렇지.
0: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백허구도 1년에 첫 뼈는 날이 그래.
1: 우수가?
0: 우수가?
1: 너 형 누자손이?
0: 염라대왕 자손이.
1: 아, 맹부들이 자세치 않지.
0: 아저한테 붙

0: 그럼 무엇이 들었구려?
1: 사람 무던히 알아보.
0: 어디서 뭐?
1: 조선이 십삼도로 돼. 어. 금광산이 조선의 명산이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랄 수가 있지.
0: 그렇지.
1: 개성에 응. 경기로 말하면 박영폭포가 명성지지요. 응. 평안도 청북에 북평산이 있고 응. 해주가 소강남이요. 응. 해그는 어때? 피양개명을 금수강산이라 일렀던 게
0: 그렇지.
1: 남대 막 뚝 내다라 바른손 쪽으로 신장로로 휠랑말랑 내려가면 어. 바른손 쪽으로 몇 산짜 형북으로 고봉동님의 양재지 우뚝에 진대가 있는 게 어. 물을 열고 쓱 들었으니까 바른손 쪽으로 비둘기장 같은 문이 쭉 지는데 남녀노유가 엎드려서 어. 강종이 파랑종이 흐릉종이 들락 날락 군중 다사 하는 데가 못하는 데요.
0: 기차표 사는데?
1: 뭐라 그게 기차표야. 어. 표도 까닭이 떼기. 상등은 휘고 중등은 푸르고 하등은 붉어. 비차 최면이오마는 내가 못할 듯어.
0: 아, 상등 다지.
1: 짐작하는 건 장차 내 아들 놀래며 뒷문으로 나가는데 이래. 어? 웬 사람이 표를 군용을 직대로 똑 들어줘.
0: 그렇지.
1: 하닥대로 우르르르 내려가니까 멀리서 이미 이거든 게 확확히 우뚝 불어서 되기. 대단히 무섭대. 웬 사람이 입에다가 호를 갖다 뚝 이러대 이래.
2: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와 재담으로 병신 재담 보내드렸습니다.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노랫말을 보면서 이게 들으면 그래도 약간 웃을 수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 어렵긴 하네요, 선생님.
3: 너무 빠르니까 예, 예. 귀가 못 따라가죠. 지금 근데 또 이런 재담이라는 게 이렇게 좀 유창해야 되지 더듬더듬 하면 또 긴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유성기 판이니까 이제 또 더 서둘러서 이렇게 재담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주 키가 작은 네. 그렇게 또 뚜루루 굴러다니는 네.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0: 이런 사람이 어떤 저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대하고 어리광대죠.
1: 네.
0: 둘이서 만나서 이제 서로 처음에는 수인사를 해요.
1: 네.
0: 당신 누구냐 해서 어디 사는 누구고 해서 이제 인사를 쭉 나눠서 이제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요. 근데 옛날에 그 여행이라는 건 기차 여행이죠.
1: 네.
0: 기차 여행이라는 게 신문명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기차 여행이라는 게 그때는 대단히 또 아주 할 만한 오늘날로 치면 세계 여행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 당시로는. 그래서 이제 기차 여행을 떠나면서 기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 서울역에서 겪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더 연결이 되면 어느 지방으로 이제 여행 가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0: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자꾸 연결이 되고 또 노래 부르고 네.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가 확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제가 보통 팔도 유람 뭐 간다 이렇게 그
0: 예, 예.
1: 남사장패에서 이야기할 때도
0: 예, 그 또 이제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네. 소개해드리겠지만 팔도 유람이라는 강산 유람이라는 아. 뭐 그런 제목으로도 또 이게 녹음이 돼요.
1: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 낭친시하요 양친시하요.
0: 그 낭친이라는 말은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1: 예.
0: 서도 소리 발음 평양 쪽
1: 예,
0: 그쪽
1: 예.
0: 사람들의 사투리예요.
1: 예.
0: 양친을 낭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계시냐 예. 하는 것을 양친시하요 하고 물으니까 양친시하요 부모님 계시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 예, 앞서서 이제 성씨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한참 하던 중이었거든요.
0: 예, 예. 예.
1: 어르신네 춘추는 우리 어르신네 가을 보면 금년의 갓 일곱이요.
0: 이게 좀 얼핏 생각하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1: 네.
0: 우리 어르신네니까 우리 부모님이다 네. 그 말이죠. 봄 가을이란 말을 한자말로 하면 춘추죠.
1: 춘추.
0: 나이를 높여서 보통 네. 춘추라 그러죠.
1: 네.
0: 우리 부모님 연세는 금년에 갓 일곱이요. 그러니까 갓 일곱 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겨우 일곱 살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이제 뒤에 오는 말하고 이제 또 재담이 되는 거예요.
1: 자친은 일곱 살 쩍쪼겠소.
0: 그 자친은 그런데 어머니를 자친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친이란 말이 치다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때리다.
1: 아.
0: 그러니까 그 때리면 쪼개지잖아요.
1: 예.
0: 일곱 살 쪽쪽에서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살에 2분의 1이다 이제 그런 예. 얘기다 이 말이죠.
1: 세 살 반이에요. 책임질은 분탱이 아들놈이로구나.
0: 그 책임질이라는 요 말은 지금 잘 해석이 안 돼요. 오. 이 분탱이란 말이 뭔 말인지 그 당시에 속어나 아니면 어떤 그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 이 분탱이란 말이 지금도 쓰기는 쓰는 말인데 어떤 일을 뭐 함부로 한다든지 막
1: 예.
0: 그런데 그 말하고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유행어이거나 속어기 때문에 지금 풀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1: 네.
0: 그러니까 새김질이라는 것은 자꾸 반복한다는 뜻인데
1: 예.
0: 되새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1: 그리고
0: 이게 재담 예. 같은 것들이
1: 어렵네요.
0: 시대가 지나면 그 당시 유행어를 모르게 되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1: 그리고 이제 노형은 몇 살이요? 나는 금년에 87이요. 아 여보, 예. 거 부모가 아니고 손자벌이 됐구려. 짐지네를 곱게 남기고 어서 원수의 놈을 내가 만났네 그려.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보담 자식이 나 많이 먹는 데가 어디 있으며.
0: 그러니까 진진해를 곱게 넘기고 긴긴 해를 곱게 넘기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나가도록 그런 뜻이에요.
1: 예.
0: 어디서 원수놈을 내가 만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제 예. 말이에요. 세상에 애비나 애미보다 자식이 나이 많은데 그 어디 있냐 이 말이지.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일곱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1: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백 커고도 1년에 첫 비 오는 날이 그래. 우수가
0: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우수를 말씀
0: 우수 경칩
1: 예
0: 그게 봄에 24개 중 계절 중에 우수 경칩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백하고도 백살하고도
1: 예.
0: 1년에 첫 비 오는 날인 게 우수 경칩이 우수

0: 첫 비 오는 날이 우수잖아요. 예. 근데 이 우수란 말이 우수리란 말이에요.
1: 오.
0: 덤이란 뜻이죠. 예, 예, 예. 보통 왜 우수리를 준다 그러죠?
1: 네, 네, 네.
0: 그 남는 것, 주고 남는 거, 뭐 계산하고 남는 게 우수리잖아요. 예. 우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백하고도,

0: 때는 이 재담이 예, 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재담이니까 그래서 아마 청중들이 이렇게 웃음을 유발할 예,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1: 오, 어렵네요. 예. 노형은 누구 자손이요? 염라대왕 자손이요. 아, 명부들이 가득 찬 대구만. 사자한테 붙들려 갈라.
0: 그 염라대왕 자손이란 말이 명부들이라는 게 귀신들이잖아요. 예. 명부전이 있잖아요. 예. 명부들이 자식 잔치한다 이제 그런 얘기.

0: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파가 어디요? 왜? 담아내기도 없다. 저 남대문 박 사계요.
1: 이 파라는 게 이제 족보에 보면 무슨 파 무슨 파 그러죠. 예. 뭐 무슨 공파 무슨 공파 예.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같은 성씨 가운데서도 어느 집안이냐 이걸 따질 때 이제 파라 그러잖아요. 예.

0: 네요.
1: 저 남대문박 4개요. 청파요.
0: 남대문박 4개가 청파 그러는데 이 청파동 일대를 4개라 네. 그러고 여기에서 소리하던 분들이
1: 4개축
0: 예, 4개축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도 조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남대문박 4개라 그러니까 청파동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 무던히 아오.
0: 예, 잘 알아듣는구만 이런 뜻입니다.
1: 그 노형은 무슨 차 행이요? 약간 탕으로 강산 유람을 놨더니
0: 노형은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를 때 보통 노형 그러죠. 네. 상대방을 존중해서 부를 때 노형 그런단 말이야. 무슨 차행이요 한때 이게 차행은 행차네 아니면 무슨 발걸음이냐 행차를 떠난다 그런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 뭐 저희가 보통 이제 팔도 강산 유람차로 집을 나섰더니 할 때 그 차
0: 네, 차행입니다. 예, 예. 행차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약가탕으로 강산 유람 났더니 그런데 그 앞에 약가탕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강산 유람을 났더니는 이제부터 여행을 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까 네. 말씀드렸죠. 네. 이것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구조다 이제 그 얘기예요.
1: 일본 동경 추금기 상회에 이상스런 기계가 나왔다길래 추금기 구경차 행이요. 그거 멋이 들었구려. 사람 무던히 알아보.
0: 예, 여기까지가 이제 한 화소인데 이 음반이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녹음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콜롬비아 레코드의 전신이 일본 추금기 상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1: 예. 예. 요즘으로 치면 약간 PPL 같은 거예요, 선생님.
0: 예. 일본 동경 추금기 상회에서 이상스러운 기계 유성기가 나왔다길래 추금기 구경차 행이요. 구경차로 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 레코드 회사의 잠시 광고였습니다.
1: 저는 이거 저 열심히 하거든요, 선생님. 이거를 그 행사 갔을 때 주최 측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언급을 해 줘야 이게 또 어떤 나의 몸값과도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 멋이 들었구려. 사람 무더니 알아보. 조선이 13도로 돼.
0: 이제 여기서부터 여행 가는 거예요. 네.
1: 금강산이 조선의 명산이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랄 수가 있지. 그렇지. 개성에. 경기로 말하면 박연폭포가 명승지지요.
0: 네. 개성에 가면 박연폭포가 유명하죠. 네. 노래도 박연폭포라는 노래가 있죠. 네. 이럴 때 이제 박연폭포를 한번 불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1: 평안도 청국의 북향산이 있고
0: 여기 청국이라고 발음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 청국인지 청국이라면 청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청나라는 아닌데 이게 아마 그 다른 분들의 녹음을 들어보면 평북으로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평안북도라는 뜻으로 아마 부르는 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발음이 잘못 그 서울이 발음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 귀에는 청국으로 일단 들렸는데 예. 거기에 북향산이라는 게 묘향산을 예. 남지리 북향산 그러죠. 예. 남쪽에 지리산 북쪽에 묘향산. 예. 예.
1: 해주가 소강남이요.
0: 예, 적은 강남 땅이다. 그러니까 그 강남 땅만큼 아름다운 경치다. 예. 이제 그런 얘기고요.
1: 해근을 허되 피양 가명은 평양인 거죠, 선생님. 예, 피양 가명은
0: 이건 이제 그쪽 사투리예요. 예. 그쪽 지역 사투리인데 금수강산이 일렀던 게였다. 그러니까 평양 구경을 가는 겁니다. 예. 이제 평양 구경을 가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1: 남대문박 승 내달아 바른손 쪽으로 신장로로 길락말락 내려가면
0: 이렇게 지금 서울을 생각해 보세요. 숭례문 밖 나가면 조금 가면 그 서울역이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네.
1: 바른손 쪽으로 묘산자 형국으로 고봉 동문에 양객이 우뚝해진 데가 있네 그래요.
0: 예, 바른손 쪽으로 오른편 쪽이에요. 네. 묘산자니까 몇산자입니다. 네. 미랑시 서울역에서 기차 많이 타보셨죠.
1: 그렇죠.
0: 그 서울역 건물 예. 중앙에 돔이 큰 게 있고 양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청탑이 있죠. 예. 그리고 몇산자죠. 서울역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봉 동문에 높은 봉우리로 예. 솟은 그 동쪽 문에 양객이란 말인데 양각이란 뜻입니다. 예. 서양식 건물. 우뚝해진 데가 있네 그려. 예. 예.
1: 문을 열고 쓱 들어서니까 바른손 쪽으로 비둘기장 같은 문이 쭉 있는데
0: 예전에 표 파는 곳이에요. 네,
1: 남녀 노유가 남녀 노유가 엎드렸다는 말이 그 표 사이 구멍으로 이렇게 허리 숙인 상태를 말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거, 아 이제 이해가 됐네.
0: 구멍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예,
1: 생선지 말하고
0: 예, 예. 어디 펴 주세요 뭐 예. 이렇게 하면서 펴 주잖아요. 아~ 예. 그 얘기예요.

0: 재밌네요. 예. 가음종이, 파랑종이, 흔종이, 들락날락, 군중가사 하는 데가 무엇 파는데요?
1: 예, 여기 가음종이라는 것인데 아마 검은 그러니까 가음종이, 파랑종이, 흔종이 그런데 예전에 이제 기차표가 흰색 표가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도 있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표 색깔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1등석, 등급을. 2등석, 아. 3등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등석은 하얀 종이고요. 흔종이고 흔이니까 하얀이고요. 예. 그다음에 파랑은 2등석이고 빨간색은 이제 3등석이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들락날락 군중가사 군중들이 일 보는 곳.
0: 아 하는 데가 무엇 파는데요. 예. 기차표 파는데요. 오라 그게 기차표야. 표도 까닭이 있대 그려. 상등은 희고 중등은 푸르고 하등은 붉어.
1: 예, 이게 표의 색깔이 예. 그렇다 이 말이죠.
0: 피차 초면이오 말은 내가 무엇 할 듯하오. 상등 타지 짐작하면 장차 내 아들들놈이오.
1: 이게 이제 고급 그 좌석을 탄다 이 말이에요. 비싼 예. 좌석이죠. 예. 그렇게 내가 뭘 탈 것 같소.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1등석 타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래 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아들 델로미라고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0: 뒷문으로 나가는데 그래. 웬 사람이 표를 군형을 집게로 뚝 뚫어줘. 똑 뚫어줘. 사닥대로.
1: 이게 무슨 예. 뜻인지 혹시.
0: 요즘도 이렇게 표시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
1: 기차표가 예전에는 예. 그 좀 빳빳한 종이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개차를 하러 나가면 거기 탁 찍어주죠.
0: 예.
1: 그 구멍을 탁 뚫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기차 거기를 통과했다 이제 그런 예. 얘기예요.
0: 사닥대로 사다리를 말하는 거
1: 계단입니다. 계단.
0: 아, 계단. 사닥대. 예,
1: 계단이라는 게 옛날에 사닥다리잖아요.
0: 예. 아.
1: 사다리.
0: 사닥대로 우르르르 내려가니까 멀리서 이무기 같은 게 푹확 가더니
1: 예, 기차를 예, 묘사하는 거예요.
0: 푹확이 진짜 기차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1: 예, 이게 이제 증기기관차죠 그때는. 예,
0: 대단히 무섭대. 웬 사람이 입에다 호루라기 뚝 이러대 그려.
1: 예, 기차 그 차장들이 이제 호루라기 불면서 기차를 출발 뭐 이런 걸 알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정거장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0: 근데 실제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들려주시는 제담 소리들 듣다 보면 이제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그 이렇게 성대모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이런 것들이 탁월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1: 옛날 분들 참 재미나게 하시죠.
0: 그 막 그 벨 소리라든지 예. 막 기차 여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야 이거를 이렇게 소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소리의 유연성을 또 말해주는 거기도 하다는 생각이
1: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기차 여행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상당히 그 인상적인 그런 경험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기차 한번 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차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추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여행했을 때의 그 옛날 그 경험들 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즐거워하고 그러죠. 또 여행을 못 해본 사람은 또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 건데 오늘날은 뭐 이 기차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뭐 특수한 경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갔다 이게 공항에서의 겪는 어떤 경험 같은 그럼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이 그 외국 공항 같은 데 가서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 많잖아요.
0: 저는 잡혀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별 말 안 했는데 나는 예스만 했는데 왜 나를 잡아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경험이라는 게 뭐 비행기 말씀하셨으니까 선생님도 아마 그 농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행기 처음 타는 사람들한테 신발 벗고 타야 된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많이 하죠. 네.
0: 그 이야기를 할 때나 혹은 지금 이 기차 이야기를 할 때나 사람들이 듣고 즐기는 어떤 그 마음은 참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행이라는 특수한 경험들을 예. 재미나게 하면 자기의 경험과 비추어 봐가지고 또는 안 해본 경험이라면 상상을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입니다.
0: 예.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박춘재 문영수의 재담 소리 끝까지 내용을 풀어봤는데요. 노래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로 병신재담 보내드리고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에이, 발정.

0: 조그마하니까 토막을 낸지라.
1: 어디 사는 양반이?
0: 어머냐 하늘에 살겠어. 땅에서.
1: 땅에 살겠지만 고향이 어디?
0: 고향이 뒤 야녀리 잡수는데요.
1: 사는 본향만.
0: 본향은 광주요.
1: 경거 살아.
0: 언짢진 않소.
1: 광주가 몇니?
0: 한니요.
1: 한니라니.
0: 있을 모르니까 되는 대로 한 말이요.
1: 그럼 며칠이 왔어?
0: 사지가 성은 보행을 해서 날짜를 알지만 세면이 동그래 말동그리 새집보로 때가르르 굴러왔어.
1: 잘 굴었어.
0: 못 굴렀겠어.
1: 누자기요?
0: 고래비 대기요.
1: 누시라?
0: 내시라.
1: 성실이란 말이요?
0: 등간의 자식이요.
1: 닦아요?
0: 묻다니까오.
1: 그 낭친시하여?
0: 양친시하여.
1: 어르신네 춘추는?
0: 우리 어르신네 가을 보면 금년에 간일급이요.
1: 사치는?
0: 7살 쩍 쪼갰소.
1: 3살만이?
0: 책임질은 군평의 아들내비로구나.
1: 노현 몇 살이?
0: 나는 금년에 87급이요.
1: 아 여보?
0: 예.
1: 그 부모가 아니고 손자뻔이요.
0: 인기네를 곧끊낸지 어서 왼손놈을 내가 만났네기래.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 뭐든 자식이나 많이 먹은 데가 어딨더니.
1: 그렇지.
0: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백허구도 1년에 첫 뼈는 날이 그래.
1: 우수가?
0: 우수가.
1: 노형 누자손이?
0: 염라대왕 자손이.
1: 아, 멤버들이 자세치 않지.
0: 아재한테 붙들려 갈라.
1: 가가 어디요?
0: 왜 담아내기도 없다. 저 남대막 사계예요.
1: 청파요?
0: 그러더니 아오.
1: 그 노형 무슨 차예요?
0: 유작각 장하으로 강산 유람을 놨더니 일본 동정 충기 상호에 이상스러운 기계가 나왔다길래 충기 기정 차행이요.
1: 그럼 멋이 들었구려.
0: 사람 묻더니 알아보.
1: 어디서 뭐...
0: 조선이 13도로 돼. 아. 금광산이 조선의 명산이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랄 수가 있지.
1: 그렇지.
0: 개성에 경주로 말하면 박연폭포가 명성지지요. 평안도 청북에 북탕산이 있고 해주가 소강남이요. 해그를 어제 피양개명을 금수강산이라 일렀던 게
1: 그렇지.
0: 남대는 막 쓱 내다라 바른손 쪽으로 신장로로 휠랑말랑 내려가면 바른손 쪽으로 몇 산짜 형북으로 고봉동님의 양재지 우뚝에 진 데가 있는 게 문을 열고 쓱 들었으니까 바른손 쪽으로 비둘기장 같은 문이 쭉 지는데 남녀노유가 엎드려서 강종이 파랑종이 흔종이 들락 날락 군중 다사 하는 데가 못하는 데요.
1: 기차표 사는 데?
0: 오라 그게 기차표야. 표도 까닭이 떼기래. 상등은 휘고 중등은 푸르고 하등은 붉어. 기차 최면이오마는 내가 못할 듯하고
1: 상등 다지.
0: 짐작하는 건 장차 내 아들 놀래비요. 뒷문으로 나가는 데길래 웬 사람이 표를 군용을 뒷째로 똑 들어줘.
1: 그렇지.
0: 하닥대로 우르르르 내려가니까 멀리서 이미 이거든 게 콱콱하니 우뚝 들어왔어 되길래 대단히 무섭대. 웬 사람이 입에다가 호래가 뚝 이러대길래
2: 푹콱푹콱 이쯤이죠. 박춘재 문영수의 재담과 소리로 병신재담 보내드렸습니다. 이 재담 속에 나오는 명승지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박연폭포가 있는데요. 일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경기민요 박연폭포를 묵개월 이은주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안다네, 제놈의 번이가 오란다네. 무다자고 오란단가. 은절미 노접시 엿부서 놓고 혼자 묵기는 캐심심한 깨단두.

며느리 술값은 열단냥 씨앞지 술값은 헛단냥 서흣 달굽 날이 뚝딱 하친께 씨앞지 상투가 작은

0: 전라도 해남의 둥당의 타령 김기림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헛기침 소리가 목 가다듬느라고 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떤 노래의 현장성과 더불어서 어떤 진정성을 확보해주는 아주 음향학적인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남 성주풀이인데요. 이 조감용의 소리와 꽹과리, 남기문의 장구, 최병삼의 북, 백진석의 징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1: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마칠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심풀이 함 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항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아의 일점 혈육 없어.

성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황상제가 아로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서울로 지치달라. 삼각산 일제 모호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서울 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훑어져 이디의 당산이 되었네.

부부 자식 없어 탄식 끝에 눈물이라. 도사님 하시는 말씀 신공 없는 자식 노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곡인데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영남 성주풀이, 국립국악원 사물놀이, 그리고 조감룡의 소리와 꽹과리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055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노래가 좋다. 둥실둥실 신청곡 잦은 배따라기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이 잦은 배따라기 오복녀 외 여러분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금논 신수 불행하야만

0: 져라.
1: 너를 져라.
0: 빨리 져라.

잦은 배따라기 오복녀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봉죽 타령이라고도 하는데요. 5055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 그냥 그 얘기를 하지 말까 했는데 안 하면 오늘 밤에 혼자 생각할 것 같아서 중간에 어이야 어이야 하잖아요.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게 사실 그 횟수를 세서 한다기보다 기세를 보는 거거든요. 끝날 때쯤에 기세를 서로서로 이렇게 눈을 보면서 근데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게 노래가 약간 뭔가 마가 뜨는 예,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군대 있을 때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재미난 장면들 물론 이제 그 당사자는 상당히 뭐 이때 상황 저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당사자는 약간 식은땀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장면들이 녹음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미세하게 남아있어서 또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이 노래의 장점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남도 작가죠. 흥타령을 만나보겠습니다. 흥타령은 남도의 짙은 감성이 담긴 구성지고 애절한 노래인데요. 흥타령을 잘 부르는 명창 하면 많은 분들이 김수현 선생을 떠올릴 겁니다. 김수현 명창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서 흥타령을 불러서 대중에게 이 노래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선생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전에는 친구들이 모이면 이 노래를 자주 부르곤 했는데 흥타령이라는 이름보다는 한타령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너무 슬퍼서 평소에는 부르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흥타령 안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사랑과 원망, 이별의 한과 위로의 정이 담겨 있는데요. 멋스러운 가사가 참 많고요. 그 중에는 김수현 명창이 넣어 불렀다는 노랫말도 있습니다. 제자인 강경화 씨가 보여준 시가 너무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음반을 취입하면서 기존에 없던 가사를 부르고 싶어서 그 시를 흥타령 가사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창밖에 국화를 심고로 시작하는 이 노랫말이 첫 가사로 등장을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노래 끝절에 아이야 검은 고청철아 밤새도록 할 때의 뒤에 반주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노랫말은 흥타령 처음 듣는 분들께는 뭔가 어떤 그 감전된 것 같은 감동을 일으킨다. 저는 이런 평을 들은 적이 있는데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 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는 꿈. 꿈은 꾸어서 무엇을 할 거나. 1999년에 녹음했습니다. 김수현 명창의 흥타령 보내드립니다.

느낌을 두고 보지 못한

남도잡과 흥타령을 김수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소리도 좋아서 소리 자체가 너무 좋아서 자주 듣는 음원이고 또 음반이기도 한데 공부용으로는 또 이 소리를 받쳐주고 따라가주고 하는 이 수성가락을 공부하기 위한 음반으로도 거의 초선에 꼽는 그런 음반입니다. 원장현의 대금, 한세현의 피리, 박종선의 아쟁, 김무길의 검은고, 백인영의 철가야금, 김정만의 장구장단이 함께 했습니다. 서도민요 애원성 보내드릴 텐데요.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서도민요 애원성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이용구의 단소 연주로 단소 산조 준비했습니다. 이 지금 중견 세대의 죽신으로 불리는 분이죠. 예, 대나무로 만든 악기는 또 다 할 수 있는 이승강 명인의 또 제자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호칭까지 물려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단소가 그야말로 그 소리만 듣고 있으면 저절로 고즈넉해지는, 예, 그런 힘을 가진 악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즈넉한 저녁을 한번 덕분에 맞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구의 단소, 박천지의 장구장단으로 전용선류 단소산조 중무리부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국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에서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국악원 2026 우면산 별밤 축제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첫 무대인 8월 22일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김정훈이 함께합니다. 광복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문화의 힘을 노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8월 29일엔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똘갱스, 9월 5일엔 이상밴드가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사합니다. 9월 12일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 오름새가 전통 연희와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개성 있는 무대를 펼치고요. 마지막 9월 19일엔 재즈밴드 프렐류드,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성슬기가 함께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공예 체험과 포토부스, 푸드트럭도 운영됩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특별한 감동, 2026 우면산 별밤축제에서 잊지 못할 여름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곡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태어난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오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선 작곡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 포 5인의 산조가 펼쳐집니다. 작곡동인 원시인은요, 김상욱, 김정근, 유민희, 이경은, 홍수미 이렇게 5명의 작곡가가 2020년 결성한 창작음악단체인데요. 원시인이라는 이름엔 전통이라는 근원을 바탕으로 음악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의 주제는 우리 전통 기악음악의 정수인 산조입니다. 산조는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해 점차 빠른 장단으로 흐르며 연주자의 즉흥성과 개성을 담아내는 음악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5명의 작곡가가 전통 산조의 호흡과 장단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작곡 기법과 연주자의 해석을 더해 익숙하면서

0: 또 새로운 산조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김상욱 작곡의 피리산조는 피리 연주자 이승헌, 타악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홍수미 작곡의 아쟁산조는 아쟁 이화연, 타악 황민왕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정근 작곡의 생황산조는 생황 김태경, 타악 서수복, 이경은 작곡의 검은고산조는 검은고 오경자, 타악 연재호가 함께하며 유민희 작곡의 대금산조는 대금 류근화, 타악 배런이 호흡을 맞춥니다. 같은 산조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다섯 명의 작곡가가 그려내는 음악은 저마다 전혀 다른 색깔을 품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전통과 오늘의 창작이 만나는 무대.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서울 도남문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낸 두 편의 창작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창극 살로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 희곡을 우리 소리로 새롭게 해석한 창극 살로메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서울 공연은 전국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인데요. 올해 무대에선 김준수가 강렬한 매력의 살로메 역을, 유태평양이 욕망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헤로데 역을 맡습니다. 익숙한 서양 고전이 우리 음악과 만나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창작잉 전통 순환이대입니다. 하근찬 작가의 한국 현대문학 대표작 순환이대가 창작 판소리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펼쳐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각 공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견우와 직녀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만날 수 없어서 만났다 헤어질 때면 그렇게 눈물을 쏟는다죠. 근데 살다 보면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해놓고 그게 빈말이 아닌데도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친구들 점점 많아지지 않나요? 언제든 만날 수 있어서 늘 언제 한 번을 기약하는 사이보단 오늘 헤어지면서도 정확히 내년 7월 7석을 기약할 수 있는 견우직녀가 더 잦은 만남이 보장된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견우와 직녀도 그 사실을 안다면 눈물을 좀 덜 흘리려나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단풍 놀이 팔짱 껴줄 사람 없네. 이 오빠 팔배기 배고 낮잠 자줄 사람 없네. 하루 엄날 방구석에서 구질 구질 구차하고 나는 구렁이로 살고 싶은데 욕구 불만 노구로구나. 그래 생각 잘못했어. 구렁이 구렁이요 십자수나 피면서야 조심.

고려야의 연주와 노래로 잘못 났어 들으면서 8월 19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바로 견우직녀가 1년에 딱 한 번 만난다는 칠성날이죠. 그런데 정말 밥 한번 먹자 해놓고 몇 년째 못 만나고 있는 친구도 많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 견우직녀는 1년에 딱 한 번, 단 하루라도 만남이 보장돼 있으니 다행인 게 아닐까요? 게다가 까마귀와 까치들이 합심해서 오작교까지 놔준다니 이거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요? 우리가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빈말로 하는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요. 정말 진심으로 날 잡고 수다 떨고 싶은 친구들과도 서로 시간을 맞춰 약속 잡는 게 쉽진 않잖아요. 각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서로의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으니 서로서로 배려하느라 누구 하나 저돌적으로 밀어붙여서 약속을 잡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훅 지나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몇 년째 못 만나고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요. 그렇게 자주 만나진 못해도 그래서 더 보고 싶은 사람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보다 더 특별한 인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견우직녀보다 더 만나기 어렵지만 그립고 애틋한 그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지겨웠던 폭염 열대야라니 물러가기가 싫은가 봐요. 왜 또 폭염 열대야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 여름의 끝을 잡고 참 가길 싫은가 봅니다.

네. 가을이 오는 게 너무 싫은가 봐요. 우리 여름이가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리아트리스의 꽃입니다. 작은 꽃이 모여서 이상 모양으로 꽃을 피운다는데 처음 만난 낯섦이 강한 꽃. 가는 싫다랄까 엉킨 느낌인데 저만 그럴까요? 해주셔서 이렇게 봤더니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왠지 국수 좀 튀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꽃입니다. 네, 여러분도 오셔서 홈페이지에 놀러 오셔서 꼭 한번 보고 가세요. 이렇게 생긴 꽃이 있는 거는 전 처음 알았어요. 약간 말미잘 뭐 그렇게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신기하네요. 3033님께서요. 보이는 님 출첵합니다. 오늘 마트에 가서 감자와 청양고추 샀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자가 또 여름이 제철이죠. 저도 오늘 감자 한 박스 주문했는데요. 우리 3033님과 텔레파시가 통했나 봅니다. 김인설님께서요.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번 만나지만 우리는 매일 맛있는 라디오 만나죠. 출석합니다. 해주셨네요. 아우, 그러니까요. 견우 직녀보다 더 특별한 인연입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삼승할부지님께서 수수하게 웃는 수요일 저녁 삼승할부지 맛있는 라디오. 오늘은 견우 직녀가 만나는 7월 칠성날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수수하게 웃으시면서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나사랑님께서요. 봄디님, 날씨가 가을이 오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덥네요. 그래서 오늘은 함흥냉면 먹으러 갈까요? 저희 아이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대요.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더우니까 냉면 좋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이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곡이요. 만나의 1부가 끝나고 2부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별별 아리랑 코너에서 요즘에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이 나갑니다. 네, 거기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네, 기다려 주세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에의 연주와 노래로 단신가.

소리에 연주와 노래로 단심가 듣고 왔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의 청년예술과 창작지원사업 2016 젊은 국악 단장 최종 선정작 중에서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에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2명의 전통 소리꾼과 퍼커션 그리고 작곡가 겸 건반 연주자가 함께하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과 감정을 노래하는 팀인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다들 그러고 삽니다는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 비교하며 흔들리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내는 사람 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쇼케이스에서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 성음에 동시대적인 가사 감각을 더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전문가 평가단과 관객 평가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2016 젊은 국악 단장의 최종 선정작으로 본 공연을 펼치게 됐는데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 문자에는요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성함도 꼭 적어주셔야 누락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첨되신 분께는 두 장의 티켓을 드립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견우직녀 만나서 눈물 흘리나 봐요. 하루 종일 날이 흐리네요. 7월 7석 수요일 저녁 만나와 함께합니다. 회사 동갑내기 친구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만나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26년째 연락을 하고 있어요. 서로 생일도 꼭 챙기고요. 서로 바빠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늘 생각하고 있답니다. 해주셨네요. 사실 우리 살다 보면요. 정말 시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 생활의 루틴이 또 다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서로 늘 생각하면서 26년째 연락을 이어오고 계시다니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자, 0118님께서는요. 보미님, 밉네요. 9월이면 사별한 아내 길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아, 이 그리움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렇죠? 9월이면 이제 곧입니다. 그래도요.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아내분 흠뻑 그리워하시면서 또 그렇게 충분히 그리워하는 시간 보내시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언제나 힘내시길 바랍니다. 드들강님께서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의 애절함이 안쓰러운데 우리들은 매일 만나도 헤어질 때는 아쉬움이 남아요. 오늘도 반갑게 만나는 만나 헤어질 땐 아쉬움이 길게 남는데 1년에 한 번 오작교 건너는 견우와 직녀가 측은하고 정답게 느껴집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도 우리 또 헤어지고 다음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자 오늘도 그래서 반갑게 만났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해요. 김인설님께서는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학교 졸업하고도 은사님들 또 다시 만나 뵙기가 참 또 쉽지 않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네.

연락이 닿기도 어려울 때도 많고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리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 보내시면서 한 번 더 기억하시는 거 좋죠.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입니다. 딸의 연주와 노래로 배치기.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화자 누나 포미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음력 7월 7일

0: 칠성날이잖아요. 제가 명색이 보배로운 맛을 탐구하는 보미자이다 보니까 이 견우식녀의 만남보다도 칠성날엔 전통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옛 문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밀전병, 밀국수 등 칠성날 세시 음식은 대체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밀가루를 사다 먹으니 제철이 따로 없지만요. 직접 밀 농사를 지어 먹던 시절엔 이 초여름에 밀을 수확했으니 햇밀가루 먹는 제철이 여름이었던 거고요. 이 칠석이 지나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밀에서 냄새가 나서 맛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칠석날 마지막으로 밀가루 음식을 잔뜩 해서 실컷 즐겼던 거라고 하네요. 이맘때가 되면 괜히 밀가루 음식이 땡기는 게 이게 다 우리 DNA에 새겨진 전통이었던 얘기죠. 어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냥 365일 밀가루 음식 당기는 거 아니냐고요? 아휴, 뭐 아무튼 간에 오늘은 전통을 따라 밀가루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고 우리와 밀가루 사이에 오작교가 놓인 날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요, 뭐가 됐든 밀가루가 주재료가 되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정말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큰데요. 여러분 각자 가장 자신 있는 밀가루 음식 레시피를 문자로 적어서 50원, 100원의 이용료를 투자해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박준영의 소리, 최경만의 피리, 이경섭의 장구, 원한철의 대금 연주로 배빙이의 사랑.
1: 여러 중들이 체독을 걸머 메고 와서 패배인의 집 대문 앞에 내려놓고 주인 양반을 찾죠. 아, 주인장 계십니까? 아, 그 누구요? 아, 우리는 금강산 절에서 온 중들이 올시다. 아, 다름이 아니라 밀가루 한 체독을 건립을 했는데, 아, 이 밀가루는 우리 절에 불공 드릴 때쓸 밀가루거니 정성댁 제일 깨끗한 방에 좀 두었다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니까 패배의 부모는 양반의 채모로 반대는 할 수는 없고, 아, 체독 속에 중이 들어 있는 것을 정말 밀가루가 들어 있는 줄 알고 자기 집 제일 깨끗한 방에 갖다 둔다는 것이 패배의 방에 갔다가 이 체독을 갖다가 두게 되었어요. 아, 패배인은 한참 물레질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낮에 중들이 왔다 갔다 하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때 연분에 자기 집에 동양 왔던 상좌 중이 생각이 나서 이런 소리를 한번 문형을 한번 해보죠.

체독 속의 상자 중이 가만히 보니까 패뱅이가 자기에 대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옳지. 내가 이젠 체독 속에서 죽기는 매일 반이니 저 소리 한번 받아보고 죽든가 살든가 할 작정으로 이 상자 중이 체독 속에서 소리를 한마디 하죠.

채독 속엔 밀가루인데 밀가루가 소리할 리는 없고 귀신이 와서 소리를 하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살피면서 패뱅이가 소리를 한마디 떠봤죠.

체덕 속의 상좌 중이 또 한마디 봤죠. 내가

꾀베이가 은장도를 꺼내가지고 채독 뚜껑을 뚝 따고 안을 보니까 귀가 박죽 같은 중이 하나 앉아있는데 아 잉큼 꺼내놓고 자세히 보니까 아무 때 연분에 자기 집에 동냥 왔던 자기가 보고파던 상좌 중이라 두 남녀는 얼마나 좋던지 얼싸안고 한바탕 사랑가를 노리는데 사-

박준영과 유지숙의 소리로 페뱅이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보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칠석을 맞아 밀가루가 주재료가 되는 음식 무엇이든 가장 자신 있는 레시피를 보내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자, 어떤 메뉴들이 도착했을까요? 3033님께서요. 저의 밀가루 요리는 해물 수제비입니다. 시중에 파는 해물 믹스, 밀가루, 다진 마늘, 후추, 멸치 육수, 국간장, 양파, 당근, 파, 감자 썰어서 준비하고 나서 먼저 밀가루하고 물을 섞어서 반죽 만들어서 끓는 육수에 넣고 썰어놓은 야채, 해물, 다진 마늘 넣고 난뒤 국간장으로 간하다 그릇에 담으면 완성해 주셨네요. 아유, 얼큰하게 맛있지요. 1967님께서는요, 밀가루는 빵이지요. 해주셨네요. 제일 맛있는 밀가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인설님께서는요, 밀가루를 음식하면 김치 수제비죠. 신김치, 감자, 애호박, 양파, 다진 마늘 넣고 끓이면 최고죠. 해주셨는데, 이거는 또 해물 수제비랑은 또 다른 얼큰함이죠. 아이고, 이것도 맛있겠네요. 2379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한 동생이랑 유럽 수국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정말 수국 밭이라 너무 아름답고 풍성하니 향도 좋고 너무 좋아서 사진 여러 장 찍어서 캡처해서 보내보네요. 참 이쁘죠? 저는 밀가루 음식은 뭐든 다 좋아해요. 칼국수, 수제비, 빈대떡, 파전, 녹두전 등다 좋아서 잘사 먹기도 하고 집에서 해 먹기도 한답니다. 오늘도 맛나 들으면서 귀로 맛있게 먹을게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오늘 많이 찍으신 사진들 다 이렇게 붙여서 합성해서 친절하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이쁘네요, 여기가. 유럽 수국 카페가 어디 있을까요? 아우,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나명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고추장 떡을 소개합니다. 엄마가 텃밭에서 키운 고추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0: 보내주셔서 붉은 고추와 초록 고추를 잘게 쫑쫑 썰어서 밀가루와 치자즙, 전분가루에 섞어서 고추장 떡을 기름에 지져 먹으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먹었는데 고추의 매콤한 맛이 밀가루에 녹아 참 고소했답니다. 그리고 전 13살 차이 나는 우리 막내 고모가 늘 보고 싶고 오랜만에 만나도 편하고 정겨운 분입니다. 늘 전화나 SNS로 연락하는데 한번 뵙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세상에, 고추장 떡도 너무나 독특한 레시피고요. 우리 13살 차이 나는 막내 고모님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신다는 것도 네, 참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우리 보나명님, 정말 이 고추장 떡 너무나 특이합니다. 저 한번 해 먹어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6449님께서는요, 밀가루 반죽해서 각종 해물 넣고 수제비에서 뜨끈하고 시원하게 먹을래요 해주셨어요. 뜨끈하고 시원하게 먹는다는 말 한국 사람들만 알것 같아요. 그쵸?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보미자의 밀가루 음식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박소연의 전자 검은고와 노래로 호두과자 듣고 올게요.
1: 바람 맞고 세상에 치여 마음까지 허기진 사람들이여, 여기 잠깐 들러 배 채우고 손좀 녹이고 가시오. 인생 수거든 호두과자 하나 드시고 가시오.

박소연의 전자 검은고 그리고 노래로 호두 과자 듣고 왔습니다. 7943님께서요. 호두 과자 회사에서 좋아할 곡이네요. 녹두전 만들면서 만나랑 함께하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녹두전도 정말 맛있는데요. 정말 이거 뭐 호두 과자. 아이고, 듣기만 해도 먹고 싶습니다. 그쵸? 서금꽃님께서는요, 밀가루 반죽해서 견과류 설탕 넣고 호떡해 먹을래요? 해주셨는데, 아, 이것도 참 좋네요. 그쵸? 자, 우리가 오늘 칠석을 맞아서 다양한 밀가루 음식 레시피 공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제비가 가장 많기는 해요.

0: 금방 해먹을 수도 있고요. 자, 녹두전도 나왔고요. 밀가루 반죽해서 호떡 해드신다는 분도 계셨고 고추장떡 레시피도 있습니다. 저 포미자가 준비한 레시피도 공개해볼게요. 여러분, 저는요, 밀가루도 털고 냉장고도 털 수 있는 구절판을 만들어 볼까 해요. 밀전병 얇게 붙여내서 냉장고에서 탈출할 때만 기다리는 채소들 하나씩 볶아서요. 밀전병에 딱 싸서 겨자장 찍어 먹으면 근사한 한정식 먹는 느낌도 나고요. 냉장고 털이도 할 수 있겠죠. 뭐 취향에 따라서 소고기 볶아서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 해물, 새우 같은 거, 예, 이런 거 볶아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항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어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을 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창원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창원 장미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금 칠석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1회 연인의 날 기념 행사가 한창인데요. 문화공연과 플리마켓, 또 칠석을 주제로 한 체험부스와 텔레파시 게임 등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인근 가음정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칠석날을 전후해선 비가 자주 내린다는 속설처럼 오늘도 남부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경남 지역에 각각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고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4도, 부산 25도 등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2, 3도가량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0: 양수삼천리에 해당화 구경과 해구운효지어는 천년벽도 얻으려고 가오다가
1: 화약풍편에 싸우니 대왕의 병세가 만만

이날치의 연주한 노래로 야길레라 듣고 왔습니다. 2723님께서요. 저는 부추 야채전 할래요. 부추, 양파, 감자, 깻잎, 당근, 채 썰어서 소금, 후추, 달걀, 밀가루 넣고 기름 두르고 부치면 맛나는 부추 야채전 고소하고 맛있죠. 해주셨네요. 이 전에는 참 부추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3456님께서는요. 밀가루랑 도토리가루 넣고 반죽해서 신김치 송송 썰어놓고 전병 부쳐 먹으면 최고예요. 해주셨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전 부칠 때요. 도토리가루 넣으시면 정말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아, 신김치 송송 썬 밀전병 너무나 맛있겠네요. 자, 2738님께서는요. 저는 아이들 어릴 적에 한 식구처럼 살았던 이웃들이 그리워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을 빌어봅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어린 시절에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 이제는 연락이 끊겨버려서 연락할 도리가 없는데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했을지 잘 지내고 있는지. 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승승장군님의 신청곡이에요. 송소희의 노래로 그대라는 계절.

송소희의 노래로 그대라는 계절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9854님께서요. 봄디님 저는 누가 만들어준 음식은 모두 맛있더라고요. 하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중에 최고는 남이 끓여준 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끓이면 참 이상하게 묘하게 맛이 없는데 저희 남편이 끓여준 라면은 왜 똑같은 라면 제품인데도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참 신비한 마법 같은 레시피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 저녁하느라 이제야 출첵. 오늘은 두부 야채랑 볶아서 덮밥. 지는 그 옛날 보릿고개 엄니가 해주시던 감자 범벅. 그때는 먹기 싫다고 땡깡 부리다 부지깽이로 막곤 했는데 이젠 그리워서 가끔 해먹네요 해주셨어요.

남자 번복이 뭐죠?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향토 음식인 것 같기는 한데요. 감자를 어떻게 해서 드셨길래 이렇게 맛있게 잊을 수 없는 맛이 되었는지 감자 번복 제가 일부 끝나고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2부에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견우직녀보다 더 만나기 어렵지만 그립고 애틋한 그 사람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만나 사랑님 만나 1부 끝나고 안내 말씀 잠깐 듣고 나면요. 별별 아리랑 코너에 오늘 자녀분이 듣고 싶으셨다던 아리랑 요들송 나가니까요. 신나게 들어보세요. 자 이슬기의 가야금 연주로 칠석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절대가인의 연주와 노래로 난리브루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견우직녀보다 더 만나기 어렵지만 그립고 애틋한 그 사람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또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 이 공연 초대권도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공연 신청 문자에는요, 공연이라는 말과 함께 신청자 성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만나 홈페이지 오시면요, 자세한 사항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만나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린 칠석이라는 곡의 연주자 소개를 이슬기 가야금으로 했는데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별의 해금 연주였어요. 우리 PD님께서 밀가루 대신 더위를 드셨다고 합니다. 네, 홈페이지 선곡표에는 제대로 올려드릴게요.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앞서 제가 감자 범벅이 뭘까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감자를 삶아서 으깨서 밀가루와 섞어 소금과 뉴슈가 조금 넣고 찜솥에 떡처럼 쪄서 먹는 음식인데요. 그땐 정말 먹기 싫었네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사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번 먹으면 좀 물리죠. 근데 이 말씀 듣고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감자도 한 박스 주문한 김에, 네, 저도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자 삶아서 으깨서 밀가루와 섞어서 소금과, 혹시 뉴슈가 말고 뭐 설탕이나 꿀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한번 해서 먹어봐야겠네요. 자, 음악 듣고 옵니다. 억수의 품바.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100세를 넘긴 고령 선수부터 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 나이와 경력을 뛰어넘은 선수들의 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자는 106세인 태국인 사왕 잔프람 씨인데요. 그는 오는 27일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원반 던지기와 29일 보조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창 던지기에 참가합니다. 사왕 잔프람 씨는 2025년 대만에서 열린 세계 마스터즈 대회에도 100m,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등 4개 종목에 참가했는데요. 당시에도 최고령 참가자이자 100세 이상 부문의 유일한 참가자였고요. 당시 100m 기록은 38.55초였습니다. 우리나라 출전 선수 가운데 최고령자는 90세 김명락 씨로 23일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100m 대회에 참가하고요. 지난 3월 2026 서울 마라톤에서 2시간 54분 10초로 70대 세계 1위 기록 보유자가 된 71세 마라토너 신행철 씨도 이번 대회에서 무려 7개 종목에 도전합니다. 77세 김성봉 씨와 70세 오이순 씨는 부부로서 포환 던지기에 나란히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도 오는 23일 10km 달리기 종목에 나서고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창 던지기 금메달리스트 다이니스 쿨라와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 멀리뛰기 은메달리스트 제임스 백포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400m 계주 은메달리스트 노부하루 아사하라 등 역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육상 영웅들도 이번 대회를 빛낼 예정입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노답의 연주한 노래로 사철 듣고 왔습니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는요, 35세 이상 생활체육 육상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 축제로요, 오는 21일 오후 6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회식 및 축하 공연이 열리고, 본대회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개최된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106세 최고령 참가자 정말 대단하고 멋집니다. 우리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어요. 밍밍님께서도요, 우와, 90세 연세의 마라톤이라니 20대인 저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실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가진 핑계를 찾아내서 운동하기를 미루는데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승승장구님께서도요, 106세, 77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멋지시네요. 파이팅 하시길.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좋은 수요일 저녁 이어가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해물수제비 레시피 보내주셨어요. 6449님께 보내드리고요. 범장기지떡 선물세트는 9081님, 강창의 친환경 비누세트는 9854님께 보내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19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중앙컬처밴드 원의 연주로 견우직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으사고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을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술이 목 쓰는 동안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0: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른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거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숨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것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010년 제작된 미국 영화 플립에는 참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13살 소녀 줄리는 나무에 걸린 연을 찾으려 높은 플라타너스를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생 처음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는데요. 석양, 바람, 멀리 이어지는 들판,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나무 위에서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줄리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단다. 조금 떨어져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동시영이 쓴 시에 황미래가 곡을 붙인 일상의 아리아, 테너 정찬혁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가까이에서는 풀 한 포기만 보이고 조금 멀어지면 들판이 보입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면 평범한 일상이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를 듣는 이 시간도 어쩌면 그런 풍경 하나를 완성해가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송문원 씨 권호철 작곡 맷꽃 바람, 소프라노 박현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광수 씨 정승원 작곡 다듬이 소리, 바리톤 우기선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그대 옷이라 여기 옷이라 저 꽃잎 나비 무등 타고 여기 옷이라 그대 옷이라 여기 옷이라.

소프라노 곽진주가 부른 김필현 씨, 김광자 작곡 그대의 옷이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정순영 씨, 문석인 작곡 그리움 테너 김진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병기 씨, 이수인 작곡 별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김진영이 부른 그리움,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별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사람도 인생도 세상도 비로소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 음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듯 우리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내일 당신을 위한 노래는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창작악단 기획공연 FM 국악당 생중계 편성으로 결방됩니다. 저는 하루만 쉬고요. 금요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우락 조다가입니다. 이석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끝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N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N구학당 오늘은 지난 7월 17일에 서명 아트홀이 기획공연으로 선보인 보건음악 레처 콘서트 김정림의 해금, 신화이의 뿌리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보건음악 레처 콘서트를 기획공연으로 선보인 선릉 아트홀은 서울 강남에 자리한 77석 규모의 전통음악 전문 소극장입니다. 마이크 사용을 최소화한 자연음향과 또 객석과 무대에 가까운 거리가 특징인 공연장인데요. 기획공연은 전통음악의 전승과 또 젊은 예술가의 발표기에 확대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보건음악 레처 콘서트가 진행되었는데요. 대금, 판소리, 해금, 피리, 가야금 이렇게 다섯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와 공력을 갖춘 예인들과 함께 5인 5색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살펴보면은 근대 정악 명인의 가락을 복원한 이영섭의 대금 공연을 시작으로 잊혀져가는 중고째 적벽가를 살펴본 박성환의 판소리 공연, 또 지영이 명인으로 시작된 경기 무속의 뿌리를 탐구한 오늘 만나보실 김정림의 해금 무대, 그리고 60년 전 녹음과 오늘날의 정악을 대조하면서 그 변화의 궤적을 짚어본 김철의 피리 공연, 그리고 가야금 산조의 자유로운 즉흥성을 세밀하게 복원해낸 추정연의 가야금 공연, 이렇게 다섯 개의 밀도 높은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해금 연주자 김정림은 현재 국립고학원 민속악단 악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서울무용유산 사면육각 해금 이수자이자 사단법인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KBS 국악경연대에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동아국악 콩쿠르에서도 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공연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연주에 앞서서 해금 연주자 김정림이 지영이의 음악 세계에 관하여 약 40분 정도 혼자 렉처, 그러니까 강의를 했는데요. 과거의 소리가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혹은 과거 명인의 소리가 어떤 의미를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단단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크게 두 곡이 올랐는데요. 먼저 만나보실 곡은 지영이류 해금산조입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고인이 된 지영이 명인은 경기 민속음악의 어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하여 해금산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해금산조에는 전라도의 진한 육자배기토리가 중심인 다른 산조들과는 달리 지영이류 특유의 경기대풍류와 무속음악의 가락이 깊숙이 녹아있는데요. 특히 경기음악 특유의 명쾌한 장단과 또 세련된 선율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그 음색이 매우 선명하고 경쾌하며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는 김정림이 많은 관객들에게 지영이류 해금산조만의 특색이라고 물었을 때 어느 관객이 바로 국거리 장단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경기 신화이와 경드름의 음악 어법은 물론이고 국거리 장단과 또 해금 특유의 섬세한 농연이 잘 어우러지는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화사하면서도 유연한 선율과 또 섬세하고 유려한 흐름이 특징인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선릉아트홀에 오른 보건음악 레처 콘서트 김정림의 해금, 신화이의 뿌리, 그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김정림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정준호가 함께

지난 7월 17일 선릉아트홀이 기획한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 김정림의 해금, 신하의 뿌리 그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김정림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정준호가 함께했습니다.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속음악의 여러 뿌리를 다듬고 더듬어 나가고 있는 김정림이 이날 공연에서 두 번째로 선보인 작품은 바로 경기 신하이입니다. 앞서 들으신 지영이류 해금산조는 지용구와 김덕진 명인에게 전수받은 경기 신하이가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또 살펴보면은 지영이의 제자 박범운도 박범운류 피리산조를 만들 때 그의 스승인 지영이 명인이 남긴 경기 신하이가락을 기반으로 박범운이 다양한 토리와 음악적 특징을 가미하여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신하이의 가락은 특정한 합주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산조 유파가 형성되는데 핵심적인 음악 어법으로 작용했는데요. 경기 신하이에 내재된 선율의 진행 방식과 식임새, 장단의 운용 방식, 그리고 즉흥적인 변주 원리는 연주자 개인의 해석을 거치면서 독주곡을 형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되곤 합니다. 또한 스승에게 전수된 가락이 제자의 창조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유파로 발전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만나보실 경기 신하이는 한국 전통음악의 전승과 창작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무대를 장식한 김정림도 렉처, 그러니까 강연을 하면서 이러한 경기 신하이 음악의 중요한 점을 여러 부각시키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림의 해금 연주로 경기 신하이 만나보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정준호가 함께합니다.

김정림의 해금 연주로 경기 시나이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정준호가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17일 선릉아트홀이 기획한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 김정림의 해금 시나이의 뿌리 이 공연을 통해서 지영이류 해금 산주와 그 안에 담긴 여러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감상음악 준비했습니다. 이날 공연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하늘에서 아주 제자의 그 뿌듯한 연주를 듣고 계셨을 지영이 명인이 생전에 남긴 음악 준비했는데요. 1972년에 카네기홀에서 선보인 실황 공연입니다. 바로 해금 시나이입니다. 지영이의 해금 성금연의 장구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1972년 카네기홀 실황연주로 해금 시나이 만났고요. 해금 연주의 지영이, 장구에는 성금년이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FM과학당을 통하여 오늘 만나본 선릉아트홀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대금, 판소리, 피리, 가야금 분야에 여러 연주자들이 펼쳤던 한 달간의 공연, FN 고악당을 통해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그리고 FN 고악당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 고악당 지금까지 진행해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영도 시인의 시 엄마 걱정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마음 어딘가가 뜨끈하게 아려오기도 하죠. 그 순수했던 시절이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8월 19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섬집 아기였습니다. 김효영의 생황,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선 기영도 시인의 시 엄마 걱정의 한 대목 전해드렸죠. 어린 시절의 풍경을 떠올리면서 그 시절의 마음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였는데요. 근데 진짜 어릴 적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하고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야, 하나도 안 변했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곤 하죠. 시간이란, 그리고 삶이란 참 묘한 겁니다. 변한 것도 변하지 않은 것도 다 나 자신이고 또 나의 삶이라는 거죠. 네, 우리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형님, 저의 어린 시절의 삶은 초등학교 주 6일 등교였는데요. 실례지만 형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주 6일 등교였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3033님보다 형님이라면 저도 아마 주 6일로 뭐 다녔었겠죠. 저는 기억나는 게 그래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까지도 그랬나? 놀토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주 5일로 막 슬슬 넘어가려고 하던 시절이라 어떤 주말은, 어떤 토요일은 학교 안 가고 다른 활동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놀토 되게 좋다 그러면서 막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뭐도 하고 막 이런 활동들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진짜 다 옛날 일이네요. 진짜 이것 또한 진짜 그 어린 시절 아마 그 이야기 듣고 보내주신 거겠지만 진짜 까마득한 옛날이고 남일 같습니다, 정말. 정말 이게 언제예요, 정말. 한참 전이네요, 정말. 한 30년 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이번에는요, 저희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기영도 시인의 시 엄마 걱정을 장사에게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영도 시인의 시 엄마 걱정을 장사에게 노래로 만나보셨습니다. 칭칭이님, SNS 어디선가 부모님이 100세까지 살아계신다고 쳐도 세 달에 한 번씩 보면 200번밖에 못 본다는 게시글 봤는데요. 더 자주

주 찾아뵙고 연락드려야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정말 뭐 이렇게 뭐석 달에 한번 이렇게 하면 진짜 1년에 4번 보는 거 아닌가요? 그죠? 내 생각해보면 저도 부모님 뭐 1년에 한 10번 안쪽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참뭐 인사드려야지 뵈야지 하지만 바빠서 계속 미뤄지게 되고 어떤 이유로 못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또 부모님께 연락이고 또 만남 같아요. 하지만 또잘 챙길 필요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219님, 어제가 할아버지 기일인데 깜빡하고 오늘 모시니 너무 죄송하네요. 아버지 할머니께도요. 국악방송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오늘은 오프닝부터 장사익씨 노래로 아이구야 울다가 치치겄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뭐 하루 늦은 이제 기일 뭐 이제 챙기는 어쨌든 간에 챙겼으니까 아마 어르신들도 섭섭해하지 않을 거다라고도 이렇게 또 저는 생각 말씀드려 보고요. 저희 그론도와 함께 또이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탱탱이님, 2012년에 이제 주 5일 수업이 이제 완전히 시행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자라도 더 배우게 할 욕심에 학교 가라고 했었어요. 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진짜 다들 놀고 있는데 놀톤데 학교 보냈단 말씀인 거죠.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냥 놀아도 되는데. 하지만 팅팅이님이 그렇게 하신 덕분에 뭐 따님분은 또 조금이라도 많이 배우셨겠죠. 뭐 아마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팅팅이님 새싹 사연이었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칭칭이님, 팅팅이님이 또 이렇게 연달아 보내주셨네요. 네, 또 안내사항 몇 가지 전해드려야죠.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궁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궁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 보내주실 수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국립극단의 연극 역행기인데요. 2024 창자 희곡 공모 대상 수상작을 여러 개발 과정을 거쳐서 선보이는 무대라고 합니다. 내용엔 수메르 신화 속의 에르시키갈과 이난나의 이야기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있어요. 원전인 이난나의 명계 하강은 풍요와 사랑의 여신인 이난나가 이복 언니 에르시키갈의 지하 세계를 방문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역행기는 이 신화를 모티브로 상실에서 비롯된 인물들의 서사를 그려냈다고 해요. 9월 3일부터 13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펼쳐지고 그런도에선 9월 12일 오후 3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검은고 팩토리의 아리아스인데요. 아리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예기치 못한 사랑에 배신당하고 다시 구원받는 비극과 희극을 넘나드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이 검은고 팩토리는 다양한 아리랑의 선율을 담아서 아리아스의 굴곡진 삶을 표현했어요. 네, 그럼 만나보시죠. 검은고 팩토리의 아리아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문고 팩토리의 아리아스였습니다. 네,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가 좀잘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3911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어릴 때는 엄마랑 맨날 갈등하면서 서로 밀어내는 관계였는데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 엄마를 알고 이해하게 됐어요. 옛날에 못했던 거 지금 많이 표현하고 싶은데 성격상 어려움이 있네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결국에는 내가 그때 그 엄마의 나이가 되고 부모님 나이가 되어 가면서 그때 부모님의 심정들을 조금씩 더 헤아려 볼수 있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리고 뭐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면서 조금 더 애틋한 관계가 되는 것이 또 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3911님, 표현을 기회가 될때뭐 맨날 할 수는 없어도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서 굳이 한 번씩은 또 해주시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9171님, 아, 장사익씨 노래 가슴을 파고드네요. 우리 아이는 오전 오후반 수업이었어요. 아니, 오전 오후반 수업이면 좀 옛날이네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오전 오후반 수업 들었다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오늘 막그 어머니 얘기, 학교 시절 얘기하니까 막 다들 막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또꼭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아, 그리고 갓난이님, 인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칠성날 잘 보내고 오셨나요? 견우와 증녀가 만나는 날인데 안 울었나 봐요. 비가 안 오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뭐 7월 칠성날은 뭐 까치 까마귀가 바쁜 날이긴 하죠. 옛날에는 보면 뭐 밀

전병도 먹고 밀국수도 먹고 뭐 이런저런 거 챙기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따로 챙기지 않는 그런 이제 시절이 되기도 했어서, 저는 그냥 오늘은 집에서 열심히 집안일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있다가 또 오늘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그리고 7889님, 언니가 캐나다 사는데 1년에 한달 동안 혼자 사시는 엄마 식사 챙겨드리고 어디 가지도 않고 엄마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려요. 그때마다 언니가 멀리 있으면서 1년에 몇번못 보는 거 자신은 몰아서 한달 거의 30일 모시면, 가끔 오는 한국 딸보다 낫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네요. 언니 고맙고 사랑해요. 역시 언니는 달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언니분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달씩은 어머니 또 뵈러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7889님 진짜 언니 너무 훌륭한 언니 두셨고요. 그 어머님도 정말, 아, 진짜 이런 훌륭한 따님 두신 게또 나름 또 복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7416님, 인천시인님, 새 식구 1박 2일 호캉스 왔습니다. 시티뷰인데 제 취향은 동네 그린뷰예요. 호텔 골목 한 바퀴 돌면서 때타올과 우유 사들고 치킨 주문해 놓고서 그런도 듣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쉬고 딸은 테이블 맞은편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네요. 호캉스 하면서도 그런도는 놓칠 수 없어요. 라고. 아니, 또 휴가를 가셔서까지 또 저희 그런도 찾아주시니까 또 아유, 한층 더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저희 그런도 함께 편안한 시간, 네, 호텔처럼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죠.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무색하다라는 말이 있죠. 없을 무에 빛 색자를 쓰는 말인데 말 그대로 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전에서는 겸연쩍고 부끄럽다 혹은 본래의 특색을 드러내지 못해 보잘것없다 라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하죠. 노력이 무색해졌다 라거나 명성이 무색하다 라는 식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색이 없어졌다는 말은 단순히 개성이 없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어떤 빛이 어떤 힘이 없어졌다는 뜻에 더 가까울 겁니다. 명성이 무색하다라는 말은 그 이름이 거느리고 있던 상징과 가치가 약해졌다는 뜻이고, 노력이 무색해졌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위해 들인 공력이 수포로 돌아가고야 말았다는 뜻인 거죠. 겸연쩍고 부끄럽다는 뜻은 바로 이런 빛바랜 상태로 인한 감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색하다라는 말, 단순히 실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보면요, 어떤 이름과 실제가 어긋나고야 말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 아래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초록빛을 담은 그런 음악이에요. 신의 초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혜의 초록 듣고 왔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무색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있는데요. 색이 없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름이나 기대가 제 빛을 잃는 순간에 자주 쓰인다는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뭔가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는 기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잘못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세운 말과 나의 실제 모습이 맞지 않을 때, 내가 믿고 있던 이름이 더 이상 나를 설명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얼굴이 무색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이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고 있고 또 내세우고 있었던 어떤 면모가 어긋날 때, 그때 느끼는 좌절감이 무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색함을 느낄 때, 그리고 무한함을 느낄 때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내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새삼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기대라는 게 내가 꼭 그걸 충족하고 지켜야만 했던 걸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기대라고 하는 게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고 묶어두기도 하잖아요. 이 무색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빛을 잃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빛을 잘 지키기 위해선 내가 나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기도 할 겁니다. 3033님, 아, 전 나이에 비해서 철딱선이가 없어서 나이가 무색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저도 그래요. 근데 진짜 저도 나이가 무색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될 때가, 아유, 나는 언제 철드나 이 생각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아유, 뭐 다 그렇죠. 그리고 219

님, 맨홀과 시멘트 사이에 채송화가 폈습니다. 비 안이 오는 폭염 때는 물 가지고 가서 조곤조곤 목 축여 주었더니 이번 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이 펴서 너무 고마워서 대견해서 찰칵 한 컷 찍었어요. 그리고 춘천 쪽에 금곡마을 냇가에 다슬기 채집을 해가지고 5마리 데려와서 같은 날 사왔던 상추를 키워서 요 깜찍한 독수리 오남매에게 줬더니 너무 잘 먹네요 라고도 이렇게 사진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동물도 식물도 아주 두루두루 알뜰살뜰 잘 챙기시는 따뜻한 마음 너무나 잘 전해집니다. 사진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침에 쌀님, 무색하다라는 말이 유색의 반대말 색이 없다라는 거를 설명 듣고 알았네요. 그냥 노력이 무색하다 말 속에서만 썼었는데 알고 쓰니 더 의미 있습니다. 노력이 무색해질 때 가장 허무한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진짜 공들인 게 날아가면 진짜 그게 너무나 아유 좀 시간이 아깝고 막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죠. 근데 또 그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진 것만은 또 아니기도 하죠. 뭐 이룬 뜻하는 말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들이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한테 얻은 것이 있고 남는 게 또한 있기도 할 테니까요. 그리고 3967님, 요즘 외손녀 등하원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피스 입는다고 해서 예쁜 원피스 입히고 머리 양쪽으로 묶어주었네요. 질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얼마나 예쁘고 좋을까요. 또 예쁜 원피스도 입히고 머리까지 양쪽으로 묶어주고 함께 이제 등하원 하고 있으면 아유 진짜 아마 그 외손녀분도 그 할머니 만날 생각에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매일매일 아침과 오후를 이제 등하원하는 시간을 또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좋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전해드리는 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한철의 모든 게 아름다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한철의 모든 게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모든 게 아름다운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력으로 7월 7일인 오늘은 우리나라 세시 명절 가운데 하나인 칠석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까치와 까마귀가 만든 오작교 위에서 1년에 한번 마주하는 거죠. 이 시간에도 이런 칠석과 관련된 음악 준비했습니다. 국극 견우직녀에 나오는 노래 달이 떴네 아름다운 선경이여입니다. 국극은 드라마를 통해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한 명이 하는 판소리를 여럿이 역할을 나눠서 뮤지컬처럼 펼치는 음악극입니다. 판소리 창극과 비슷한데요. 1948년에 여자들로만 구성된 여성 국극이 등장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창극과 다른 점은 무대 장치나 의상, 분장을 제대로 갖추고 공연을 펼친다는 겁니다. 인기는 정말 대단해서요. 공연장이 늘 인산인해였고 남성 역할을 맡은 배우가 팬에게 혈서로 사랑 고백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국극을 들려줄 소리꾼 박옥진은 이런 여성 국극단에서 활동한 소리꾼입니다. 그럼 전해드리죠. 국극 견우직녀 중 달이 떴네 아름다운 선경이여. 박옥진의 소리, 조순회의 장구, 윤윤석의 아쟁과 원장연의 대금연주입니다.

군번 장에 가신

무기들 풍진 속에 한 거야.

달이 떴네 아름다운 선경이어를 박옥진의 소리, 조순의 장구, 윤윤석의 아쟁과 원장연의 대금 연주로 들었습니다. 박옥진은 국악 일가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딸 김성녀, 김성애는 소리꾼으로, 김성아는 해금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젤리곰님, 노래를 듣고 있다 보니 드라마 정년이가 생각나요. 여성 국극 본 적은 없지만 상상하면서 소리에 귀 기울여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저도 국극 본 적은 없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 어떤 느낌이고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네. 안 그래도 그래도 국극을 다시 뭐 이렇게 여러모로 현대화하고 알리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미래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677님, 시애님,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니 만나러 절에 갔다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많이 울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오늘은 저 어머니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네요. 진짜.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어머니를 잘 품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머니도 그래서 아마 3677님의 그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고 또 나타나고 그 마음속에서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그론도가 전해드리는 음악이 작게나마 또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밤산책님, 아까 그 낱말의 풍경 듣고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마음의 소리, 그 빛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무색해진다라는 말이었죠. 무색해진다라는 말은 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떤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빛을 빛이 꺼져버린다는 맥락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또 잘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이 칠석 음악으로 더 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꽃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칠석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꽃별의 여러분의 연주로 칠석 전해드렸습니다. 초록초록님, 오늘따라 해금 소리가 다른 감성으로 들려요. 오늘 밤 견우와 직녀는 만났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이게 까치하고 까마귀들이 열심히 수고를 했다면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 전까지 안 해봤던 생각인데, 옛날에는 이 견우 직녀 이야기 보면서 1년에 한 번만 겨우 만난다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 생각을 해보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면 아주 절친하고 아주 아주 깊은 사이고, 몇백 년째 몇천 년째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아유 보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아, 근데 또 1년 한번 만나는 거니까 또 아유 귀찮아도 한 번은 만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을까, 천년 넘어가면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3967님, 몇 년 전에 여성 국극 봤었는데요. 남자 역할 하신 분 진짜 멋졌어요. 배우분께 반할 만큼. 그런데 들으며 오늘 하루 잘 염입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국극 보셨군요. 아,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저도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꼭 보러 가보려고 지금 항상 벼르는 마음입니다. 근데 뭐 시간이 나야 말이죠.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최여완의 연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여환의 노래로 연인 감상하셨습니다. 3677님, 시인님, 저도 쿡쿡 봤어요. 여자 주인공이 너무너무 열연해서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울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또본 분들마다 또다 좋다고 하네요. 진짜 얼마나 진짜 대단한 매력인지 저도 꼭 한번, 네, 한번 제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3677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고요. 연극 역행기의 공연 당첨자는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됐습니다. 네, 7월 7서. 그리운 사람들이 만나는 날이기도 하죠. 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리운 분들, 만나지 못한 분들, 1년 이상 못 만난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 그런 분들 가운데 꼭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꼭 마음속에 잘 챙겨놨다가 연락 한 번이라도, 요즘은 뭐 까치 까마귀가 연결 안 해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통신 워낙 발달했으니까 연락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꼭 연락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다면 더더욱 기뻐지기도 하겠죠. 네, 저희 그런도는 매일매일 주 5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또 이제, 아, 맞다, 그것도 전해드려야 되네요. 또 아, 저희는 내일은 이 국악당 생방송 관련으로 조금 늦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늦게 찾아오니까요, 아쉬운 마음이시겠지만 그래도 또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좋은 음악 감상하시면서 저희 그론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늦어져도 저희 그론도 주 5일로 만난다는 거, 아, 너무너무 다행이고 기쁜 일이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 공명의 은하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뽑기 가게. 돈을 넣고 돌리면 플라스틱 통이 나오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기대하는 재미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두근두근 이번엔 뭐가 나올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괜히 기대되고 설레는 기분. 평범한 일상에 충분히 즐거움이 되겠죠. 근데요, 기대하고 설레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노래가 나올까? 혹시나 내 사연이 소개될까? 어때요? 참 쉽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신현희 씨의 해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드렸어요. 아, 뽑기 가게가 요즘 아주 인기라죠. 예. 뭐가 나올지 모를 설렘이 그렇게 짜릿한가 봐요. 뽑기하고 도파민 합쳐서 뽀파민이라는 아이고 발음도 코 땡긴다야. 뽀파민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예. 중독성 우려도 있다니까 적당히 즐겨야 될것 같기도 하고. 박은영님께서 홍대랑 동성로에 뽑기 기계 정말 많던데 돈 없어서 하나도 안 했네요. 뽑기가 4,000원 정도 하던데 그 돈이면 왕복 교통비가 넘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뭐또 이제 기계마다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나마 그 동그란 통에 들어있는 건뭐 보잘것없더라도 뭐라도 손에 남잖아요. 근데 이 집게로 이렇게 뽑는 건와 진짜 기술이 좋거나 아니면 어지간히 운이 좋지 않은 한 그냥 허공에 돈 날리는 거. 저는 물론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시켜달라 그래도 저 어지간해서 잘안 시켜줍니다. 그냥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 근데 또 한번 뽑아보신 분들은 또 아, 그걸 또못 잊겠다고. 예. 그렇지만 저희 라디오는 예, 꽝될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무료로 함께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저 휴대폰 데이터 값 들어가는데요 하시는데 그 정도는 좀 써주세요. 예. 그 정도만 쓰면 예. 어떤 즐거움이 날또 기쁘게 해줄지 모를 정도 예, 라디오 방송입니다. 자, 이은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릴게요. 1035님 안녕하세요. 김창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창겸님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와주셔가지고 저는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1035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6367님 오늘은 칠성날 7월 칠성날 견우와 직녀가 만났을까요? 올해는 비가 안 내리네요 하셨어요. 글쎄요 비가 내리는 게 이제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요즘엔. 이분들 만난 지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안올 때도 됐지 뭐. 뭐 매년 울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나 요즘 비 때문에 또 여기저기 피해 입으신 분들 계시고 그럴 때는 눈치껏 좀 참아주기도 하나 보죠. 일기예보의 노래입니다. 좋아 좋아.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듣고 왔습니다. 덜렁이 마녀님 집안일까지 모두 끝내고 이음밤 청취하러 출석입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전혀 덜렁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왜 닉네임은 저렇게 지으셨나 모르겠네요. 4740님 세준 DJ님의 방송 오늘 처음 들어와 봅니다. 국악방송 앱 깔아놓고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빠질 프로그램이 생겼네요. 날이 많이 시원해져서 오늘 하루 종일 산책 마음껏 하고 왔어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좋은 하루 되셨군요. 빠질 프로그램 저희 이은밤입니까? 예. 그러고서 매일 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우 오늘도 빠졌네. 내일도 빠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9월에 저희가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황해도 옛 민요와 무속음악을 현대음악과 접목한 밴드 악단 광칠 6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신곡을 처음 선보이는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일 수요일 3시 공연 7시 반 공연 이렇게 두 차례가 있는데요. 우리 이음 가족은 7시 반 공연에 초대해 주셨어요.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공연 보고 싶은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모두 세 분 추첨해서 티켓 두 장씩 드립니다. 세 쌍을 모시는 거예요.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말머리 공연 달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 명단은 금요일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님께서 마취 주사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시면서 샵 1035인가요?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인 건 알겠는데 무슨 마취 주사 무슨 이유 이제 마취 주사를 맞으셨던 모양인데 아직 덜 깨신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거 저쪽 S본부 거기서 저 찾으시면 아유 이분은 어디 또 길을 헤매시나 이럴 수 있어요. 저희는 샵 0302 우물정 0302입니다.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네. 다 정가네. 잘 찾아오시기 바라겠고요. 1175님께서 빵빵 권쌤의 딸과 아들이 같이 문자 보냅니다. 상 받은 걸 축하해 주셔서 정말 일본 말인데 이게 써 있으니까 그냥 보내주신 대로 읽을게요. 정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합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보내봐서 정말 떨리고 떨리는 날이네요 하셨어요. 자, 그럼 이만 아디오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우, 3개국어를 막 애들이 진짜 똑똑하구나. 얼마 전에 빵빵 권쌤님이 자제분들의 이제 수상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축하해드렸는데 그거 고맙다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줬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해요. 엄마가 맨날 하루에 2시간씩 여기 와서 저랑 놀아주시거든요. 예, 가끔 들러주십시오. 우리 두 분도. 자. 오늘 좋은 밤 라이브 있는 날이군요. 예결 밴드의 예결 씨를 모십니다. 서도 민요를 기반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 들려주는 멋진 소리꾼이죠. 곧 만나볼게요. 만나볼 거예요. 예, 저도 마취가 덜 깼나요? 마취하지도 않았는데. 자, 여러분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빠지면 안 되죠. 예결. 예결로 웰컴 이행시 보내주십시오. 2부 K클래식 한장에서 오늘의 추천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세요. 아까 그 우리 1175님께서 이렇게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요즘 일본에서 일본 젊은 10대, 20대들 사이에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고 섞어가지고 쓰는 게 그렇게 유행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뭐,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진짜. 어떡하니? 예를 들어, 뭐, 이 맛있다, 오이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오이시다. 오이시에요. 막, 이렇게. 옛날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말 쓰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핫하대요. 한국말, 한국 글씨, 또 뭐, 한국 문화는 물론이거니와. 예, 그런 영향으로 또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국적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게 섞어서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좀 귀엽게 봐주십시오.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듣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우리 예결님, 오늘의 주인공 예결님을 모시겠습니다.

0: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1: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다양한 장르에 우리 소리를 얹어 새로운 음악 세계를 열고 계신 분입니다. 소리꾼 예결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결 밴드 보컬 소리꾼 예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인사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 우리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우리 청취자분들 이음 가족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카메라 보면서 정식으로 예 그냥 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음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밤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0: 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예결 씨는 본인을 찾아주셔서
1: 예.
0: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이 안녕이 만날 때도 안녕이고 헤어질 때도 네. 안녕이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어 일단 우리 많은 국악인들을 저희가 이음 밤에 모셨는데. 네.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기 전에 그냥 화면으로만 이제 네. 등장을 했을 때 네. 호감도 최고입니다.
1: 아 정말요?
0: 예, 예.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1: 아.
0: 예, 뭐 아나운서가 오셨냐는 어. 등 어쩜 이렇게 뭐 단아하시다.
1: 아.
0: 예, 뭐 고우시다. 뭐 너무 예쁘시다. 어우 미소가 아름다우시다.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밤 10시에 예쁘게 나오지 않는데 네. 오늘 이음밤에 위해서 제가 꽃단장도 하고 블라우스도
0: 어머.
1: 원래 잘 안 입는데
0: 어머.
1: 오늘을 위해서 입고 왔어요.
0: 어우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 그게 완전히 그 노력이 빛을 발해서
1: 아, 네.
0: 많은 분들이 너무 환영해주고 계세요.
1: 아.
0: 예, 조정사님께서 예결님 반가워요.
1: 저희 아빠예요.
0: 아버님 반가워요.
1: 아빠 반가워요.
0: 아빠 어떻게 해.
1: 이름이 너무 난리가가지고
0: 아빠께서 네. 모른 채 하시고 에이. 예결님 반가워요 하셨는데 아유 저희
1: 바로
0: 아빠
1: 말했어요.
0: 바로 나와버렸네. 제 사랑빛님은 혹시 뭐 이모님 아닌가?
1: 아니에요.
0: 이모님입니까? 예.
1: 어.
0: 예. 와 목소리가 아기 같으세요. 예. 이음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아,
0: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한준이 혹시 보이시면 읽어주실래요? 한준이님.
1: 네. 네. 한준이님께서 떨리실까요? 세준님이 따뜻하게 잘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 조금 떨려요.
0: 아 진짜요?
1: 왜냐면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TV로 뵙고 목소리도 TV 라디오로 많이 듣고 네. 유리상자 되게 노래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0: 아, 그랬구나.
1: 근데 예.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지금 역대급 긴장된 것 같아요.
0: 역대급 긴장이에요.
1: 제가 국악방송에서 많이 긴장 안 했는데 오늘은 좀 떨리네요.
0: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떠실 필요 전혀 없어요.
1: 네.
0: 예, 제가 뭐
1: 따뜻하게 또 해주세요.

0: 아유,
1: 그럼요. 전혀 해치질 않습니다. 6186님, 예결님의 너영나영 너무 듣고 아. 싶어요. 예, 이 노래 들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입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신청곡도 많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제가 잠시만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좋은 밤 라이브. 예, 보시다시피, 들으시다시피 예결 씨와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 궁금한 점, 그리고 예결. 두 글자로 웰컴 이행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자, 아이고, 아까 본인을 예결밴드의 예결입니다라고. 네. 예결밴드의 이제 리더이신 거죠?
0: 네.
1: 밴드? 밴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비록 네. 혼자 나오셨지만
0: 네. 예. 네, 제 이름 그대로 예결 밴드고요. 저희는 서도 민요 그리고 다양한 민요들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들을 입혀서 일상에 느끼는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위로와 공감 그리고 즐거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고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1: 밴드 구성은 어떻게 돼요?
0: 저희는 건반 연주자랑 해금 연주자 그리고 저 일렉기 기타 친구랑 베이스 기타 드럼 이렇게 여섯 명이 저희 팀원이에요.
1: 예결 밴드라고 그러니까 본인 리더라고 얘기했지만 딱 이름 뭐 윤도현 밴드 뭐 이런 것처럼
0: 네.
1: 지금은 YB로 바뀌었지만 네. 본인이 주도적으로 밴드를 결성하신 건가 보죠?
0: 일단은 원래 밴드를 결성하려고 데뷔를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솔로로 데뷔를 했다가
1: 예.
0: 같이 연주를 관객분들에게 좀 더 풍성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팀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예결밴드로 더 크게 되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맛을 한번 들으면 네. 못 헤어나오죠?
0: 너무 재밌어요. 밴드 활동.
1: 그런데 이제 멤버가 많아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입이 많아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렇게 각자 내는 소리도 다르고
0: 네.
1: 밥 먹을 때 먹는 양도 네. 뭔가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힘든 점은 없어요?
0: 오히려 의견들이 더 다양해지고 저희가 사실 멤버가 바뀌긴 해요. 뭐 2년에 한 번씩이든 멤버 초창기 멤버는 아닌데 또 각자 가진 매력이라든지 각자 잘할 수 있는 장르라든지 이게 각각 다르니까
1: 예.
0: 소리들이 같이 모아지면서 지금의 예결밴드도 그렇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1: 이름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결은 무슨 뜻이에요? 본인의 이름이
0: 네.
1: 그냥 본명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
0: 제 이름이 조예결이고요. 부모님께서
1: 네,
0: 지어주신 네. 한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람, 예쁜 바람결, 물결이라는 뜻이라고 하셨거든요.
1: 아.
0: 사주에 불이 많아서 좀 물 이런 거를 좀 담아주고 싶으셨다고.
1: 아, 예.
0: 네.
1: 우리가 보통 아, 너 참 결이 고와요 할 때 그
0: 네.
1: 결이군요.
0: 네.
1: 예쁜 결.
0: 네.
1: 아버님 이름 너무 예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 예, 따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면 옆에서 우리가 그냥 전혀 남이 봐도 이렇게 예쁜데 아빠가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쁠까. 엄마는요? 엄마는
0: 어머니도 아까 들어오셨어가지고 우리 예결님 어디죠? 이렇게
1: 어머니,
0: 오늘 두 분 다 들어오셨거든요.
1: 어머니 글 남겨주세요. 예, 예,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0: 네.
1: 자, 그러면 일단 노래를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곡을 다 예결 밴드의 음악을 선곡을 해주셨어요.
0: 네.
1: 첫 번째 음원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첫 번째로 경발림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1: 네.
0: 7월 달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싱글곡입니다. 네. 그래서 서도 산타령 경발림을 하드락 스타일로 무대에 오르는 저 예결 밴드 모습을 담아서 만들어봤습니다.
1: 하드락 스타일 하면 이제 막 이렇게 가죽 재킷 입은
0: 네.
1: 뭐 남자든 여자든
0: 네.
1: 막 좀 강한 느낌의 이번에 하드락에 담아봤습니다. 하드락 스타일로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0: 좀 세지고 싶어가지고.
1: 그래요? 음악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한번. 근데 진짜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예결밴드의 경발림 오늘 첫 곡으로 골라주셨어요.

0: 옆에서 합주하는 거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예. 실제로 막 공연장에서든 뭐 그냥 합주실에서 연습만 하더라도 너무 신날 것 같아요.
1: 네.
0: 이런 음악은.
1: 맞아요.
0: 아니 그 일단 그 감상평을 좀 몇 번 네. 소개를 해드리고 문혜영님께서 목소리가 역시 청량하고 맑아요. 리듬 좋고 얼쑤. 우리 인설이님은 가사가 귀에 쏙쏙. 예. 그 우리 흔히 요즘 딕션이라고 하죠. 예, 그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잘 들리고. 예, 한준희님은 피곤한데도 꼿꼿이 앉아서 상체를 흔들고 있어요. 네. 안젤레나 졸려님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안젤레나 졸려님께서 네. 음성이 달콤달콤 솜사탕 같아요. 오늘 예결님과 1일차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셨어요.
0: 네네.
1: 오늘부터 1일인가요?
0: 예. 축하드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노을노을해님 예, 등판하셨습니다. 드디어.
1: 아, 엄마.
0: 우리 이쁜 작은 딸 나오네요 해주셨어요.
1: 엄마.
0: 예, 집에서 작은 딸이세요?
1: 네.
0: 언니가 있으신 거네요?
1: 네, 맞아요.
0: 언니도 혹시 음악 하세요?
1: 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서 아예 음악이랑 거리가 멀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저희 집안은 아무도 음악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0: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보통 그 음악 그러니까 국악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하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우리 예결님은 언제쯤?
1: 저는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고 저는 5학년 때부터 타악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0: 그걸 이제 누가 알아봐 준 거예요? 부모님이 보통은 이렇게 얘가 얘 봐라 이러면서

0: 시작이 되는데
1: 제가 일단은 국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막 뭔가 되게 국악 한마당이나 국악 프로그램을 할머니랑 같이 보기도 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네. 제가 좋아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한번 배워볼래? 하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다가 네. 이제 민요를 또 배우고 싶어가지고 민요까지 같이 배우다가 이제 민요에 조금 더 제가 관심이 더 커서 네. 민요를 이렇게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뭔가 하나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오래를 못 다녔거든요. 태권도도 짧게, 뭐 피아노도 짧게 막 이렇게 했는데
0: 우리 애들 스타일이죠.
1: 아 그러세요?
0: 저도 그렇고요. 예예. 아, 예.
1: 저도 이제 예. 그렇게 살아왔어요. 5학년까지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부터도 계속 배우고 고등학교도 예고를 가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예결밴드로 활동을 한 게 기적입니다.
0: 그렇구나. 네. 처음에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찾았던 곳은 뭐 어떤 곳이었어요? 타악기?
1: 네, 원래는 이제 국악 타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구랑 꽹과리를 배웠었고 합숙도 가고 네, 그랬었어요.
0: 5학년 때 그게?
1: 네.
0: 저는 6학년 때 저는 합창부였는데 네. 합창부에서 국악도 좀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장구를 전체가 다 배워야 되는데 네. 아이들한테 그걸 다 사오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당시에 플라스틱 화분을 두 개씩 사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붙여가지고 양쪽에다가 도화지 붙이고
1: 네.
0: 막 그렇게 해서
1: 근데 모양이 진짜 이렇게 장구 모양이 되겠네요.
0: 그럴싸해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집에는 큰 화분 사와가지고 큰 장구에다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작은 장구에다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장구를 딱 치는 순간 느낌이 어땠어요?
1: 너무 그 따 소리를 원래 처음에 배울 때는 따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네. 열체를 잘 잡지도 못하고 네. 근데 따 소리를 딱 성공을 했을 때 쫙쫙 감기는 게 막 희열을 느꼈어요.
0: 그냥 손맛이
1: 네 아주 쫙쫙 감기더라고요.
0: 그래요. 그 다섯 살 예결 어린이의 네. 초롱초롱 반짝이는 눈빛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 라이브도 네. 예, 또 두 곡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 라이브 들을 타이밍이거든요.
1: 네.
0: 예,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1: 네, 제가 올해 앨범 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 6월 달에 또 나왔던 싱글 앨범에 있는
0: 아까 7월도 있었는데
1: 네, 맞아요.
0: 어머나.
1: 그래서 6월 달에 발매되었던 내가 돌아간다라는 앨범의 타이틀곡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곡은 보사노바풍으로 이제 닐리리아를 가지고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몸이 막 고장나서 눈이 막 빙글빙글 돌고 몸이 베베 꼬이는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0: 내가 돌아간다 그거죠?
1: 네.
0: 그게
1: 네.
0: 이게 곡 중에서는 어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1: 내가 그냥 뭐 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의 이제 내가 돌아간다인데 원래는
0: 예.
1: 근데 저는 이제 뭔가 뱅글뱅글 몸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0: 예. 몸도 돌아가고 고개도
1: 네.
0: 돌아가고
1: 네. 막 몸도 이렇게 베베 꼬이고 머리칼 막 만지고
0: 그래요. 그러면 라이브 석으로 네. 이동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예결밴드의 예결씨가 첫 번째 라이브로 준비해 주신 곡 제목은 내가 돌아간다입니다. 자, 듣는 우리는 뭐가 돌아갈까요? 눈이 돌아갈까요? 귀가 돌아갈까요? 정신은 꼭 붙잡고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너무 좋다고 혼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결 씨의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예결 밴드의 내가 돌아간다.
1: 하나, 둘, 시작.

0: 아,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많은 분들이 감상평으로 듣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근데 기분이 어지간히 나쁘지 않고서는 안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1: 감사합니다.
0: 그 웃음 치료사분들이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웃음소리만 전해도 듣는 사람이 막 치유가 되는 것 같은.
1: 네.
0: 예, 그냥 음악 소리만 듣고 있어도 울적한 마음이 휙휙 다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 김명나님께서
1: 네.
0: 실력자가 나타났네요.
1: 아.
0: 너무 좋다. 예, 나무님은 아유 청량하다. 예, 보름달님, 예결님 목소리와 창법까지 너무너무 매력 있어요. 새로운 느낌의 국악을 이 음밤에서 듣게 되어 너무 좋아요. 눈 감고 즐기겠습니다.
1: 아.
0: 9414님, 예.
1: 네. 9414님이 소리가 너무 간질간질 웃음이 자꾸 나와요. 기분 좋은 간지러움 이렇게 주셨어요.
0: 저하고 느낌이 아주 비슷하세요. 아니,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목소리에 장난기가
1: 네.
0: 가득 들어있는 거로 느껴지는데 제가 잘 들은 건가요?
1: 네, 맞아요.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도 사람들께 이렇게 들었을 때 언제든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미소를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0: 네네.
1: 전해진 것 같아서
0: 아,
1: 다행입니다.
0: 그렇구나. 예. 아니, 이건 이제 보사노바였고, 아까 락 음악하고도 막 이렇게 접목을 하셨는데,
1: 네.
0: 원래 이렇게 퓨전 음악 하시기 전에는 정통 서도 민요를 하셨을 거
1: 네.
0: 아니에요? 그때는 어땠을지 그게 오히려 상상이 잘안 되는데요?
1: 아, 그때 목소리가 아마 경발림이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보다
0: 아.
1: 조금 더 굵고 조금 더 아래로 깊게 떨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0: 네.
1: 예.
0: 이제 그때 이제 그 시도하는 장르에 따라서
1: 네.
0: 그런 창법이 이렇게 막 많이 변하기도 하나 보죠.
1: 네, 맞아요. 제가 퓨전 국악을 하잖아요. 근데
0: 예.
1: 이제 보사노바를 무겁게 부르면 또안 되잖아요. 근데
0: 네.
1: 보사노바를 그 장르가 보사노바든 락이든 다양하게 갖고 있는 장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국악풍과 함께 섞어서
0: 네.
1: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0: 그러게,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질문에 지금 이렇게 예결님처럼 거침이 없으시거든요. 어떤 질문이 와도. 근데 평소에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고민 들어가는 거지. 물론 뭐 말을 잘한다고 음악을 잘한다고 다볼 수는 없지만, 예, 평소에 이렇게 자신이 뜻하는 바를 확실하게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음악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
1: 네.
0: 같아요. 빅스비님께서

0: 예예. 그러니까 서민정 씨 지금은 저도 본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네. 웃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 평소에 웃는 거 이렇게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하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서민정 씨 웃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참 저렇게 예쁘게 웃는 얼굴로 태어나는 것도 복이다 했는데 네. 얘기를 해주는데 거울 보고 예쁘게 웃는 걸 연습을 많이 했대요. 예전에 처음에 안 예뻐서. 그래서 예쁘게 웃는 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웃어도 예쁘게 봐주신다는데 네. 예결님도 혹시 거울 앞에서?
1: 아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웃는 사진 보면은 되게 막 잇몸도 많이 나오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 예. 뭔가 카메라나 이렇게 앞에 사진 찍고 이런 일이 많아지니까 조금씩 저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신경을 조금 네. 쓰는구나. 네. 예, 예. 아, 0919님께서는 백옥같이 이쁜 예결님을 금지 오기업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맑고 밝은 노래를 듣게 해주셔서 행복해지네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1: 와.
0: 야, 오늘 이 문자 하나로 2026년 어치 효돈 다 했다.
1: 네. 아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라디오 하면 들어주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을 아마 평생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0: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층이 물론 예결님처럼 이제 장성한 자녀분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보통 육아를 경험해보신 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우리 딸도 우리 네. 아들도 저렇게 밝고 맑게 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1: 부모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시는
0: 맞습니다. 에이. 예, 그렇군요. 자, 아이고 시간 진짜 잘 간다 오늘.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더 있으면 안 될까요?
0: 아직 끝나려면 멀었는데 저는 진행자니까 네. 계속 시간을 체크하면서 이제 질문이랑 노래랑 이걸 네.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체감하는 것보다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음원을 하나 더 들읍시다.
1: 네.
0: 예결 밴드 음악. 이것도 올해 발표된 거네요?
1: 네. 예. 니나노 니나노야.
0: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니나노 니나노도 내가 돌아간다랑 같이 발매된 곡인데요. 태평가를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그냥 재미나게 놀면서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0: 아 그래요. 오늘 하루 뭐 완벽한 하루였던 분은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이 두 시간이 완벽한 막판 뒤집기가 되어줄 것 같고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결 밴드의 음악입니다. 니나노 니나노.

0: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가야지. 니나노 니나노 예결밴드였습니다. 이게 그막 진짜 세상 놀거다 놀아본 느낌으로 아 재미나게 놀면서 이게 아니고 아직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는 맑고 맑은 사람이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가야지 하니까 그냥 귀엽고 예쁜 것 같아. 아니 그 민요를 하시는 분이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끄듬 처리를 그냥 동요처럼 이렇게 툭툭 놓으시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무엇 하나 이러시잖아요. 아기처럼 그거 처음에 막 시도하면 어르신들께서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1: 근데 저도 옛날 초창기에는 이런 생각을 전혀 도전할 생각도 못 했는데,
0: 예.
1: 근데 그냥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국악을 만들고 싶었어서
0: 네.
1: 그냥 도전을 해봤어요. 많이 끄듬을 버리고
0: 예.
1: 조금 더 편하게 누구든 그냥 일반인이 불러도 요 정도 부를 수 있게끔 할 정도로 도전해봤습니다.
0: 그 결과는 본인이 생각하는 결과는 어떠세요?
1: 네, 그래도 제 주변 분들도 그 팬분들도 니나노 니나노 잘 따라 불러주시고
0: 네.
1: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런 음악이면 사실 니나노 니나노는 어지간한 그 내공과 연륜이 쌓이지 않으면 잘 못하게 되는데
1: 네.
0: 이거는 뭐 그냥 애고 어른이고 한 번에 그냥 1절에 배우면 2절에 뭐 내가 더큰 소리로 막할것 같아요. 네, 나다님께서 예결님의 목소리는 스파클링 와인 같아요. 스파클링 와인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샴페인이잖아요. 이런 것도
1: 네.
0: 드실 줄 아세요? 아,
1: 좋아합니다.
0: 좋아하십니까 심지어? 부모님 들으시는데 괜찮습니까?
1: 네. 저는 술 좋아해가지고.
0: 아니 실례지만
1: 네.
0: 나이가 여쭤봐도 되나요?
1: 한번 맞춰봐
0: 가늠할 수가
1: 주시겠어요?
0: 없어요. 보통 여자분들이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할때 맞춰보세요 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짜증까지는 안 나고 한번 아니 그러니까 20대 초중반?
1: 초중반이요?
0: 예, 한 넷, 다섯 정도?
1: 정말요?
0: 그래서 술을 마셔도 되긴 되는 나이지.
1: 네.
0: 그렇죠?
1: 저는 30살이 되었어요, 올해.
0: 아,
1: 네, 그래서
0: 어머.
1: 내년엔 31살이 되는 97년생입니다. 와.
0: 97년생이지, 그냥. 아우,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작가님 되게 싫어할 텐데, 그 유리상자가 97년 데뷔예요.
1: 맞아요, 맞아요. 같이, 예.
0: 아세요?
1: 그럼요. 97년 같이 저랑 생일이 같으시잖아요, 유리상자랑.
0: 그러시구나.
1: 네.
0: 아, 반갑습니다.
1: 네,
0: 예.
1: 반갑습니다.
0: 잘 자라셨네요. 30년 동안. 크느라고 애쓰셨어요. 예. 그럼 뭐 스파클링 와인 좋아하셔도 되죠. 꽃선비 태거님께서 귀엽고 사랑스러워용. 예. 이런 글자가 많이 올라와도 밖에서 작가님들이 이제 몇개 올리면 더 이상 이제 안 올리시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넘쳐나기도 하고 참. 4882님 노래를 들으니 근심 걱정이 사라지네요. 본인도 평소에 이렇게 좀 심각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근심 걱정.
1: 그럼요. 저 생각이 엄청 많아서
0: 예.
1: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 해서 이번 앨범들을 만들게 되었던 거거든요.
0: 만들고 부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근심 걱정이 많이 사라지던가요?
1: 네, 맞아요. 니나노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0: 네.
1: 노래할 땐 기분이 좋고.
0: 웨스턴가드님, 태평가를 이렇게 트렌디하고 모던하게 만들 수 있는 젊은 국악인을 볼 때의 흐뭇함이란. 그래요. 어느덧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1부 끝곡 설명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1부 끝곡은 싸름이라는 곡입니다.
0: 싸름.
1: 예. 네. 싸름은요, 서도민요 싸름 타령을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봤는데요.

0: 매미의 울음소리가 담긴 미녀예요, 사름은. 근데 매미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담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1: 몇 살 때요?
0: 얼마 안 됐어요.
1: 얼마 안
0: 2년
1: 됐어요.
0: 전에요.
1: 2년 전에.
0: 매미도 사람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1: 그래요. 우리 매미를 떠올리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지 우리 이제 공감을 해보도록 하죠. 예결밴드의 싸름 1부 끝곡으로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밤 라이브 예결 밴드의 예결 씨 모시고 예, 아주 우리가 좋은 기운을 예, 받고 있어요. 2부 첫 곡은 백꽃타령이었는데 네. 이 곡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1: 네, 이 백꽃타령은요. 선소민요 백꽃타령을 사랑했던 사람과 봄놀이 갔을 때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옛사랑을 떠올리시면서 네. 들으시면 좋은 곡입니다.
0: 혹시 경험담입니까?
1: 옛사랑이라기보다는 중학교 때 사랑 뭐 그럴 때 같이 꽃놀이를 갔던 그때 기억을 담아서 만들어봤어요.
0: 중학교 다닐 때 그 네. 남자친구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1: 친했던 남자인 친구
0: 남자인 친구하고 네. 꽃놀이를 갔었어요.
1: 네, 꽃놀이도 가서 근데 나중에 헤어졌을 때 봄이 왔을 때 이 네. 바람에 그 아이도 이 바람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네. 만들어봤습니다.
0: 그렇군요. 이일구님께서 첫사랑의 표정이

0: 보여요.
1: 아,
0: 솜사탕 문 네살배기처럼 내 앞에서만 깡총거리던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그 중딩도 예결님 앞에서 깡총거렸었나요?
1: 되게 과묵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이게 뭐니? 9414님. 예결님 부모님은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며느리 삼고 싶네요. 90년생 아들이 있는데. 예, 이제 급기야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혼이시죠?
1: 네.
0: 예.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이제
1: 네.
0: 우리 9414님을 비롯하여 이제 며느리 삼고 싶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일단 뭐 취미는 음악 말고 취미는 있으세요?
1: 음악이요. 저는 필라테스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0: 예.
1: 그리고 맛있는 오래된 음식점 있죠. 노포 같은.
0: 노포?
1: 예. 네, 거기서 한잔 하는 것도 굉장히
0: 한잔하는 거를 좋아해요?
1: 좋아. 예. 네, 그리고 약간 등골 이런 조금 잔인한 음식 같은 거를 저는 좋아해서 그거를 같이 먹어주시는 분이
0: 뭐 소나 돼지의
1: 좋아요. 예, 네, 맞아요.
0: 등골을요?
1: 예. 네.
0: 보통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는다 그러는데
1: 네.
0: 부모님은 아니고
1: 네, 소등골이나
0: 소등골을.
1: 뭐 곱창 이런 거 좋아하고.
0: 와, 정말 의외다. 예, 그런 음식 그래요. 그리고 뭐그 그러면 내 남자친구가 되려면 그런 음식 같이 잘 먹어줘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또그뭐 약간 성격적으로는 어떤 남자가 좋아요?
1: 듬직하고
0: 듬직하고.
1: 조금 강아지 같은 느낌.
0: 듬직한
1: 네,
0: 강아지.
1: 큰 대형견 같은.
0: 리트리버.
1: 네, 리트리버인데 네,
0: 예.
1: 발이 커다란 리트리버 같은 느낌이
0: 듬직한 강아지.
1: 좋아요. 네.
0: 듬직한 우리 아들 딱 듬직한 강아지인데 아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여기 지금 본인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되게 재밌는 이력이 있으시다.
1: 아,
0: 드라마에 깜짝 출연하신 적이
1: 네,
0: 있으시다고요?
1: 맞아요.
0: 어떤 드라마예요?
1: 혹시 환혼을 보셨던 분들이 계실까요?
0: 저 보지 못했는데 어떤 건지는 알아요.
1: 네,
0: 예.
1: 환혼에서 제가 잠깐 나왔었어요. 저희 예결 밴드 친구들이랑 제가 나와가지고 살짝 설렜어난을 불렀었습니다.
0: 살짝 설렜어난?
1: 네, 그 오마이걸의 살짝
0: 아.
1: 설렜어를 국악 버전으로 불렀어요. 저도 사실 그때 그 드라마를 볼 때가 아니었어가지고
0: 네.
1: 일단 등장하고 나중에 저도 드라마를 보게 됐었는데
0: 예.
1: 그때
0: 그냥
1: 나왔었습니다.
0: 갑자기 섭외가 왔어요.
1: 네, 그때 섭외가 오셔가지고.
0: 와가지고 그 노래를 불러달래?
1: 근데 저도 그렇게 아이돌 노래를 처음 이렇게 불러봐가지고
0: 아.
1: 살짝 이게 긴가민가 맞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네.
0: 그렇구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예.
1: 생각나는 것
0: 예,
1: 같아요.
0: 봤어요. 오, 환혼. 그 고윤정 씨가 이렇게 항상 전면에 등장하시는
1: 그거는 환혼 2고요. 저는 1에 나왔었어요.
0: 원은 또 다른 분이 나와요?
1: 네. 1은 전소민 씨랑 예.
0: 아, 그렇구나.
1: 네.
0: 예, 그럼 우리는 원을
1: 네,
0: 찾아봐야지.
1: 이재욱 씨랑 이렇게 나오는. 네.
0: 알겠습니다. 그 노래 어떤 노래인지 혹시 조금 들려주실 수
1: 아,
0: 있을까요?
1: 제가 되게 오랜만에 해서 살짝 부끄럽긴 한데
0: 네.
1: 어떻게 했었지? 살짝 설렜어난 이렇게 한 다음에 얼씨구 나 좋다 이렇게 했었던 게 기억나네 조금. 네.
0: 그게 드라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연애 장면이?
1: 잔치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0: 예.
1: 어떤 장면에 이어지면서 그 오마이걸 아린 씨의 장면에 이어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저도 좀 긴가민가하긴 한데.
0: 네. 뭐 나머지는 저희가 보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390님께서 예결님 드디어 이음밤에 나오셨네요. 예, 국악방송 타프로에 나오실 때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만나니 새삼 반가워요. 저는 예결님의 산탈 거야, 썸탈 거야를 특히 좋아해요. 아, 오늘은 아쉽게도 이 노래가 선곡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1: 아, 이 노래는 바투의 상사디아에 출연했을 때 이제 같이 청취자분들과 한홍원 드러머 감독님이랑 같이 만들었던 곡이에요.
0: 네.
1: 그래서 같이 콜라보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후에 앨범을 또 냈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구나.
1: 산탈 거야, 썸탈 거야 이런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든
0: 이게 뭐
1: 곡입니다.
0: 등산 갔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1: 좋아하는 썸 타는 사람과 같이 등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사귀는 그런 내용입니다.
0: 이야, 무슨
1: 그래서
0: 한라산 정도는 올라갔나요? 어떻게 그 사이

0: 예, 그렇게 확 변해서요.
1: 예, 누이 동생 하던 사이가 이제는 신랑같이 한다 이런 민요 가사가
0: 어머,
1: 있잖아요. 그거를
0: 네.
1: 이제 모티브로 산탈 거야, 섬탈 거야.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그래요.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저기 이제부터는
1: 네.
0: 예, 저희 이은 밤에도 연회가 열리는데요.
1: 네.
0: 예, 이행시 연회가 예,
1: 아.
0: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자체 예선을 통해서 총 6분만 이제 뽑아놨거든요.
1: 네.
0: 예, 3분씩 2조로 나눠놨는데
1: 네.
0: 한 조에 한 분씩 장원을 뽑아주시면 돼요. 그분께 선물도
1: 아, 너무
0: 드리니까.
1: 어려운데요.
0: 그래,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한분 뽑는 게
1: 그니까요.
0: 그래도 과감하게,
1: 네.
0: 예, 과감하게. 자, 1조 931호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1: 네.
0: 예.
1: 예상했어요. 최고의 라이브일 거라고.
0: 결.
1: 결국 확신했어요. 오늘부터 예결님의 찐팬이 되었어요. 아, 심장이 아픕니다.
0: 예. 시작이 너무 좋아요.
1: 아.
0: 자, 2219님 이어집니다. 예.
1: 예로부터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이가 있었는디.
0: 결.
1: 결론으로 말하자면 걔가 얄결이요. 이렇게
0: 걔가
1: 주셨습니다.
0: 예결이요. 예로부터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이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97년부터 있었던가요? 자, 다음은 0116님이십니다. 예.
1: 예전부터 지켜봐온 팬으로서 궁금했어요.
0: 결.
1: 결명자차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0: 진짜요?
1: 네, 따끈하게 이제 목이 건조할 때도 너무
0: 아,
1: 좋잖아요.
0: 그래요. 이게 저 어렸을 때는 이거 마시면 눈이 좋아, 시력이
1: 맞아요,
0: 좋아진다고
1: 맞아요.
0: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시력 검사하기 전에 애들이 그거를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나눈 좋게 나와야 돼 하면서 어떤 애들은 가서 그 숫자를 막 외우고 있고 어떤 애들은 모여가지고 결명자차 마시고 있고 막 그랬었네요. 아이고 참. 자, 1조 장원을 뽑아주십시오.
1: 1조는요, 제가 어렵지만,
0: 어렵지만.
1: 제가 심장이 조금 아팠던 931호님의 이행시를 뽑겠습니다.
0: 예상했어요. 최고의 라이브일 거라고 결국 확신했어요. 오늘부터 예결님의 찐팬이 되었어요.
1: 와.
0: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날이 제일 신나는 날이지. 나의 찐팬이 새로 생긴
1: 네,
0: 날.
1: 맞아요.
0: 예. 큰걸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2조로 넘어갈게요. 2조 첫 번째 주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1: 네, 물보라님께서요,
0: 네.
1: 주셨습니다.
0: 예.
1: 예솔아 하고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네 하고 달려가면,
0: 결.
1: 결국 하시는 말씀은, 불이나 끄고 가라, 입니다.
0: 이 노래 뭐 혹시 아세요?
1: 아니요, 저는 몰라요.
0: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쯤 나온 노래니까
1: 네.
0: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아범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분이 아닌가? 확실하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예 아무튼 예
1: 네.
0: 이런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 더 반가워하실 만한
1: 저희
0: 이행시였어요.
1: 어머니가 흥얼거리셨던 기억이 나요.
0: 예.
1: 네.
0: 어머니가 대충 저랑 예 가을마중님이십니다.
1: 네.
0: 예
1: 예식장은
0: 결
1: 결혼식장 킥킥.
0: 맞네.
1: 네.
0: 예 그냥 팩트예요.
1: 네.
0: 예 예식장은 결혼식장. 1910님 예
1: 예단을 준비했는데
0: 결
1: 결혼할 남자가 없네.
0: 아이고 참 그래요. 참좀 서두르셨다. 그렇죠?
1: 네.
0: 예, 결혼할 남자도 없는데 예단부터 준비하시고 아까 제가 그 긴가민가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소리꾼 이자람 씨가
1: 네.
0: 아주 어렸을 때한 7, 8, 9살 그때쯤 됐을 때 아빠하고 직접 부르신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아주 예, 기억을 많이 하고 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2조에서도 한 분을 뽑아주셔야 되는데 예, 어떤 분이
1: 그럼 당연히 물보라님을 뽑겠습니다. 예,
0: 예.
1: 국악을 또, 예.
0: 그 국악인의 노래를 기억해 주신
1: 네.
0: 분이시니까. 자, 물보라님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요. 자, 이렇게 해서 예결씨와의 재미난 이행시도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1: 네.
0: 라이브 한 곡이 더 남았는데,
1: 네.
0: 밤이 이제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0: 있는 건데
1: 네.
0: 평소에 몇 시쯤 주무세요?
1: 저는 12시쯤 자요.
0: 아, 일찍 자네. 음악 하시는 분 치곤 좀 일찍 주무시는 거네요.
1: 네. 12시면 너무 졸리던데요,
0: 그
1: 전.
0: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아침에는 한 7시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0: 그럼 일찍 일어나서 뭐 하세요?
1: 일찍 일어나서 수업 준비도 하고, 예.
0: 수업 준비?
1: 네, 수업도 하고.
0: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세요?
1: 아니요, 이제 가르치는.
0: 아, 선생 교수님이세요?
1: 아니요, 교수는 아니고요. 그냥
0: 예.
1: 이것저것 알려주고
0: 이것저것 가르치시는구나.
1: 네.
0: 아, 이제 뭐 제자도 있고 후배를
1: 네.
0: 양성하시고.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와, 진짜. 그러면 이 시간은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어서 이게 노래를 라이브를 부탁드리기에 참 실례가 될 수도 어떻게 해요? 근데 저희가 반 프로라. 예.
1: 해야죠. 그리고 얼른 들려드리고 싶어요.
0: 아, 정말요? 어떤
1: 네.
0: 곡 들려주고 싶으세요?
1: 다음 들려드릴 곡은 느리게 타령이라는 곡인데요.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을 발라드풍으로 네, 편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원래 서도민요의 느리게 타령은 늘리다의 표현으로 돼 있는 민요인데요.
0: 네.
1: 저는 느릿느릿할 때,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느리게로 예, 만들어봤고요. 그냥
0: 아.
1: 일상이 저희가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이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도 조급해지고 뭔가 그런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조금 느려도 괜찮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0: 아,
1: 곡입니다.
0: 그래요. 예. 라이브석으로 부탁드릴게요. 사실 세상이 진짜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어느 순간 놨어요.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아유, 그냥 뭐, 나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사슴처럼 기대고 살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줄 것 같은 그런 메시지. 자, 느리게 타령 예결 밴드의 음악. 우리 예결 씨가 라이브로 들려주십니다.

0: 느리게 타령 들려드렸습니다.
1: 예, 느리게 타령 예결밴드의 음악이었습니다. 아, 제가 뭐 아주 엄청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음악을 이제 오래 해온 입장에서 이 예결 씨는 진짜 음악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맞나요?
0: 네, 너무 행복해요.
1: 아, 그래요?
0: 노래할 때. 네.
1: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하세요.
0: 네.
1: 그 행복이 노래에 아주 고스란히 배어 있어서 듣는 사람한테도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음악 나갈 때 우리끼리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주변에 좀 요즘 일을 잘 안 풀린다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 있으면 예결밴드 음악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1: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세상에. 뭐 언제 음악할 때 언제 제일 그 행복감을 느끼세요?
0: 일단은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공감을 줄 수 있다고 느꼈을 때 저는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냥 저는 단지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 생각들과 저의 노래로 사람들을 많이 즐겁고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 게 가장
1: 네.
0: 크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받아 이렇게 잘 전달이 돼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시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댓글로 목소리로 행복을 느끼셨다든지 이렇게 예, 즐거움을 느끼셨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그러니까 내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0: 네.
1: 공유할 수 있는 행복
0: 네.
1: 예,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 이 노래 라이브로 들려주시는 동안은 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0: 손이요?
1: 손가락.
0: 아.
1: 네, 손가락이 가늘고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되게 예쁘다고.
0: 아.
1: 뭐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나는 저렇게 하늘하늘한 손을 이런 손짓 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막
0: 아.
1: 그런 얘기도 하는데 원래 손가락이 좀 가늘고 기신 편이네요.
0: 아 그런가요?
1: 그러신 거 아니에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저는 그냥 제 손이 그렇다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또 오늘부터 제 손을 또 예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그 국악이란 장르로 시작을 해서
0: 네.
1: 이런 여러 장르를 갖다 이렇게 접목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0: 네.
1: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던 게 우리가 뭐 보고 이렇게 배울 만한 어떤 그런 다른 참고서 같은 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0: 네.
1: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1: 네, 예.
0: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더 알려지고 더 저희 노래를 많이 듣게 모든 많은 분들이 국악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답답함도 있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처음 표준국악을 접했을 때 느꼈던 나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했던 제 모습들을 지금 잘 네, 담아두고 있는 것 같아서
1: 네.
0: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1: 예. 팬분들이 바라는 것과 또 지금 느끼는 것 그런 걸 또 본인의 얘기로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6곡 들었잖아요. 우리가
0: 네.
1: 7곡째 되면은 아 이제 아 이분의 음악적인 이런 성향을 이제 내가 파악했다. 아 이런 분이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0: 네.
1: 아, 나머지 한 곡은 뭘까? 또 이번에는 어떤 음악일까? 막 이런 게 궁금해질 때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예결 밴드는 7곡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0: 아.
1: 뭔가 무궁무진하게 더 있을 것 같고.
0: 네.

0: 아직 발표하지 않은 어떤 음악에서도 또 어떤 걸 우리한테 들려줄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 또 있을까요?
1: 일단은 안 해본 장르들도 많아서 조금 더, 네, 다양한 장르, 더 다양한 장르들을 들려드리고 싶고, 지금처럼 제가 한해한해 느끼는 제 감정들, 그리고 전하고 싶은 제 마음들을 계속 놓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오래오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예. 밴드로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밴드 활동하다 보면은 어떻게 또 약간 그 예결만의
1: 네.
0: 그 밴드는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1: 네.
0: 그분들을 또 배려하는 그러니까 모든 멤버들이 다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욕심의
1: 네.
0: 한계 그런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아, 나 잠깐 이 밴드 밖에서 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안 들까요?
1: 아직은, 근데 저희가 밴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솔로 앨범도 하고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이제 멤버들이 막 이렇게 하진 않고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드는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0: 아,
1: 네.
0: 그렇구나. 그거는 밴드의 롱런을 위해서도 되게 좋은 행보인 것
1: 네.
0: 같아요. 그래, 오늘 예결밴드 음악으로만 다 채워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럼?
1: 네, 음악으로
0: 오늘
1: 예결밴드.
0: 예결밴드 곡으로만.
1: 아, 제가 그냥 이번에 나온 앨범들도 예결밴드 앨범들이 많고, 또 제가 또 애정하는 곡들은 또 예결밴드 노래더라고요. 예결 솔로 앨범보다는 또 예결밴드 앨범을 좋아하기도 해서, 예, 네, 그래서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예, 그래요. 뭐, 1시간 한 15분 정도가 벌써 휙 지나간 것
1: 네.
0: 같은데, 예. 못다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이제 질문해달라고 적어주신 것도 아직 여러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오늘은 뭐, 요렇게, 예,
1: 네.
0: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1: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서 더 있고 싶은데. 네, 다음번에 또 초대해 주시면 또 못다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1: 네.
0: 맛집 탐방 콘텐츠가 있어요?
1: 네,
0: 아, 이거
1: 맞아요.
0: 유튜브 채널이 일단 두 개예요.
1: 네. 하나는 이제 제 노래하는 채널이 하나 있고,
0: 예.
1: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등골
1: 그래서
0: 먹으러?
1: 등골이나 뭐 곱창 먹거나 이런 맛집 같은데
0: 예.
1: 다니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습니다.
0: 그 채널의 이름이 뭐예요?
1: 그 채널 이름은 결저씨 로드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0: 결저씨?
1: 제가 아저씨 입맛이어가지고
0: 네.
1: 제 이름이 예결이잖아요. 그래서
0: 예.
1: 결과 아저씨를 합쳐서 결저씨로드, 최자로드처럼 결저씨로드 이렇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0: 야, 좀 이게 참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한데 요게 좀더 땡기네. 일단 요거부터 찾아보고 나중에 이제 음악 콘텐츠 또 찾아보고 그렇게 될것 같은데. 네, 어떤 곳에 찾아가서 어떤 음악을 드시고 또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지 그 확인해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오늘 끝곡은 뭘 들으면 좋을까요?
1: 끝곡은요, 국악곡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 저희 예결밴드가 처음으로 국악이 아닌 곡을 작년에 발매했어요.
0: 네.
1: 새해라는 곡이고요. 정말 솔직담백하게 제 감정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처음이지만 그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그냥 매일 똑같이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뿌연 하늘 속을 열심히 어딘지 모르게 열심히 날아가는 새처럼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0: 새처럼, 예, 새처럼 살아보자. 우리 예결 씨, 제가 듣기로 올해로 데뷔 8년 차라고
1: 네.
0: 하는데, 예, 진짜.
1: 그렇게나 됐네요.
0: 아직 8살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새처럼, 진짜 말씀해 주신 새처럼 헐헐, 예, 날아가시길 바라며. 9월에는 공연도 앞두고 계시고,
1: 네, 맞습니다. 9월에는요,
0: 예.
1: 대전 혹시 계신 분들 보러 오셔요.
0: 대전에,
1: 네,
0: 예.
1: 대전 국악방송과 함께하는 이용로 미술제가 9월 12일 날 있고요.
0: 네.
1: 그다음 바로 다음 날, 9월 13일 날, 노원 세계 맥주 페스티벌에서 또 저희 예결밴드 만날 수 있습니다.
0: 아이고, 예, 막 너무 바쁘게 다니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1: 네.
0: 예, 등골이 잘 빼먹으시고.
1: 네, 알겠습니다.
0: 앞으로 등골만 남으면 예결 씨 생각날 것
1: 네,
0: 같아.
1: 제가 먹겠습니다. 열심히 먹고
0: 네.
1: 있겠습니다.
0: 예결 밴드의 새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예결 씨와는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1: 너무
0: 고맙습니다.

예결밴드 새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오은영 씨의 북촌로 12길 도착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청해 주신 분들이 오늘 많으시네요. 1035님, 4740님, 그리고 8066님도 꼭 듣고 싶다고 굉장히 많이 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순수앤님께서 야간 근무하다 서류 정리할 거 남겨놓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이른 밤 오려고요 하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 뭐 서류 정리는 내일 하시죠 뭐. 그렇죠? 예, 내일이란 게 왜 있겠어요? 오늘 할 일 내일 다시 하라고 있는 거겠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막 이런 얘기 어렸을 때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는데 그럼 언제로 미뤄? 모레로 미뤄? 내일이 괜히 있나? 어디가님, 오늘은 길 가며 덥길래 부채질을 하며 걸어갔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시던 할머니께서 저한테 젊으면 더운 것도 덜 더워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보시기에는 제가 젊은이였나 봐요. 오늘만큼은 젊은이로 걸었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젊은 거? 뭐 크고 작은 거 뭐 젊고 늙고 이런 건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뭐 다 젊어 보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젊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일의 나와 비교를 하라고 하죠. 예, 내일의 나와 비하면 오늘 내가 하루 젊잖아요. 더 넓게 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에게 남은 이 시간들 중에 오늘이 바로 지금이 제일 젊은 때니까 지금 젊을 때 누릴 거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누려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디가님 충분히 젊으십니다. 제가 어디가님 아직 제대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젊으십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배단 말이, 기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이런 옛 시조가 있죠. 요즘 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거짓말, 이미 날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겠다는 말은 더더욱 거짓말, 나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은 어느 꿈에 본단 말인가. 자, 이 시조는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김상룡이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김상룡은 병자호란 때 원손을 호위해서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요. 강화도가 함락되자 그만 자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에 이렇게 뚜렷한 행적을 남긴 인물인데 더없이 애절하고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남겼네요. 그 시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죠, 여러분. 영화 헤어화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바로 그 곡, 헤어화 OST 중에서 사랑 거짓말이, 한효주가 부릅니다.

정가라는 것이 이렇게 참 단아하면서도 평온한 느낌을 주는구나 싶어요. 이 노래 원곡은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가 2014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소울지기는 정가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팀이죠. 전통 가곡을 새롭게 편곡하고 옛 시조에 새로운 곡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서양 악기 연주에 맞춰서 또는 또 아카펠라로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중 한 곡이 영화를 통해서 또다시 알려지게 된 거죠. 배우 한효주 씨가 부른 사랑 거짓말이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5300님, 꿈에서 만나요는 거짓말이었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랑은 참 어려워요. 빵빵 권쌤님, 사랑은 거짓말 맞아요. 진짜 사랑을 찾아가야 할지 말지. 응? 진짜 사랑은 있는 건지. 아니, 아까 권쌤님 그두 자제분이 글도 올려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돼요! 이문세 씨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이문세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같이 들었습니다. 2120님께서 쭌디 99세 할머니 기억하세요? 그럼요. 예. 고관절 수술하신다고 걱정한 게 벌써 1년 전이더라고요. 시간 참 빠르죠? 아, 이은밤 식구들 응원으로 잘 회복하시고 너무 잘 생활하고 계세요. 공개방송 언제 하세요? 저희 100세 할머님 가실 수 있다면 이번에 꼭 모시고 가고 싶은데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 잊지 않으셨죠? 예, 하나도 잊지 않고 잘 다 기억합니다. 아, 예, 고관절 수술이 특히 어르신들께 보통 예,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회복 잘하시고 생활 잘하고 계시다니. 아, 제가 그 우리 할머니 저 100세 찍으시면 제가 선물 드린다고 생신이 언제신지 좀 미리 꼭 연락 주십시오. 예, 우리 할머니 100세 생신을 우리 다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아이고 너무 감사한 사연이었습니다. 6367님 아까 그 7월 칠성날이라고 문자 주셨었던 것 같은데 비가 안 온다고요. 그러게요. 아예 하나도 안 오고 지나가면 좀 섭섭한가? 그래서 이 노래 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라는 가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자, 1년에 한 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도 있는데 우리는 뭐 일주일에 다섯 번씩 만나는 사이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 물러갔다가 22시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2시간 꽉 채워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네요.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청나라 시인 도제는 난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머물게 하지 아니하니 홍안이 어느덧 저절로 늙었구나. 어느 날에 소상강가로 돌아가 그대와 더불어 옛정을 다시 나눌 손가.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시 속 그대는 바로 난을 의인화한 건데요. 사철 변치 않는 품이 있는 자태, 푸르면서 우아한 곡선을 연출하는 잎의 멋, 그윽한 꽃향기,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멋이 복합돼서 난의 기품을 더해줍니다. 오늘 산책길은 난향 풍기는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가고 없네.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이라 망정, 자로 베게 하여라.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왔던 님이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입니다.

난향 말리, 난향이 말리를 간다는 말이죠. 난초의 향이 좋아 멀리 풍겨나간다는 의미인데요. 고결한 인품의 향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죠.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가고 없네.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바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이라 망정 자로 베게 하여라. 중장에 탐탐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바리고 어디 간고 바로 애틋하다는 말입니다. 애틋하게 사랑하던 님 나를 버려두고 어디에 갔나 이런 뜻이고요. 종장에서 꿈속이 허사이라 망정 자로 베게 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로라는 말은 자주란 뜻이죠. 꿈속 일이 헛될 망정 자주 보이게 하여라. 이런 내용의 시조시를 우조평거선율에 얹어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왔든 님이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창가곡의 우조에서 이수대엽과 중거평거 이 세 곡을 잘 부르면 여창가곡 우조는 아주 잘한다 이런 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난향 말리, 난향이 말리를 간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향이 워낙 좋아서 멀리까지 풍겨나간다는 건데요. 물론 실제 향이 말리 거리까지 풍겨나갈 수는 없겠죠. 사람의 고결한 품격이 다른 이들에게 은은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리를 가는 건 문제가 없겠죠. 예로부터 난은 사군자의 하나로 칭송을 받았는데요. 여러 시인들이 난을 노래한 작품이 많습니다. 시인 황산곡은 난에는 군자의 자세가 있으며 사대부의 기계가 있다라고 난을 군자와 사대부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행실이 올바르고 인격이 높고 학덕이 뛰어난 이를 말하죠. 난은 자주 피지 않고요. 아주 오랜만에 귀한 꽃을 피워냅니다. 이 난을 보면 기품 있고 곧은 사람을 보는 듯해서 보기만 해도 마음 정갈해지는데요. 오늘 산책길은 그윽한 난향을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송조은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태평지곡 준비했습니다. 평조의상을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압축해서 짧게 연주한 음악입니다. 이건회의 피리,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평조회상 아명으로 취태평지곡의 여러 곡을 압축해서 연주한 음악이었죠. 이건회의 피리,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에 있었던 이건회 피리 독주회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시조 한 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시조는 우리 국민 시조라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모든 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조일 듯합니다. 16세기 인물로서 문장과 서예에 능했던 인물 양사원이 지은 시조신데요.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산이라서 꾸준히 오르면 오를 수 있지만 사람이 오르지도 않고서 산이 너무 높다 한다 하는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면 못할 일이 없겠죠. 이런 시조십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묘만 높다 하더라. 평시조 태산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왜만 높다 하더라. 평시조 태산이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했던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처용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처용무는 신라 헌강왕 때부터 전래되는 처용설화에서 유래된 작품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사람들이 처용이를 즐겼다 하는 기록이 보이는데요. 당시 민간에서도 역신을 쫓는 벽사의 의미를 지닌 처용가가 불렸습니다. 이것이 무용으로 만들어져서 궁중정제가 됐고요. 이런 전통이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1인 춤이었지만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오방처용이 추는 춤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처용무 반주음악에는 여러 곡들이 연주되는데요. 우선 수제천을 첫 곡으로 들을 수 있고요. 창사로서 신라성대 소성대사, 그리고 향당교주,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사면도들이, 그리고 반년불, 후대창사로서 산하천리국사, 끝곡 웃도들이까지 연주됩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이동규의 창사,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이흥구의 장구, 이거희의 박, 고명진의 좌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처형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동규의 장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검고산조의 양대산맥의 하나인 신쾌동류 검고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쾌동류 검고산조는 스승 백낙준의 산조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자신의 가락을 얹어 완성했습니다. 한갑등류에 비할 때 신쾌동 명인 자신의 가락이 더 많이 포함된 음악이고요. 스승의 가락에 없는 휘모리를 더했습니다. 이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모리는 검고풍류의 양청도드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이어지는 신쾌동류 검고 짧은 산조를 오경자의 검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언몰이, 자진몰이, 휘몰이로 이어진 신쾌동류 검은고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오경자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김세종제 춘향가 중에 이별갑니다. 이 둘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깊은 정이 들었죠. 이도령이 부친이 내직으로 서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마지못해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이별 장면입니다. 김세종제의 이별가는 여타 이별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나간 걸로 돼 있지만 김세종제에서는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나가지 않고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육방관속이 그곳에 모두 있는데 체면이 있는 춘향이가 오리정에서 퍼버리고 울 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상 우에 자리를 펴고 술상 차려 내어놓으며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왕에 가실 테면 술이나 한잔 잡수시오 하고 진양조로 노래를 하고 정표도 교환하는데요. 이도령은 대모석경 즉 거울을 줬고요. 춘향이는 옥지환을 줍니다. 김세종제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 듣겠습니다. 장서윤의 소리 이

0: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여 준양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고 허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양시의 육방 관속이 오리정에 가늘어 있는디 체면 있는 준양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오리정 삼로 내거리길에 퍼버리고 앉아 울 리가 있겠느냐. 꼼짝 달싹도 못하고 담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완사.

부단자 놀 부.

젖 올리면서 엿소 도련님 치환 봐도 여자 명심 불망 치환 빛과 같은지라 수백

떠나시며 도련님 찾잡기로 먼저 떠나셨다 아래 웃고 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랑 하는 것은 다 잘 거라 다 잘 간다 이거.

지어들어 챌릴 두엉 차 돌려서니 기호같이 가는 말이

김세종째 춘향가 중에 이별가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소리,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천 명인의 구음을 들을 수 있는 음악 오랜만에 골랐는데요. 장구 없이 구음으로 듣는 무장고 풀이입니다. 박병천의 구음 다스름이란 음반에 수록된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박병천의 구음과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명불허전이죠. 언제 들어도 감흥이 있는 음악, 망자와 산자를 위한 음악, 무장고풀이 들으셨는데요. 박병찬의 구음과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명인이 62살 때에 녹음된 음악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서도민요 연평도 난봉가 듣겠습니다. 연평도 난봉가는 나나니 타령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후렴구가 나나나나 산이로구나 아니 놀고 뭘 할 소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목으로도 통합니다. 신정의 오봉녀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연평도 난봉가 듣겠습니다.

우리 집 새 서방 재간이 좋아서 개딱지 타고서 낚시질 간다네. 이런 노랫말이 나왔는데요. 우리 민요의 세계가 이 정도입니다. 해학이 넘치는 노랫말이죠. 새 서방에 대한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 만났습니다. 서도민요 연평도 난봉가 들으셨는데요. 신정의 오봉녀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비나리 골랐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장인 삼촌 복채살 동네 방네 불안살 이웃지간에 회살살이오 도정난이는 식물살 흙을 달아 토살이오 돌 달아서 속살인데 산당 목재살 죽은 나무는 동토살 산에 오르니 산

쌀이오 안방 상칸 접었더니 이벽 저벽에 벽파살 내외지간 공방살 애기는 내는 삼신살 화대 밑에 동아살 일책살을 휘모로다 금일 정성대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그 마음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이었죠.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평시조 태산이를 들으면서 묵묵히 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꾸준하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하는 이치, 잘 알고 있지만 우린 태산이 너무 높아 오르기 힘들다 하고 미리 포기하기도 합니다. 양사원은 이 시조시를 통해서 그 묵묵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산책길에서도 꾸준히 앞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새겨봅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슬픈가 말도 없이 흘러가는 저 구름이 아리비오라

그냥 사랑도 달버리고 어느 나절을 버렸으니 어둠으로 갈 것인가 태산을 담

번딱한 날 말이 없네. 중천에 저달리마 이내 모습을 미쳐다오.

씨, 세상사가 까다로워. 사창 볼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예의 지방이라. 십시을 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야도 효도를 일삼으니 무슨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요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용이 나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있었으니 아마도 일종 여기는 어찌할 수 없는 법이었다. 중년에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흥보는 아우요 놀보는 형이라. 사람마다 오장이 육본디 놀보는 오장이 칠보여. 어찌여 칠본고 허니 왼편 갈비 밑에가 장기 궁짝만하게 심부름꾼 하나가 딱 붙어 있어.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낸 양으로 날마당 집에 들어앉아 심술을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하고 오구방에다 집어를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을 툭 박고 길 가는 과객 양반 재고를 듣기 붙들었다.

도적 의연 보면은 침도적 진양반 보면은 관어를 찍고 다 큰큰에게 겁달 수절과 문은 보암잡 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 동누는 놈 주자는 치고 제주병에 고줌 싸고 소주병 비상도 고세망근 변작근 고세가 보면은 땀째 뛰고 관진병에는 내켜 곱사둥이는 저집아 놓고 봉사는 똥치르고 예배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호박 놓고 공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의 심사가 이래.

말이냐? 이놈이 상방도 모르고 오른도 몰라노니 어째 형제 융진할리가 있겠느냐? 하루나 놀부가 심술이 나서 비오는 날 와르성 몰래요. 내일 뭐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반인 구랭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허여 자기 새끼만 뒤야지 이물듯 퍼나듯 하고 날만 못 살게 군이 보시러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이놈 나가 살아봐.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잔소리 말고 나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속지에 쫄려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어느 영이라 거여거면 어느 말씀이라고 한다겠소. 자식들을 챙겨보오.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치고 놀부아퍼가 늘어서서

언니야, 잘 가거라. 흥보신세 볼짝시면 울며 불며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은 안 니건데 것이 다툼 없이 평생을 호의 것이

입고 나무 세상 분별을 내가 모르더니만은 흥보로 무신세가 일조에 예리들 초를 귀신인들 알겠느냐 여보게 마누라

가자. 이론 산이강 효인이 삼포조 사법성이 도방의가 사작은 깊이 이랬는데 아찌고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사작은

윤현돈 복덕천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심할죠. 철모로는 자식도론 음식 노래로 부모를 조론한 뒤 떡 달라 난 놈, 밥 달라 난 놈, 엿을 사달라 난 놈, 각심으로 초를 쪄고 흥복한 아들이 난지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째 요새 고등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있어.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을 해라 보자. 나는 배워본 것이 제일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 오고 나를 장가 좀 보내줘.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

홍보가 들어오미 여보 마누라. 그 없는 삶에 맨날 눈을 맞자니 뭔 재수가 있겠소? 내 읍내 좀 갔다 올다요. 읍내는 뭐하러 가실라요? 환자 맡은 호방 한대 환자 서민에 얻어야 어린 것들을 구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될 테니 가지 마오. 아 누가 믿고 가나? 사고 일생이지. 근데 갓 좀 내오. 가슴 어디다 두었소? 아 굴뚝새 두었지. 안 예보 가슴에 굴뚝새 두었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

집이 곡상시에 쓰던 백리가시 단단하다고 하야 끓이며 그 시절 쓰려고 굴뚝새 두었네. 근데 도복 좀 내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어? 아, 장 안에 두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뭔 장이 있단 말이오. 그 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니란 말인가? 어.

그걸 조대로를 들고 또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국 종이여 고픈 배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 곱들 조대로를 들고 또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걸음으로 으씩 피식이 들어간다. 아 이러고 들어가다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 되었을 망정 반란박과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허기를 하나 존경을 하나 아서라 말은 허되 그선 짓지 말고 그냥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 없구나. 흥보가 지청을 들어서니 호방이 문을 열고 박성은 오시었소? 어찌 오시었소? 양도가 부족하여 환장스만 구워주면 가을에 착실히 갖다 갚을 터이니까 호방 생각한 거 어떨런지. 박성은 그리 말고 품 하나 팔아볼라요? 돈 생긴 품 같으면 팔고 말고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 성냥씩 성냥으로 꼽아놓은 돈이요 마사까지 다녀 제재했으니 그품 하나 바라보 매마지로 가는 놈이 말타고 할 것도 없고 정강말로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단량은 나를 내어 초자 저하전 거동을 보아라 괜문을 덜컹 열고 돈 단량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남은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부신한 건 돈 받고 또 있더냐. 돈, 돈, 돈, 돈 받아 돈.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분어치를 사서 먹고

나. 얼씨구나 돈 봐라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며 우르르르 쫓아 나와 응접하는 게 도리골치.

행산군의 술래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를 찍어를 가진 돈 부귀공묘 이 붙은 돈 이놈의

여보가 들어오미 여보 마누라 이 돈 가지고 쌀 파로 고기 사서 육조를 누그룸하게 열한 통만 쓰소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먹여 놓으니 앉은 자리에 식구쟁이나 고자백에 잠을 자는 뒤 중 말국이 코끝에서 소주 후주 내리듯 댕강댕강 흐었다 이 틈을 타도 막내 할맹길 왔지 아이고 여보 영감 이 돈이 웬 돈이요 이 돈 속 좀 합시다 이 돈 속 알면 큰 일일 돈이요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혀 배녀길을 가게 되었는디 내가 대신 가서 곤장 열들 맞으면 싹준을 준다게 이 돈을 가지고 왔네 그러니 아무 누슬 했니 말소 옆집 꾀셉이라는 게 알면 영락없이 받등그레 것이 없네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영감 중은 가장 매품 바로 먹고 산단 말은

죽살일까? 제발 독분에 가지 마오. 팬영정문 곤장 한 대를 맞고 풀면 종신골병이 된답디다.

이놈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개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님 배년가십니까? 오냐 배년간다. 아버님 배년가 때 오실 때냐 담배 때나 사다 주시오. 에이 나쁜 놈 같으니 또한 놈이 난이며 아버지 나는 그 취재는 먹 사다 주오. 취재는 뭐다게 아버님 재산하면서 고생하니 노름에 돈 많이 벌어 올라요. 흥복 큰아들이 난이며 아이고 아버지 이 자식은 너는 또 왜 불러? 아버님 배년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주오. 각시는 뭐다게 아버님 재산 없어 날 못 여우니 다리고 막걸리 장사할라요. 아침 밥을 지어 먹고 배념기를 나리고 간다. 허유 나려를 가면 신세자탄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영화로 잘 사는디

있다는 노이허요. 이 지경이 웬일이냐. 배니용 꼴을 당도요. 지어라 보느냐 대단이요. 나려 고보보니 속정 배로구나 심산맹호. 우리 용 같은 농자 부친

박응보는 수던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있구나. 방울이 떨렁 사리에 야단났지. 흥보가 산문공기를 들여다보니 죄인들이 볼기를 막거나 흥보 수단 마음에 저 사람들도 자기 문양으로 돈 벌러 온 줄 알고 남은지와 돈 실컷 번다. 나도 볼가가 없죠 볼까? 산문관에서 볼가가 없죠 노니 사령한상에 나오더니 허 변형 배판지 후에 보는 본놈이 생겼구나. 아니 당신 박시영은 아니요? 알아맞았구만. 당신 고라쏘 골다니 계란이고 이제 사람이구나. 아까 박시영 대신이라 하고 와서 곤장 열대 맞고 돈 서른냥 갖고 벌썩 왔소. 흥보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척이나 되고 기운 좋습디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젯밤 우리 마누리가 가지요 못 가지요 밤새도록 울더니 옆집 개새비란 놈이 발등거리 허였구나. 번손에들 그리헌다. 나는 가네 이호 나는 가네 소번이나 평안이어서 내 집이라 들어가면

하면 밥에 조마구고 달랬는디 돈이겠어 흙이야 마르러지 그렁저렁 당도하니 흥보 마누레가 막내를 받아안고 흥보 운한 것을 바라보며 우지 마라 너희 아버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온다 흥보가 당도코날 여보 영감 얼마나 맞았어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마라 요망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더니 그것이 맞은데야 옆집 남부도 못 벌고 매한 개를 맞았으면 인사 불쌍 쉬어드리요.

아이고. 얼 시골 시골 시골 시고 흥보도 적을 때 주말 한번 적었다. 여보 영감 이러지 말고 걷는 마 시수님 댁에 건너가서 죽게 된 자식 사정을 여쭈어 놓으면 다소관 전국관 줄 것이니 건너가 보실라요네. 내가 만일에 건너갔다가 쌀을 주면 좋지만은 버리지 못해.

그러나 아이고 여보 영가 없는 삶에 벌이라도 많이 만지면 좋지요. 이 사람아 먹는 보리 말고 몽둥이 보리 말이여. 형제 윤주가 있으면 그럴 리가 없으니 건너가 보시오. 흥보가 지장을 차리고 저희 형님 댁을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지리를 볼짝시며 절대 떨어진 운팔이 머릿줄 종 종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혼망근 밥풀고 앉아 종이당 둘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혼 도포 실뒤로 종 종이여고 분배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 곱들 조대를 들고 또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서리 아침 찬바람 매여 걸음쳐 손을 불며 이리저리 건너간다. 이러고 건너가다가 놀부하인 마당쇠를 만났겠다. 아니 서방님 어쩐 일이시오? 오, 너 마당쇠 잘 있었으면 요새 큰 서방님 성질 어찌 되셨느냐? 아이고 말씀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집에 계실 적에는 재앙을 모시며 호구를 시키더니 서방님이 가신 후로 그냥 대전으로 바칩니다. 접시에다 팽이 위라 재 위라 빼지를 써붙이니 이 퉁에 들어가시면 매만 시큰 맞고 갈 것이니 도로 집으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형님을 많이 뵙고 관대서야 인사 도리게 아니지 않느냐. 성큼성큼 놀고 사랑아플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던지 형님 소인은 무난이요. 예, 그 성씨가 누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흥보동생을 모르시오. 여보시오, 나는 5대째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은 될 줄로 두손 합장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불쌍한 동생을 살려줘.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점도록 그지어 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드러 미쿤문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쳐 있사오니 인명은 제천이라

할일 없이 죽게 가더니 형님 덕태그 살구이다. 표가 되거든 한숨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돈이 되거든 단양만 주옵시고 그 도저도 정초기가 싫거든 이맹이나 쌀이기나

나여서 못 살겠소. 저는

있습니다. 제발 독분어 살려줘.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하던 참에 잘 왔다 이놈. 예, 마당쇠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조막 끝에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깨 하려고 치는 근복이 있느니라. 예, 가지고 나오느라 이런 놈은 그저 복날 개 잡듯 잡아주는 것이오. 에이.

살기요 못 살기도 니 팔자 웃고 벗고 내 모른다 뱃섬 조자 헌들 마당에 두지 아래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두지 헐며 전관 조자 헌들 전용바 금괴 아래 가득가득 환호를 지어 떼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갯돈 헐며 지행이 주자 헌들 고진방 구디 안에 때 돼야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독궁이며 싸래기 주자 헌들 한개백기 수백마리 턱턱오고 꼬꼬우니 너 주자고 닭궁이랴 공둥이를 드러내고 대기놈 강도놈 좁은 거 벼락치듯 강차 싸움에 개집지듯 탐이 골 찌구랭이 치던 낙낙차 아이고 막 터졌소 이놈 후닥닥 아이고 다리 부러쳤소 형님 흥보가 개가 몇 키요 웅동

된 문을 걸어놓으니 딸도 대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는디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살려줘 아이고 형수씨 날 좀 살려줘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기집이라도 후에 정국관에 줬으면 좋으련만은 놀보 기집은 놀보보다 심술포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복을 들고 중문에 딱 섰다가 아니 여보 아재비암이고 동해비암이고 세상에 귀찮은 나 죽겠소. 은진 나한테 증오 갖다 맡겼던가 아나 밥 아나 쌀 아나 돈

톡 꺼진 난든 여보 성수 씨 여보 여보 아주머니 성수

왔소. 나를 이리 치지 말고 살지 총지 능지르.

별! 별!

부모님을 배우는 날은 세기 세원경을 아르련 만원. 어이, 아이고, 못 죽는 거.

마누라가 밖을 나와 보니 걷는 살 비틀길에서 짝지고 쩔뚝쩔뚝 오는 모양이 돈과 쌀 많이 가중도 더거날 흥부가 당도코 날 여보 영감 얼마나 얻었소? 어디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말어. 또 맞았어, 또 맞어. 그런 것이 아니라 형님 댁으로 건너갔더니 형님 양주무지 정관이 많이 줘 가지고 오다가 요 놈의 강정 모퉁이 도둑놈 나와 싹 다 뺏어 가고 내 말 실컷 맞았네.

저러는데도 내가 요 답이 내는 사연 줘요.

중한 가장 못 먹이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겠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요. 밖으로 우르르르르르 뛰어나가 석가래에 목을 메고

그러니 자식들도 모두 설리운다. 이리 한참 설리울죠? 그때여 흥보를 살리려고 도성이 내려오는데 중나려 온다. 중하나 나려 온다.

공 짓고 나면 이래게 동냥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보지 마오. 밖 거중에 왔으니 꾸질 헐마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식생활 평가 지수가 100점 만점 가운데 평균 58.6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을 자주 거르는 20대와 30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7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식생활 점수는 66.1점으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니어들에겐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우유나 유제품 섭취는 부족하다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아침을 잊지 않고 제때 챙겨 먹는 정직한 습관을 우리 어르신들이 훌륭히 지켜내고 계신 건데요. 이른 아침 따뜻한 밥 한 숟가락으로 정성스레 하루를 시작하는 일,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일을 넘어 내 몸을 가만히 보살피고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단단한 의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을 아끼면서 건강하게 하루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단가 조어 환주입니다. 가야금 병창의 나승희 전해옥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단가 조어 환주였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나승희 전해옥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성인들의 식습관 점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식을 좀 더 살펴보니 연령대를 불문하고 잡곡이나 생과일, 우유나 유제품을 챙겨 먹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지켜주는 단백질 식품이나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이 꼭 필요한데요. 거창한 보약이나 특별한 음식을 차려내지 않더라도 매일 접하는 밥상에서 잡곡 한 주먹 더 얹고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는 소소한 관심이 내 몸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다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야. 그렇죠?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건데 혹시 뭔가에 너무 열중하느라 끼니를 건너뛰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식사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순서 소개해드리죠.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 건강정보 짚어드리는 건강 더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함께 하겠고요. 이어지는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향당 교주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황규일 외 여러분입니다.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온전한 전승을 위해 오랜 시간 기록해온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가운데 보물 같은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새음원 시리즈 강기론의 적벽과 눈대목 앨범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대목인 동남풍 비는 대목을 골랐습니다. 적벽가는 소리꾼들 사이에서 소리하기가 참 되고 팍팍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부르기 까다로운 바탕으로 꼽히는데요. 영웅들의 호쾌한 기상과 전쟁을 다루다 보니 음색이 당당하고 진중한 우조 성음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눈대목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판소리 한바탕 가운데 이야기가 가장 도드라지고 음악적 완성도가 뛰어난 하이라이트 대목을 뜻합니다. 오늘 들으실 동남풍 비는 대목은 오나라로 건너간 제갈공명이 조조의 대군을 불러치기 위해서 남병산 칠성단에 올라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동남풍을 간절히 빌어 얻어내는 대목입니다. 강독은 성창순, 김일구, 김영자, 전인삼, 명창으로 이어지는 굵직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품어낸 강기론 소리꾼이 박봉술제 적벽가 특유의 선이 굵고 웅장한 가락을 탁 트인 성음으로 거침없이 풀어냅니다. 강기론의 소리와 전준호의 북반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박봉술제 적벽가 중 동남풍 비는 대목입니다.
1: 조조 연습을 관망하고 마음이 대이하야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이여짜오되 만일 불로 처울진된 그는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듣고 대답하되 내 의지는 북에 있고 저 의지는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면 저 의지니 먼저 탈 것이니 이는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 수륙군을 정돈하여 싸움을 개척할지 그때요 오나라 조연은 진세로를 가만히 살펴보니 광풍이 울게 하여 초체 광기론 강중에 떨어지고 진기 빠른 주유 변상치고 오가니 화공할 진조로 돼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 우기하야 한 소리 크게 고 토요일 기세기.

추유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일지를 못할 적에 콩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추유의 병을 볼제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인지라. 양은 서늘한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추유 질색하야 아무 대답을 아니하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 추유를 주니 추유 받아본 즉어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의용화공하고 만사구비어나 흠 동남풍이라. 추유 보고 탐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조아온 뒤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내 할 일 다 한 후에 천이야 어찌 아오리까마는 500장졸만병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주유가 반겨 듣고 500장졸을 영솔 120 총군은 기잡고

은 기풍 삼일을 허랴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암병 사로를 나가 지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붉은 흙을 군사로 취용하여 삼층단을 또 비싸니 방원은 24장이요 매일 신고 삼청 합판이 고척이로다 하길 정이시 팔수 각 새끼를 꽂았다 동방 칠면 정기에는 교룡낙 도표로다 표창용 지용하야 동방 정기를 세우고 북방 칠면 흑기에는 해유복세견저유로다 사견무지시하야 북방 흑기를 세우고 서방 칠면 백기에는 낭구지게 오후원이라 겁에 고지위하야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 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마독 서인이라 성주작지상하야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1층 종류에는 황실 대기를 세운 쓰대하던 낙사길이 발괴 64

당일 증용사인 가진 속발관대하고 허문낙 도봉이와 박대주의 방군을 입히고 전자의 비리나야 소집 장탄하고 간첩상의 용다귀 목 이벽 풍신하고 전후 이비린 최칠성호대 이벽 풍세고고 부자 이비린 봉 보금하고 후후 이비린 봉양로 하야 단하의 24인은 각각 증계보검 대극장 장왕 500월과 주변 조독을 가져 화요 사면하라 자세히 공명은 목욕체계정의하고 정조단 말신년 맹호단상의를어서 노소구손을 잡고 여보 자경예 자경은 진중에 내려가 동근의 조병함을 도대 만일 내가 비는 바 응함이 없더라도 내 함을 두지

보석을 보낸 후 수단장 조르게 엄속 해경으로 내풀어 전이 방위하며 풀어 실근하는 어며 풀어 교도 접이

0: 몰라.
1: 강기론의 소리로 박봉술제 적벽가 가운데 동남풍 비는 대목 듣고 오셨습니다. 박봉술제 적벽가는 선이 굵고 예리한 가락이 많아 공략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히 엄두를 내기 힘든 소리라고 하는데요. 스승들의 소리를 묵묵히 갈고 닦아 단단하고도 진중하게 자기만의 논대목을 완성해낸 젊은 명창의 기기가 느껴졌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황해도 길군악입니다. 연주의 김영택 외 여러분입니다.

황해도 길군 악이었습니다. 연주의 김영택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싱크대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퀴퀴한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깨끗한데 냄새는 계속 나고 그러다가 결국 배수구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습한 여름철에는 배수관 안쪽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의 수분까지 더해지면서 세균이 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싱크대는 우리가 먹을 음식을 씻고 손질하는 곳

만큼 배수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주방 위생을 지키는 건강 관리라 볼 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재료로 배수구를 청소할 때 많이 쓰는 것이 베이킹소다와 식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으면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와 청소가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성질이 중화되면서 기대만큼의 세척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배수구에 베이킹소다를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넣고 여기에 주방 세제를 조금 둘러준 뒤 약 5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베이킹소다는 붙어있는 찌꺼기를 느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주방세제는 기름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다음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 오염물을 한번 씻어내고 이후 식초를 한 컵 정도 부은 뒤 몇 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식초는 냄새를 줄이고 배수관 안쪽에 생긴 미네랄 찌꺼기를 녹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을 충분히 흘려보내 남은 찌꺼기와 식초를 씻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배수구에 찌꺼기가 쌓이고 또 냄새가 나는 것을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싱크대가 구리나 황동 배관이라면 식초 같은 산성 성분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건 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배수구가 심하게 막혔다면 강한 세정제를 반복해서 붓기보다 막힌 원인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배관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주방 위생은 눈에 보이는 조리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물과 물이 매일 지나가는 배수구 안쪽까지 깨끗해야만 주방 전체도 한결 산뜻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이런 작은 관리가 우리의 건강과도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아쟁 시나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쟁 연주의 이태백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아쟁 시나위 듣고 오셨습니다. 아쟁 연주의 이태백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서울 서울굿 마누라 거리입니다. 소리의 김혜란, 이춘희입니다.

0: 아시라. 예. 천하 장군 마누라, 치아 장군 마누라 수위에서. 예. 상사는 동물산에 최영 장군이라 하시리. 예. 황해도라 평산에 신장군이 많으시랴.
1: 예, 옳습니다.
0: 상국은 충실에 임장군 아니시랴. 처우장성 후보 오시니 무수나 정성이냐, 전신맞이 정성이냐, 시절이 어수선하니 안가 태평하게 도와주마.
1: 네, 도와주세요.
0: 나라가 태평하고 국태민을 하라는 정성이 아니시랴.
1: 네, 옳습니다.
0: 제주로 한라산 여하장군 마누라 수위에서 소소한 정성을 태상같이 받들어서 내가 상당히 펴두

1부 마무리 곡 서울 서울굿 마누라 거리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혜란, 이춘희였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소식 전해드리고요.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우리 소리의 길을 걸어온 한 소리꾼의 무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리꾼 김영우 씨가 데뷔 30주년을 맞아 특별 공연을 엽니다. 공연 제목은 김영우 30주년 나는 소리꾼입니다 인데요. 오는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관객과 만납니다. 김영우는 1996년 첫 음반 지게소리 이후 민요를 중심에 두고 참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온 소리꾼입니다. 경기민요와 서도민요, 남도민요, 정가와 무악까지 폭넓게 익혔고 지난 30년 동안 전통의 뿌리를 놓지 않으면서도 밴드 음악, 국악 연주,

곡물과 함께 오늘의 감각으로 민요를 전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가 오랫동안 불러온 노래들을 지금의 목소리로 다시 들려주는 자리인데요. 공연은 남도 들노래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시선 뱃노래, 서도 앵마기 같은 곡들이 이어지다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들일과 뱃일 속에서 부르던 노동요, 또 액을 막고 안녕을 비는 소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흥을 나누던 민요까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태어난 노래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박예리 씨와 서도소리 박초연 씨가 특별 출연하는데요. 이지연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저녁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김용우 30주년 나는 소리꾼입니다. 우리 소리의 깊이와 오늘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너무 보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 직접 관람하시기 어려운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8월 22일 토요일 낮 12시 10분 KBS 1TV 국악 한마당을 통해 김용우 씨의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연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방송으로 먼저 그 소리를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지게소리입니다. 노래의 김용우입니다.

지게 소리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김영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공래 소리로 진도 질꼬내기 듣겠습니다. 진도의 토속민요를 대표했던 조공래 명창은요. 좀 전에 노래를 들려드린 김용우에게도 큰 영향을 준 스승입니다. 김용우가 직접 진도를 찾아 소리를 배우며 우리 민요의 깊은 맛을 익혔던 분인데요. 조공래 명창의 소리로 진도 질꼬내기 들려드립니다.

조공래의 소리였습니다. 진도 질꺼내기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수련의 해금 연주로 듣습니다. 3. 소유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멀쩡하고 나는 팔이고 다리고 여기저기 모기에게 물려있는 참 억울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피가 달아서 그래. 응? 모기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간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맞습니다. 모기는 사람을 가려서 찾아갑니다. 미국 록펠러 대학교 연구진이 이걸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실험했는데요. 사람들에게 팔에 나일론 천을 착용하게 해서 각자의 피부 냄새가 배게 한 다음 모기에게 두 사람의 냄새를 동시에 맡게 하고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기에게 이상형 월드컵을 시킨 거죠. 그런데 차이가 생각보다 상당했습니다. 특히 모기에게 인기가 높았던 한 참가자는 가장 인기가 없었던 참가자보다 실험에서요 무려 100배가량 더 강하게 모기를 끌어당겼습니다. 이쯤 되면 모기에게는 뭐 거의 유명인이죠. 그렇죠? 긴 시간을 두고 관찰해도 모기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은 계속 인기가 많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그런 사람들의 피부 성분을 분석해 보니 차이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것이 카복실산이라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지방 성분과 만나면서 사람마다 특유의 체취를 만들어내는데요. 사람들은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모기에게는 아, 이 집 맛집이네 하고 느껴질 정도로 달랐던 겁니다.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두메 산골입니다. 노래의 장사익입니다.

장사익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두메산골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모기에게도 사람을 고르는 나름의 취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사람을 무는 건 암컷 모기입니다. 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피를 먹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재밌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모기를 무조건 죽이는 것 말고 모기의 코와 혀를 살짝 헷갈리게 해서 우리가 물리지 않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뜻밖의 음식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특유의 성분 하나 중 곤충의 미각기관에 있는 일종의 위험 감지 센서를 건드리는 성분이 있는데요. 모기에게 마늘을 먹였더니 짝짓기나 산란 같은 번식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요, 사람이 마늘을 먹으면 모기가 물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늘을 먹은 사람의 피가 모기에게는 맛이 없다더라 하는 연구도 아닙니다. 다만 이 실험을 통해 모기를 없애기 위해 강한 살충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도 곤충의 감각이나 행동을 이용해서 개체수를 줄일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사람에게 해로운 모기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꽤 의미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꼭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거대한 기계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밤마다 왜 모기는 나만 물까 하는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에서도 새로운 지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다 보면 사람에게는 조금 더 안전하고 자연에는 조금 덜 부담 주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대의 18연금을 위한 반딧불이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가야금 연주단 추노가희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들으신 곡은 세대의 18연금을 위한 반딧불이었습니다. 연주의 가야금 연주단 추노 가희였습니다. 자,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모기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 매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영렬의 노래로 듣습니다. 찬란한 밤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마무리 곡 찬란한 밤이었습니다. 노래의 고영렬이었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주문 외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이들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이름들이라는 책을 보면 인생을 음악에 비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사는 인생이라 그때그때 처음 듣는 박자를 타야 하는데 그 모든 박자를 다 제대로 맞출 수는 없다. 설사 놓치더라도 느긋하게 다음 박자를 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박자를 놓치면 자꾸 지나간 박자를 따라잡으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만 급해지고 다음 박자까지 놓치기 쉬운데요. 차라리 놓친 박자는 흘려보내고 잠깐 여유를 갖는 것, 그리고 내가 올라탈 수 있는 박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어쩌면 그게 삶의 리듬을 되찾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의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부산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브랜뉴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프닝으로 인생을 음악에 비유한, 박자에 비유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춤출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리듬, 박자를 놓칠 때가 있는데 자꾸 놓친 리듬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마음만 급해지고 오히려 박자가 더 어긋나게 됩니다. 차라리 잠시 멈춰서서 그 다음 박자, 그 다음 안무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상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때를 놓친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 너무 급하게 갖는 것보다 내 리듬, 내 박자에 맞는 무언가에 대한 노력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즘은 뭐든지 편해졌어요. 메모도 휴대폰으로 하고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고 사실 길 잃어버릴 위험도 잘 없어요. 누군가한테 길을 물을 일 없죠? 핸드폰의 내비가 다 알아서 찾아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방식, 예전 방식 나는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종이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손끝으로 넘기면서 읽어야 그게 읽는 맛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메모하는 것도 작은 수첩에 직접 손글씨로 쓰는 게 나는 좋더라 하는 이야기 이 아침 나눠보죠. 나는 옛날 방식이 그래도 좋다. 어떤 거 있으신지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창호에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나는 옛날 방식이 좋아요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송소희의 노래 듣습니다. 스즈메.

송소희의 스즈메에 이어서 오디오 바나나가 연주하고 멤버인 원석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는실 함께 들어봤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요즘 휴대폰 안 되면 모든 거 다 되잖아요. 길 찾기도 되고 전화는 당연히 되는 거고 메모도 할 수 있고 뭐 요즘 특히나 이제 뭐 생성형 AI 쓰시는 분들은 AI하고 또 대화하는 거 역시 휴대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 썼던 아날로그 방식 거의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 방식 이것만큼은 고수한다라는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4821님, 한디, 전자책이 편한 거 알겠는데요. 저는 무조건 종이책입니다. 책장 스삭스삭 넘기는 맛도 좋고요. 다 읽은 책이 책장에 꽂혀 있으면 왠지 뿌듯한 느낌도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건 전자책이 대체하기가 쉽지 않죠. 간편하긴 한데. 맞습니다. 저는 줄 긋기. 예, 마음껏 막 줄 긋고 이거 나중에 기억해야지 하면 또 형광펜도 막 칠하고 그렇게 해서 책 읽거든요. 나중에 꺼내보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참 좋긴 합니다. 7635님, 저는 아직도 탁상 달력에 일정 표시해 둡니다. 중요한 약속은 동그라미 팍팍 쳐놔야 마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초에 은행 갈 맛이 나요. 요즘 뭐 은행도 안 가고 은행 어플로 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에는 달력 챙겨야 되니까요. 2147님, 사진은 휴대폰으로 수백 장씩 찍지만 아유 수백 장이 뭡니까? 수천 장 찍죠. 마음에 드는 사진은 그 중에 찾아서 꼭 인화를 합니다. 앨범 넘겨보는 재미는 휴대폰 못 따라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사진 너무 자주 안 보잖아요. 휴대폰 속에 또 저장만 해두면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번 좋은 사진 인화하고 싶은 사진 찾아봐야겠네요. 자, 나는 옛날 방식이 좋다. 어떤 사연들 있으신지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3산의 노래와 연주로 그건 너무 듣습니다.

삼산의 노래와 연주로 그건 너무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아이유의 목소리였습니다. 블루밍이었습니다. 자, 나는 옛날 방식이 좋다 사연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4897님, 달력을 벽에 걸어두고 행사 일정 적어둡니다. 일상의 스케줄도요. 물론 휴대폰에도 기록을 하긴 하지만 계속 쳐다보면서 일정 생각도 하고 조정도 합니다. 특히나 음력도 있잖아요. 달력에는 제사나 어른들 생신 잊지 않고 챙기기가 훨씬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모바일 기기에는 음력까지 표시되는 건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워낙 그 화면 자체가 작으니까요. 보는 맛이 없어요. 아, 달력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4723님, 디지털 AI 시대, 난 그래도 아날로그가 좋다. 그림 그리기 할 때는 아날로그여야만 하죠. 사비 연필이 도화지에 닿는 사각사각한 그 느낌, 또 물감이 붓을 타고 색을 입히는 그 느낌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좀 묽게 된 그 물감을 종이에 탁 그려놓으면, 예, 물방울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 싹 스며들고 퍼지잖아요. 그건 디지털로 대체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미세님, 저는 총무인데요. 총무일지도 회비기록도 수기가 더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6903님, 저는 아직 CD 꺼내서 듣습니다. 듣고 싶은 CD 골라서 넣고 첫 곡을 기다리는 그 시간 좋더라고요. 아, 한 3초, 5초 정도 되려나요? 그 시간, 어떤 음악이 나올까? 내가 기억하는 그 음악이 맞지? 하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산멋쟁이님의 신청곡 시인과 촌장의 노래 고양이를 듣는데요. 3초 후에 들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시인가촌장 노래 나오니까 황성희님 시인가촌장의 빅팬이신데 끼야 고양이 반가운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시인가촌장의 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1부에 나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디지털이 좋아도 옛날 방식 이것만큼은 꼭 합니다. 사연 나누고 있는데요. 7295님 남편은 휴대폰 계산기나 두고 꼭 전자계산기를 탁탁탁탁탁탁 두드립니다. 그 큰 버튼을 눌러야 계산하는 느낌이 난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공감이 됩니다. 그 타격감이란 거 있잖아요. 탁탁탁탁 칠 때. 좋네요. 1538님 저희 엄마는 청소기 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빗자루로 청소하십니다.

빠밤. 아, 이건 좀 청소기 요즘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요. 어머니께 청소기 사용법 잘 좀 더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자, 창호이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플레이어즈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르디의 서곡부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까지 다채로운 명곡들을 들려줄 예정인데요. 플레이어즈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연주회는 9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송영민 피아노 독주회 공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페다라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송영민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현악 오중주와 함께 색다른 편곡으로 연주할 공연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공연 열립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각각 5장씩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 가지고 왔을까?
1: 한철이 삼촌.
0: 응.
1: 오늘도 노래 먼저 들려드릴 거예요.
0: 오호.
1: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강조하쇼.
1: 미울까 그리던 님이울까.
2: 노래 멋지죠. 좀 이따 2부에 나올 경기 소리꾼 이채연 형아가 부른 창부타령인데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는 무엇일까요? 꿈에 기러기가 나오고 아침에 까치도 울어갔고 반가운 이것이 올랑가 했다는데 이게 뭔지 보기 드려요. 1번 손님, 2번 택배, 3번 편지, 4번 전화. 아 진짜 PD님 옛날에 전화가 어딨어요. 암튼 요즘으로 치면 메일이나 문자 같은 건데 옛날엔 종이에 글을 써갖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3: 네, 오늘 퀴즈는

0: 안녕하숑.
1: 미올까 그리던 님이올까.
2: 자, 간밤에는 꿈에 기러기가 나오고 아침에는 오동나무 위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이것이 올까 그리던 님이 올까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옛날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사람이나 소식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던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손님, 2번 택배, 3번 편지, 4번 전화입니다.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가을엔 하겠어요. 요런 노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야, 오늘 진짜 떠먹여 드린다. 정답 도전 한번 해보시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만큼은 미루지 말고 한번 보내보시죠. 자, 박정현 씨의 노래 정답이 노래 제목이 딱 들어있네요. 땡땡할게요 인데요. 박정현 씨가 노래 속에서 아니 뭐 그냥도 아니고 꼭 이걸 하겠다고 합니다. 박정현 씨 정답 뭘로 할까요?

0: 박정현의 노래 오늘 정답인 이것 할게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청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퀴즈는 창부타령 속 가사 맞히기 퀴즈였어요. 옛날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사람이나 소식이 온다는 이야기.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손님, 2번 택배, 3번 편지, 4번 전화였는데요. 0829님, 정답은 편지인데요. 저는 편지도 좋지만 택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뭐 기다리고 계시나요? 택배. 8878님, 정답 3번, 편지입니다. 예전에는 편지 써서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넣고 친구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가끔 편지 써서요, 남편 차에다가 숨겨놓습니다. 하셨어요. 와, 남편분이 그 편지 혹은 쪽지 받았을 때 기분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좋습니다. 9307님, 편지하면 국군 아저씨께 보내던 위문 편지 생각납니다. 제 친구 중에 위문 편지 보내고 받다가 결혼까지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은 편지 잘안 쓰게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편지에 대한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이거 맞을 것 같은데요. 창으로부터 정답 들어보죠.
1: 오늘 정답은 3번 편지였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지도 아침에 오면서 까치 소리를 들었거든요.
0: 그래?
1: 그럼 지도 오늘 반가운 소식이 오려나요?
0: 그러게 말이야.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생기려나 보다. 무슨 일인지 삼촌도 진짜 궁금한데 내일 와서 좀 알려줘.
1: 네, 그럼 지는 얻는 학교 갈 테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빨리 불러주세요.
0: 그리요. 자, 오늘의 당첨자는 0829님, 7201님 두 분께 범장기지떡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9307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할게요. 0829, 7201, 범장기지떡, 그리고 9307,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자,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1호의 노래와 연주로 달편지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손님 오시는 목요일입니다. 다재다능한 소리꾼 이채연 씨 2부에 출연하시는데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켜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자, 1호의 달편지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도록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

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장샷 한강 유수 호양양 수상 천하는 자산수같이 산봉수가 알도록 승수무강 얼어사

이한철의 창호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김명환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당가 진국명산 듣고 왔습니다. 곱법 명인이셨는데 소리도 정말 잘하셨죠. 자, 창호이들인의 쌀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희한하게 북유럽 사람들이 멜로디를 진짜 잘 뽑아요. 뭐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 스웨덴에 보면 아바, 에이스 오브 베이스 이런 팀들이 있고, 노르웨이도 아하 있잖아요. 또 덴마크 출신의 그 팝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요즘의 그 팝 음악들, 특히 K-POP도 북유럽 출신의 작곡가들이 작곡한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오늘은 역시나 멜로디가 참 좋은 노르웨이 출신의 애시드 재즈 밴드 디사운드의 노래 I Can Get Over You 들려드립니다. 98년도에 발표한 두 번째 앨범 수록곡인데요. 이 앨범이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했어요. 당연히 노르웨이 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 뭐 영국의 브리팝 어워드,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처럼 노르웨이에도 그런 음악상이 있습니다. 스펠레만 프리서라는 상인데 그 상에 최우수 노르웨이 팝그룹상을 그 해에 받았다고 하고요. 유럽과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시아권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 펑키한 리듬에 도시적인 세련미가 담겨있는 노래인데요. 디사운드의 I Can Get Over You 함께 들어보죠.

디사운드의 I can get over you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소리꾼 이채연 씨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국악방송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반짝반짝하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덩덕궁 앱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수연님이 오늘 이채연 씨 나오는군요. 라디오 앞에 정좌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만나볼까요?

0: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음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가입니다. 전통의 단단한 뿌리를 두고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확신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깨워가는 대체불가 경기 소리꾼 이채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이채현입니다.
0: 이건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부정과 확신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깨워가는
1: 작가님 감사합니다.
0: 요거 어디 저장해놨다가.
1: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표현이어가지고 다음에
0: 네. 이제 막 무대에 오르기 전에 누군가 이제 사회자가 소개할 때 전 요걸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하는 이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진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뭐 소리도 하고 피아노 연주도 굉장히 잘하고 지난번에 하림 씨하고 같이 공연할 때 피아노 연주를 혼자 다 하던데요?
1: 네, 하라고 하셔가지고 했습니다.
0: 하림 씨는 아예 피아노 근처에도 안 가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타악기도 재공연 때는 또 타악기를 해주셨고,
1: 네.
0: 야, 작사, 작곡, 편곡, 음악 감독까지 진짜 다재다능한데 이 중에 하나만 시간 관계상 이채현 씨 뭐 다 열거할 순 없고 하나로만 소개하고 싶어요. 뭘로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1: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냥 음악가가 사실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인이라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제 소리꾼으로 가장 많이 소개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경기 소리꾼의 정체성을 두고 요것도 저것도 다 된다.
1: 네.
0: 아, 근데 저희도 같이 공연을 했었잖아요.
1: 네.
0: 합주할 때 이제 채현 씨가 서양 음악 그 대중음악 팝적인 그런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실제로 막 그 공부도 하셨으니까
1: 네.
0: 정말 수월했어요, 우리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구간 모신 밴드 멤버들한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다는 그 감사의 마음도 전하면서. 자, 우리 방송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1: 네.
0: 한 2년 전인가?
1: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0: 시간 잘 간다, 진짜. 그때가 이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그 대상 수상 직후였어요.
1: 네.
0: 그 음악은 진짜 전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든 국악 크로스오버 음악이다 싶어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죠, 그죠.
1: 네, 그러니까 이게 역작이에요. 다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을
0: 그
1: 정도로.
0: 아, 그 느낌 있어.
1: 예. 네.
0: 만든 사람조차.
1: 예. 네.
0: 이건 뭐, 아유 대충 그냥 뭐 나물 넣고 밥 넣고 비비면 되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비빈 거지 이걸.
1: 그러니까요.
0: 그런 음악인 거잖아요.
1: 네.
0: 구이임의 생 언제 들어도 좋은 진짜 명곡입니다. 어땠어요? 2년 만에 어쨌든 이 청호이들인 햇살에서는 만나는 거니까 지난
1: 네.
0: 2년 동안 어땠는지 그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받는 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1: 일단 구임 그룹 내에서는 이제 좀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창이 됐던 것 같고.
0: 확실히 대상 수상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연락 많이 와요?
1: 네네.
0: 아, 그런 게 있구나.
1: 네. 확실히 행사나 이런 것도 더 하게 되고.
0: 오.
1: 뭐 사실 저희가 그렇게 뭔가 대중적인 팀이라는 이미지는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프로젝트 자체가 대중음악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진 대회에서 수상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으로도 좀 창이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참 그러네요. 그 구임 음악만 딱 들어보면
1: 네.
0: 이렇게 막 행사에 올리는 음악, 샬랄라 한다든가 막 무대 위에 막 퍼포먼스를 막 한다든가 그런 음악 아니고 오히려 좀 서정적이고
1: 네.
0: 진중한 음악, 웃음기는 별로 많이 없는 음악인데 그런데 묘하게 대중적이에요.
1: 아마 그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사적이나 내용적인 서사 부분에 있어서 경험, 개인의 경험을 뭔가 통해서 공감을 빚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아, 맞아요. 가사가 좋더라. 구인 음악은
1: 네.
0: 가사를 누가 써요?
1: 대부분 민지 씨가
0: 소리
1: 많이
0: 하시는
1: 쓰고
0: 분이 주로. 네,
1: 민지 씨가 쓰고
0: 오.
1: 아니면 뭐 제가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가야금은 정환 씨가 쓴 가사도 있고
0: 오.
1: 이렇게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악기를 한 사람이 악기 선율을 만들듯이
0: 예.
1: 노래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가장 자연스럽게 뭔가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0: 와,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구임 음악처럼 최대한 한번 흉내 내보세요.

0: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다른 거는 얼추 한다 치더라도
1: 네.
0: 가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음악의 완성도, 이 음악 진짜 완성도 높다, 이 음악 명작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나머지 많은 부분을 가사가 채워준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처음에 제가
1: 네.
0: 여우락 페스티벌
1: 네.
0: 제 공연 마침내 민요 같이 하자고 연락드렸잖아요.
1: 네.
0: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1: 저는 그때는 올해도 또 안 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0: 맞아.
1: 했습니다.
0: 2025년에도
1: 네.
0: 제가 한 서너 개 공연에서 본 것 같은데요.
1: 제가 네 개를 했는지 다섯 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0: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네 저기도 나오네 막 했다니까요.
1: 네. 그때는 이제 제작 프로덕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0: 예. 네. 근데 그 모습도 되게 특별했어요.
1: 네.
0: 이렇게 무대 한쪽 가장자리에 자리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악기를 들고 이렇게 할 때도 많았는데 노트북 들고 하는 모습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한복 입었는데
1: 네.
0: 그거 되게 특별하게 보였었어요, 저는.
1: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조율을 했습니다. 전통 공연에서도 이제 선생님들 막 모시고 하는 공연도 있었고, 문화재 선생님들 모시고 하는 공연도 있었고.
0: 네, 구전심수?
1: 네, 맞아요. 공연? 그 네. 공연도 있었고, 또 떼창삼삼이라고.
0: 아, 그거 재밌었지. 네. 그거 재밌었지.
1: 그건 제가 등장음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제 그 패션쇼에 여자분들 이렇게 쫙 나오는 것처럼 하는 거를
0: 네.
1: 등장음악을 했는데,
0: 아~
1: 그 거기에 되게 등장할 때 강렬한 걸 되게 주고 싶었었어.
0: 오, 그게 저 삼삼이 삼삼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1: 네.
0: 33분이 나오시더라고요.
1: 네.
0: 등장할 때 끝없이 한 분씩 한 분씩 등장하는데 끝없이 나오는 그거 진짜 놀라웠어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2025년도에도 출연했는데 2026년도까지 아 나를 부르는구나.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고.
1: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았어요. 제가 또. 네. 그리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0: 예.
1: 너무 진귀한 경험일 것 같았습니다.
0: 오.
1: 또 그리고 밴드로서 제가 또 일원으로 함께해서
0: 맞아요.
1: 더 재밌었어요.
0: 아 네. 좋았습니다. 네. 저도 특히 비나리 할 때 제가 막 마지막에
1: 네.
0: 도와주세요.
1: 아.
0: 그 추임새가
1: 아.
0: 나중에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1: 아.
0: 야 이건 내가 요거 부르면 이제 도와주세요 하겠지 라면서 국악을 더 깊게 이해하고 더 알아가는 저한테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것들을 이채연 씨가 저에게 많이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같이 공연할 때 힘든 점이 있었다고요?
1: 아 네.
0: 뭐 힘든가? 나 잘해준 것 같은데.
1: 아유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제 그 원래 이제 한철 선생님께서 그
0: 네.
1: 편곡 해주신 그 곡 자체가 이제 여성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 키들이 몇 곡이 있었어가지고.
0: 있었어요, 맞아요.
1: 근데 이제 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발성 성구 전환이라고 하죠. 발성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굉장히 높은 음으로 부르다가 또 어떤 곡은 저한테 좀 낮고
0: 맞아.
1: 얕고 이러니까
0: 맞아.
1: 이게 막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겉으로 공연에선 티가 안 났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 아 이거 아쉬웠죠.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쉬웠어요.
0: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1: 아니, 아쉬운 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제 청에 맞게 하면 소리 저의 가장 좋은
0: 음을 낼 수 있는데
1: 가장 좋은 질감. 근데 약간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발성을 쓰게 되니까
0: 맞아요.
1: 소리가 단단한 소리보다는 좀 희미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0: 그렇죠.
1: 소리가 너무 낮으면 힘있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0: 그러니까
1: 약간 웅얼웅얼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0: 근데 그걸 또 결국은 뭐 관객들한테는 명료하게 들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1: 네.
0: 사실은 마이크의 거리도
1: 네.
0: 엄청 조절했어야 될 거예요.
1: 네.
0: 높은 소리 낼 때는 당연히 소리도 커지니까 멀리서 해야 되고 낮아지면 아무래도 소리가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또 가깝게 썼어야만 할 거고
1: 네.
0: 아무튼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1: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0: 근데 다 되는 게 신기했어요.
1: 아유.
0: 여성분의 그 소리를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무리 없이 이렇게 쫙쫙 뽑아주시더라고요.
1: 마음속으로는 진짜 그 호수 밑에 뭐지? 그 백조인가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0: 바닥바닥 바로 움직이는 것처럼
1: 네.
0: 그랬군요. 어떤 곡이 좋았어요? 같이 한 거 중에
1: 저는 그 열심히 다리를 움직였던 싸름이 좋았고
0: 싸름 아 네. 맞아
1: 제가 보컬했던 곡 중에서는 싸름이 좋았고
0: 마지막에
1: 갑자기 성사됐던 슈퍼스타 선유가도
0: 슈퍼스타 맞아
1: 좋았고
0: 우와
1: 네. 너무 재밌었어요.
0: 맞아요. 선유가 네. 또 그

0: 구조를 채연 씨가 저한테 딱 이거 하면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딱 했는데 정말 찰싹 달라붙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정말 좋았습니다. 공연 직후에 리본
1: 네
0: 이 시리즈 두 곡씩 두 곡씩 담겨 있는 시리즈를 거의 연이어서 발표를 했어요.
1: 네.
0: 오, 이 리본은 어떤 의미예요?
1: 리본은 이제 V는 다시 할 때 영어로 리고 네. 본은 이제 뿌리 본자 한자를 써가지고
0: 근본 할 때 그 본자
1: 이중적 의미인 거죠. 본은 태어나다 할 때 본의 의미와 그 뿌리 본자를 같이 써가지고 옛날에 이제 전통 소리들을 예. 다시 태어나게 하자라는 의미로 그냥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0: 했군요. 네. 또 이채연 씨가 하는 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크로스오버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1: 네.
0: 오히려 내가 처음에 했던 경기 소리 그 근본적인 경기 소리의 그 느낌이 나는 그런 음반을 내보자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스스로에 대한 소리에 대한 그런 기록함으로써 그냥 아 내가 전통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어허, 네. 곡을 공개하기 전에 고민이 있었다고요?
1: 네 이게 전통 소리다 보니까 특히 잡가를 원형 그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좀 편곡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0: 네.
1: 곡의 러닝 타임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아. 15분, 8분
0: 아, 그렇지.
1: 한 곡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2분짜리 곡
0: 1분짜리 곡도 있더라고요.
1: 1분대 곡도 있잖아요.
0: 그 어떤 신예 아티스트를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네. 곡이 1분에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2절 한 번 더 하죠. 아, 저는 이 곡을 쇼폼으로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음반 녹음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발매하는 그 형식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서 쇼폼에만 딱 올리고 끝. 아예 목적 의식이 다른 그런 작곡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의 15분짜리 곡이니까.
1: 대롱폼입니다.
0: 대롱폼.
1: 아니 전주만 1분이에요. 그래서 전주 듣다가 끌까 봐 보통
0: 맞아.
1: 보컬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해봤습니다.
0: 그냥 해봤다는 그 음악 중에 한 곡 듣는데요. 노랫가락 이거 들어볼까요?
1: 네.
0: 생황 소리가 좀 좋더라고요.
1: 아, 네.
0: 어느샌가 생황이 딱 등장합니다. 네. 이채연 씨의 소리로 노랫가락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채연의 소리로 노랫가락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그 악기 연주가 과하지 않게 들어간 게 참 좋네요.
1: 네, 깔끔하게 하려고 했고.
0: 깔끔해요, 진짜. 네,
1: 뭘 많이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0: 네. 가야금 소리 들리고 한 번씩 생황이 봄에 이렇게 바깥에 앉아있으면 바람이 한 번씩 싹싹 불어오면 볼을 이렇게 간지럽히잖아요.
1: 네.
0: 그런 느낌으로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1: 경기 소리가 워낙 음이나 미사 요구가 많으니까 에. 그런 미분음이 많으니까 편곡적으로 또 많이 들어가면 그거를 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네. 박하사탕님, 두 분 대화하시는 게 너무 즐거워 보여서 듣는 이도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 9820님, 저 너무나 너무나 팬이에요. 염씨여요. 아. 신난다. 자기 부정과 확신을 이어가는 소리꾼 이채연 만세.
1: 만세. 감사합니다.
0: 또 좋아 좋아님, 저와 같이 공연했던 그 공연, 아 아니군요. 리본 시리즈 공연도 하셨어요?
1: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 했습니다.
0: 아, 네. 리본 시리즈 정말 신비로운 편곡이었어요. 공연한 음원도 발매해 주세요라고 하는 했는데
1: 네.
0: 공연은 어떤 공연인지 정확하지 않네요.
1: 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0: 또또님, 공연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음원 발매해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김하빈님, 별 다섯 개 주셨습니다.
1: 네.
0: 별 다섯 개 만점에 다섯 개를 주시는 거겠죠?
1: 네.
0: 좋습니다. 오늘 또 올해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었네요.
1: 어떤 일?
0: 뭐 축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미녀 전수 16년 만에 이수자가 되셨다.
1: 아, 네.
0: 이 원래 이수하는데 이렇게 걸려요? 16년?
1: 이게 참 옛날에는 근데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아,
1: 선생님들이.
0: 근데 오랜 시간을 통해서.
1: 요즘은 전수를 받고 예. 3년간 이제 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가지고 이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0: 이수할 수 있는 빠른 기회를 주는 거네요.
1: 네.
0: 그런데 왜 3년 만에 안 하시고 16년?
1: 그러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때 제가 이제 열심히 다른 음악에 관심을 가지느라
0: 그랬구나.
1: 많이 돌아왔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선생님께 다시 소리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갔을 때
0: 예.
1: 이제 그때 다시 그 유산청의 법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0: 처음부터
1: 생겨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또 시술을 채웠는데 그날 지정해준 날마다 이제 공연이 걸리는 거예요.
0: 야,
1: 그럼 이제
0: 너무 바빠도 탈이네요.
1: 그래서
0: 못하고
1: 그러다가 드디어 받았습니다.
0: 와, 16년 만에 이수자가 되신 건데 그러면 대체 몇 살 때 전수자가 된 거예요? 처음 공부한 게?
1: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0: 중학교 1학년?
1: 네.
0: 와, 진짜 오래 했다.
1: 네.
0: 근데 좀 전에 이제 다른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요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1: 네.
0: 그 다른 음악이라는 게 어떤 다른 음악?

0: 음악이에요?
1: 그 여러 가지인데
0: 예.
1: 뭐 실용음악 계열의 이제 그런
0: 오.
1: 음악들에 그때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0: 완전 전혀 다른 거잖아요.
1: 네 원래 그 소리를 제가 하기 싫었었어가지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7살 때부터 이제 소리를 했으니까
0: 했어요. 7살부터 이제
1: 네
0: 했다. 어,
1: 했어요.
0: 그래서.
1: 그래서 뭔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국악중학교 국악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국악에 젖어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0: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 국악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1: 그것보다는 그 사춘기의 마음에 그런 게더 멋있어 보였던 것 같고 그때 마침 이제 변성기까지 겹쳐가지고 경기 소리 굉장히 쨍하고 높은
0: 소리
1: 이런
0: 높잖아요.
1: 소리잖아요. 근데 막 되던 것도 안 되고 어렸을
0: 아우,
1: 때는 제가
0: 아우, 아우.
1: 진짜 높았는데
0: 진짜 당황스러웠겠다. 그럴 땐 또.
1: 안 되니까 그냥 관심이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음악 저는 그때 그 건반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건반 또 뭔가 찾아보고 혼자 막 처음에 막 따라서 해보고
0: 네.
1: 그러다가 난이 길로 가야겠다
0: 와.
1: 해가지고 입시도 약간 틀어서 아예 준비를
0: 아예 입시 건반
1: 입시까지
0: 전공으로요?
1: 그때 국악고등학교 다니면서
0: 보컬 전공도 아니고?
1: 그래서 건반이랑 그런 프로듀싱 그런
0: 네.
1: 작곡 쪽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0: 와. 그런데 다시 또 되돌아갔어요. 그것도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1: 일단 고3 때 다시 목이 갑자기 탁 트였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제 변성기가 보통 남자애들이 1, 2년밖에 안 되는데 저는
0: 중학교 2학년 무렵이잖아요, 원래.
1: 근데 저는 한 4년, 5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0: 좀 남다른 목을 가지신 부분인 것 같고.
1: 네.
0: 근데 고3 때 그게 트였어요?
1: 네, 그때 돼서 갑자기 되더라고요. 고2 말 때쯤부터.
0: 그래도 미련이 남았나 보다. 건반 전공하고 막 실용음악 입시 준비하면서도
1: 네.
0: 헤헤헤 한 번씩 이렇게 소리
1: 아, 어쩔
0: 내봤네요.
1: 수 없이 이제 학교를
0: 아,
1: 국악고등학교 다니면
0: 국악고등학교니까.
1: 계속 시험을 봐야 돼요. 학기 때마다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걸 놓을 순 없고 그 생활이 친구들 다
0: 그건 그거대로
1: 하니까.
0: 하면서, 네. 했는데 갑자기 소리 나와.
1: 네. 그래서 뭐 소리가 싫진 않았지만 아, 안
0: 네.
1: 되는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 근데 소리는 또 나오니까 제가 그때까지 한 세월이 있으니까 그 실용음악은 조금 입시를 준비했다기에는 기간이 조금 늦어서 그때 당시 어린 마음으로는 확실히 소리로 가면 좋은 학교로 갈수 있으니까 일단 선택을 하고
0: 네.
1: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또 실용음악을 노력해보자 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때 막 홍대 클럽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막 연주하고 막
0: 우와.
1: 세션 일도 막 친구 통해서 받아서 막 하고 막
0: 하고,
1: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0: 목이 탁 트여서 나왔을 때, 고3 때,
1: 네.
0: 곧딱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럼 뭐지?
1: 진짜 신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남성의 목으로 이제 변성기 이후의 목으로 소리를 제대로 하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느껴가지고.
0: 와, 신기하다, 진짜.
1: 네.
0: 어떤 기분이었을지. 이채연 씨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음악 인생을 지금 살아오셨는데 그 순간순간에 뭐가 안 돼서 이렇게 갔고 또 어렵고 뭐 힘든 상황이어서 또 이렇게 갔고 그랬는데 그런 흔적들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체불가능한 이채연 씨만의 음악을 만들게 해줬군요.
1: 네, 진짜 입시 준비까지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와. 그러면 지금 작곡가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공을 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1: 네.
0: 그러면 개인적으로 막또더 공부를 했어요?
1: 네, 공부를 했죠. 막 수업도 받으러 다니고.
0: 아,
1: 네,
0: 역시나.
1: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0: 창작의 영역도 계속 넓혀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재밌는 작업 몇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1: 아, 창작의 영역. 뭐 소리꾼으로서 창작의 영역을 같이 했던 건 이제 작년에 미래음악회라고 해가지고
0: 미래 음악해요?
1: 네,
0: 왜?
1: 그거는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개인의 음악을 하는 거예요. 약간 언더그라운드처럼.
0: 미래가
1: 국악계는
0: 퓨처네요, 퓨처?
1: 퓨처.
0: 퓨처 사운드 시리즈인데요?
1: 네,
0: 영어로?
1: 맞습니다.
0: 우와.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음악, 미디 음악 또 좋아해가지고
0: 네.
1: 전자음악으로 이제 경기 소리들을 편곡해가지고 공연 올렸고 이걸 제가 또 10월 16일에 덕수궁 돌담

0: 길에서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모두 이렇게 돌담길에서 이제 네오 정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미래음악회 시리즈를 저 혼자 합니다.
1: 어, 다가오는 10월 10일.
0: 네, 구경 우와. 오세요.
1: 그러면 돌담길에서 하는 거면 티켓 없이도 봐요?
0: 네, 그럼.
1: 괜찮네.
0: 네.
1: 와, 10월 오시면. 16일이면 진짜 딱 얼마 안 되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봄 가을 거의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얼마 안 되는 그 완연한 가을 날씨를 덕수궁 돌담길에서 느낄 수 있는 네. 그 때인데 이채연 씨의 공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야, 이거 좋다. 또 뭐 어떤 거 기억나요? 여우락 음악 감독.
0: 아, 맞아요. 여우락 그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라성 같은 진짜 문화재 선생님들 그 뒤에서 조율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네. 선생님들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키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소리꾼의 입장으로서 그런 걸 뭔가 조율해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니까요.
0: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연극도 했었고.
1: 연극이요?
0: 네.
1: 연극에서 연기를 하신 건 아니죠?
0: 아니죠.
1: 아무리 다재다능 할지라도
0: 연주랑
1: 거기까진 아니야.
0: 연주랑 음악 감독 같은 거 조금 했었고.
1: 오, 네. 그러니까 영상 음악이라든지 연극 음악 이런 건 또 다르죠 느낌이.
0: 네, 다르죠.
1: 너무 알맹이가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좀 비워줘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들을 위해서.
1: 아하. 자, 음악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이채연 씨가 직접 피아노 연주도 하고 노래도 했나요?
0: 네.
1: 있을까?
0: 네.
1: 들어보죠. 이채연의 연주와 노래로 있을까 듣습니다.

0: 이채연의 있을까 듣고 왔습니다. 수연님이 이채연님 멋지다고 구구절절 팔만 대장경 스타일로 글 쓰다가 보낼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 접니다. 앞으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무척 기대돼요라고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출연하시기 전에 은밀한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새로운 밴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1: 아, 뭐 새로운 밴드를 준비? 네, 그냥 같이 음악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아예 세션 쪽에 하는 그런 세션 전무 세션 하는 친구들도 있고
0: 대중음악 연주자들
1: 네. 네. 네. 또 국악 하는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약간 저희가 모여가지고 흑인 음악 기반의 힙합 인스트루멘탈을
0: 연주로
1: 좀 해보자.
0: 따지면 소울 펑크 이런 걸 것 같은데요.
1: 약간 소울 펑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국악기가 들어 국악기에 그루브가 들어가니까 소울 펑크가 되긴 했어요. 근데 조금 그런 걸 덜어내고 붐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붐뱁? 모르겠는데 네. 붐뱁이나 약간 진짜 흑인들의
0: 힙합이네요,
1: 그런
0: 힙합, 힙합 그러면?
1: 진짜 오리지널 힙합적인 부분을 좀 살려보고자 하는 밴드.
0: 그런데 경기 소리 느낌이 있는 거예요?
1: 아, 저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소리를 이제 소리적인 거를 그거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서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다양한 음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왜 힙합인지도 궁금하네요.
1: 아, 그거는 제가 처음 건반을 배웠을 때도 제가 장기가 흑인 쪽이었고 네, 흑인 음악 계열 를 제가 원래 좋아했었어가지고 듣는 것도 뭐 모타운, 스티비 원더 굉장히 좋아했어요.
0: 좋지, 네. 좋지.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반 계열을 많이 연구를 했고 그런 걸 많이 카피했고 들었고 그렇기도 했고 제가 이제 월드뮤직 전통음악을 하다 보니까 월드뮤직이랑 교류를 많이 하는데 교류를 했을 때 저의 음악이 이제 흑인들의 음악이랑 많이 맞닿아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어.
0: 딱 붙었을 때 뭔가 요 괜찮네 하는 느낌?
1: 네, 이렇게 잼 하거나 해도 예. 흑인분들이 저를 그냥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그거 참 좋다 하면서 막 다가오고 그랬나 본데 네. 그런 활동 중에 2023 인도 G20 정상회의에서 음악 활동한 게 있네요?
1: 아, 네.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도 예. 2023년에 G20 정상회의 기념 공연에 한국 대표로 초청돼가지고 보컬리스트로 가가지고 교류를 했었습니다.
0: 오, 지금 음악 흐르는데요.
1: 아, 네. 저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네. 그때 제가 한국 대표로 보컬로 가게 돼가지고 같이 이제 음악도 만들어 보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랑 교류하면서 각자 나라마다 있는 그 전통 음악의 특징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0: 다르죠. 예. 네.
1: 그 전통 보컬 스타일도 배워보고 막 흠이 이런 것도 막 따라해 보려고 막.
0: 몽골의 장법.
1: 네네네.
0: 아, 되게 리드미컬한 그런 리듬 위에 경기 소리가 딱 올라와 있네요.
1: 네.
0: 이야, 특별하다. 네. 이런 새로운 시도를 이 앞으로 만들 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1: 그런 것들을 뭔가 듣다 보니까 그런 민속적이거나 또한 그런 흑인적인 컬러에도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0: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고요. 아이고. 이걸 1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1부에서 조만간 한 번 더 모셔서 더 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활동 기대 많이 하고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런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이채연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하고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어셨어요. 서도 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까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마음에는 이런 미련학보 어딨어? 이런 학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숨 기법이다. 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그래서 한번 했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0: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국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에서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국악원 2026 우면산 별밤 축제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첫 무대인 8월 22일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김정훈이 함께합니다. 광복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문화의 힘을 노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8월 29일엔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똘갱스, 9월 5일엔 이상밴드가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사합니다. 9월 12일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 오름새가 전통 연희와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개성 있는 무대를 펼치고요. 마지막 9월 19일엔 재즈밴드 프렐류드,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성슬기가 함께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공예 체험과 포토부스, 푸드트럭도 운영됩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특별한 감동, 2026 우면산 별밤 축제에서 잊지 못할 여름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곡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태어난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오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선 작곡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 포 5인의 산조가 펼쳐집니다. 작곡동인 원시인은요, 김상욱, 김정근, 유민희, 이경은, 홍수미 이렇게 5명의 작곡가가 2020년 결성한 창작음악 단체인데요. 원시인이라는 이름엔 전통이라는 근원을 바탕으로 음악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의 주제는 우리 전통 기악음악의 정수인 산조입니다. 산조는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해 점차 빠른 장단으로 흐르며 연주자의 즉흥성과 개성을 담아내는 음악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5명의 작곡가가 전통 산조의 호흡과 장단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작곡 기법과 연주자의 해석을 더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산조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김상욱 작곡의 피리 산조는 피리 연주자 이승헌, 타악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홍수미 작곡의 아쟁 산조는 아쟁 이화연, 타악 황민왕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정근 작곡의 생황 산조는 생황 김태경, 타악 서수복, 이경은 작곡의 검은고 산조는 검은고 오경자, 타악 연재호가 함께하며 유민희 작곡의 대금 산조는 대금 류근화, 타악 배런이 호흡을 맞춥니다. 같은 산조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5명의 작곡가가 그려내는 음악은 저마다 전혀 다른 색깔을 품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전통과 오늘의 창작이 만나는 무대.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서울 도남은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낸 두 편의 창작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창극 살로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 희곡을 우리 소리로 새롭게 해석한 창극 살로메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서울 공연은 전국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인데요. 올해 무대에선 김준수가 강렬한 매력의 살로메 역을, 유태평양이 욕망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헤로데 역을 맡습니다. 익숙한 서양 고전이 우리 음악과 만나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창작잉 전통 순환이대입니다. 하근찬 작가의 한국 현대문학 대표작 순환이대가 창작 판소리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펼쳐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각 공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책갈피에 누군가가 쓴 메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을 쓰고 책 읽은 후의 소감을 간략하게 써놓은 건데요. 제가 읽었던 책이기도 해서 관심을 갖고 읽어봤지만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신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책을 빌렸는데 이처럼 생각지도 않은 메모지를 만나는 일이 간혹 있는데요. 평소 책을 읽고 소감을 적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인 듯 했습니다. 저와 유사한 습관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같은 책을 이처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 번 더 반가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세상은 재미가 덜해지겠죠. 다양한 생각과 해석이 존재하는 세상이 건강하면서도 흥미로운 세상이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고른 음악도 영산회상을 늘 하던 방식대로 연주하지 않고 특별한 방식으로 연주하는 음악, 별곡 골랐습니다. 암영으로 정상지곡인데요. 오늘 들으실 별곡은 도드리 돌장 사면 도드리를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박인기의 피리, 양연섭의 갈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